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놈 용장 나르제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부카마 셰부 셰라 몬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낭 차라 용장 체 서동 효균아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수에서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0: tundonga lunglaan de yubi. Nyerang gwanda saka yombi.
1: Nyerang gwanda lukri. Ngare jimu su.
0: Keyo ma ri. Tsasa sabraba.
1: Takri. Tsasa sabri.
0: Randi kar sire. Rang kar cheso.
1: Nga tanda simlimji. Lunglaan chuchu chingme.
0: Ma ri. Rang kar cheso. Nye nye cha rang tsaga mayo zarbe. Nga le samlo ma thong san yi. Ta tanda nangda mido. Xiao Hong, ta nga nye kapsu mo yebdo.
1: Jia Ren, tengu to nga nye pezu gyung yo ma ri. Cha se ba sile je nye mkha shile deme ba.
0: Nga nyong sin dintre duwe. Rang ke kato nga gyung lo yebdo.
1: Nga si yu, rang ke nga gyung mido.
0: Xiao Hong, rang lo si dem si chen yong duwe.
1: Nga chi su ne kyung to chebe mido. Tengu to nye mchung si. Yine ra, dile dong ni. Chisui shiga jambu yune. Tungo to, losi tenbu shiradu.
0: Asi Xiao
1: Hong. Nye nga xie juda. Nye su su su so tungchu cheba mi lu tong chungme. Che za mi zi di. Di zhe xieba tamang di ingi ri. Nye nye xieba nyun da. Changmai nga ran lo ma ri sengbo ri.
0: Rangge mi xin da ge kinche sanba na wa dang duwe. Di tong do rang arbe.
1: Nga re sona la na wa da ji. Nga re nga re yao min du sengbi. Rang nyum do di du. Rang cien de ge mi xie.
0: 可今天你读托也没读你怕你学不到过日子我养我回家我们让路嘛是让可就嘛是的那好家人
1: nga yang ge chuo sa bi ge du yu cha si ge bi da ta ri ngo mi yi thomas
2: hai ran cha ren ba nga thomas si ge yu nga xian zai ga bu qi
1: thomas ni qiao shi ge ni you er zhi ni yi
2: 那你日早给人民推荐去的兄弟也俺俺都念一打听这可把意思的上给俺出不过一呗这个人给新给面的给那空了谈的国家的听我的自己呢可有啥不是姐姐没人留信息俺呢家出国家的姐家人给这个嘛是
0: 可有是就不一呢 Unde tsuwa saafi kiya yungurube.
1: Tsenegi mi. Suwa jaxila.
3: Aja. Aja. Chungwa jima shibishi chaduwa. Kachi yabshi?
4: Kachi wari? Nga gyabu chasang chi yabshi?
5: 俺让能是人家买的让俺这的这些还多谁没花也要家龙兰呗龙兰呗帮上给出事情啊谁的这些粗牛啊就是哪儿粗做下就啊谁的就的呀呀呀我呀就过天啊这是有心的对啊谁啊谁婆婆
3: 让什么人都别查不着给我欧阳塞个中门呗啊爸爸你欧阳哪里说了皮他多那么说啊谁让了过去你是的这给不叫个约克都请你给现在想不叫个用过的呗欧阳独同子那是个随用品都没是你的人能行你是个是的这钱的全女人要买的可是可都抢我的给不叫个去了他们说要读书时谈到欧阳了他们说要不了都要的
1: 当然不会借着起我的都没了你这些个月呗让个中文先别呢你先骂我吧上了那米仓没行个人各对对我那边买的只能拿个这球鞋给我欧阳猜个着你若不猜我啊啊格里奇啊哟呀格林达爸爸米迪西
6: 欧阳铃声
7: 彭新华
5: 카레 카르다야도 아 쿄란노 유사 넘규디 케그유베
3: 봐봐 기지 여기 쉬어다
2: 가르쳐서
5: 기지 큰제스 치우유메 디조크 넘규르다 규제
2: 오라 디가면서 넘뜹디민도 디레 샹다실티에도
5: 더마디브 카르도 아 디더 대탁쥐르샤 타가시에이 기르 총제 로제 님은 하시 시부유다 타마다 아라시담 니스 뉴제 나다가 유야 싱무드괴 토도 니란세가 용도 냠도가 원내 냠도
2: 고모소 기란자라 용고 삼주 이네 니자리구나 량만고도
5: 저와유브리 아레 저와유네 야고르다 슈누사디 레게 저와유네 니 삼시 토기 라야르스 셈부 유브다 겐키토 니 침부 쳔부제 이네 장게 니 포모 겐키모토야 영니 카르레 아
6: 这那是古镇人老是可真是接不着你换做警察去吧欧拉刚没有考虑你我那做现在去送个爹的刚没有要去送你用途的用啊用啊你也要去写写吧让给俺土哥买用去家的呢俺特别写给用啊去一年让给中国那个部队警察的统统家比你用呀用了呗我真的这一步上的话欧阳把费你们都用于此给
3: 想真学说啊何谁起来想真学习个的乖你龙大姐我是你家的男的别无语想真学你呢起了学话就我他那送婆婆出来说的真没欧拉你欧阳林山出来笑欧拉我都去了起来你这啊你我来出门说你去让他新华拉他们说广播说欧阳四阿妹看着对不起
5: 락불레다.
3: 교양랑다 진의 예표 용아. 장수코지 다왕아 치메죠. 마리 마수코지 다와지레 치요마다. 갸고 송상 접시.
5: 예주 처음이 시에 먹어. 네 주라시 오양링샤 디리 미상메 되라. 기레 예포모 지주 시오유. 네 주라치 영니 예포모다 찬스 겸니 봐. 야면 네 주라 다들 남상아 동할 치우도 아.
3: 嗯嗯确实你这是谁啊谁没把你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哥老马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묘호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수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키르수야바 지조기초에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리군기레둔바인치 인다 니바도 대당 딱제 치고 계시 차와 개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에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고 강배 남기 쿠유라 니다 기군 치네 롱 쿠르도 치바 지비에 직체당 죽구라 장저 투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저 균형 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지구 지교 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 치바 합치게바 로게고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젬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치고 탁바투 겐군 추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고 让我告诉你了，说句话，让些你个骗了，地堂用途。

0: 도 심제 시라총아
1: 러지 겐라 기랑게 까미딘 제 송자 자광원의 전에 야고시자리 이내자 이문의 시에나 루린 당군의 권의 장구디 로니저 뒤주 투쇼 침부르 봐 수도 수이네 수수 보고 삼등 그러 봐 은이 가르성부 유미 기랑게 긴세지 자호 아마 당고 생각 니 야고치 코무소
0: 지 다디 제다디 녀된 삼시시샤 승비 자이 녀로니 치비 부디 녀 융도스유 투규 깨지셰야 가버스요 마시 이내 심상고 돌아 시계 우주 차부도 아주 진전나기 괜히 녀 부 야고 싶다 자이게 자하러 타부도 체베 천나 시유자 천나디 부구증원의 셰비나 능슈 제베 마체 심칸레 껴치시 체자 야구민도 승비 디제 손자 자이게 수수 차주 된지 중모 체대 커서 저거 삼시야 미즈지기 심칸 대단다 양갸럽자 로니 침다 체나 녀도 스터디 치리도 케나니게 체나
1: 아 용아
0: 진짜
1: 용아 깨는라 계란 토슨 슈스
0: 아 깨는 맞지 토르디브나
1: 제르미 주비
0: 레슬레스 터제나 깨라
1: 녀카 가스토
2: 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给了一下不给你
0: 他的年数，看上去年老么子的，年年了我最适应，年名了龙会适应，自这主任一，他的年俺最近这职岁写一的。罗平村队连接不远呢，哪个讲故事的？今儿那个某天托不住呢，新年伢郎姐连接故事，连接不对，结束七十七，自这那不个场面可不过是的。看上去前途不对。 一年，老赵记，你谁是的？老赵的赵家豪记。呀，赵家豪，杨罗达，让他老赵说，我信息多。老赵赵家豪，看上去的几不是？大头是啦，年头是，吃头是。一年，我让给这些头嘛的。
2: 现在老赵赵家豪也开始写物业的，开始吃物业的。老赵赵家义的，凑钱的用不着，用不着给赵家义。认识。给了，赵家豪岁岁忙些不切，赵家义的凑钱我可认，赵家义不能冲我那不你忙的。哈哈哈哈哈哈！这是，他的给了个，连接物业呢，哪个讲过的是乐意？
0: 三十八，赵家义、赵家豪，出我那个不嘛事？一年过年，全国是这样的，哪个辛苦些？给俺最辛苦一遍。
3: 辛苦了。
0: 老不着赵家豪，人家干了的，老不着错，看这些鱼，哪个给你用多的？
3: 叫个学生往事。

0: 은행 좀 더.
1: 나한테 띠어 걸 못 쓰고?
0: 은행 좀 시도. 어. 야, 장훈.
1: 장훈 요 때다. 밥에 통화비는 뺏어없이.
0: 쟤는 랑을 캡사 랍디게 바바 쯔쯔메베야.
1: 쯔쯔메? 바바 양 아랑 뉴제 통구시?
0: 랑게 도로 사업 뉴여도고 바바 컨저스럽니엔 봐.
1: 네 집시?
0: 가르치니엔 봐.
1: 꼴 따치면 영아.
0: 喂喂喂 你先空那岁的，让个现实过啊！人民桑拉姆呢，基本是什么事啊？没的，钱啊，婆们上去拿了，过得吃个住个事儿的。是不得拉马这边？啊，谁敢说我嘞？让个俺爹比呢，你爹没多。你让土豆吞大小，他这东西哪儿的？马前桑拉姆呢，你先空了婆们去，光大三去了住对。 사루브제 카케 통야 매베 급러 루부톱갸 롱마시 겜니 산치고 원에 락부시갸제 나 쇼그저다 럽샤 나 쇼그저다 시
1: 나이 누가시 나 분야 요즘에
0: 장글 로가 총을라
1: 지금 아니시도
0: 你还是吃不着啊，对的。
1: 执行就是。
0: 人家嘛的。彭美华，让给俺吃饭吃够吧。俺屋内吃饭也让得给嘛的。
1: 让他也来也不是，俺是外婆家。
0: 你也让是外婆家，轻松碰上没了，你是外婆牛了呗？
1: 让给现在执行。
2: 让我那心情生不对，哼！让我那弄啷么事别？赵佳欣，突然让俺来讲个幺么事别？让我那个怎么对？你爸爸看俺做那多大个事的不是？他那让爸爸打俺们，我啥子也经不着个事？可你跟俺老住个事别？第一个了，让俺家个着，你俺家个跑不是？ 다는 야자 교차 보고시다 요시. 언니 언니 막 없지는 용도게.
0: 디키란스나 내 레니에 차서 채비.
2: 지. 나즈나 내 레니에 채비. 나 레니에 친이 디 범인다. 장게 돈도 안 내고 지. 나 죽으시다.
1: 接东哥，别蹲住蹲过来，几个？爸爸，阿妈，儿子，阿妈，哥哥，东西退去，阿妹让怕什么就死我。爸爸，
3: 我那要我去来去，既然最初侬先用检查嘛，重点落单不这边。
1: 等到开始修理，毕竟有门者。
3: 要我来，咱们落单了就能要我了吧？
0: 爷爷，考虑吧，重点那没忙，我得这要呢。
1: 今嘛，来个菜呀，烤猪嘛，这呗。
3: 爷爷，泡沫老油呀的，来了嘛是，这是别给吃的，学的。呀，叫学他的。呀，对的。克拉斯。呀，真是不对。嗯嗯。
1: 家还拉着这个，这就是。
3: 家一谈到和你过不下下，中国大道要我去给。啊，是，我和你过不远呢，爸爸让俺俺对俺等不多。儿子，让了的些怪不多，拿了永波啥罗就够了。
1: 进来还是去买羡慕嗦，用过啥吧？来还不进这药是别啊？
3: 啊是阿妈，你也冇住去厕所了不行吧？可不就给俺来点这药，劝得清没？俺已经冇下卡了。
1: 那真是。
3: 俺去让你弄些，一过就加些平时拉不下的落地用的喂。
1: 不
3: 过咱们和你过不去拉多，随不得当再买些。嘉欣，俺来接了的，有没有这少的？难道没有？呀，让个阿妹随便把什么做给装修的，给人我塞买吧。呀，今天说的。
1: 要去爸爸。
3: 야, 라디소다.
0: 야, 주바바.
3: Rami tsumda, nyer tsumda chee.

0: Yami Dusci. Nyang Yakotin Jinje, Rang Lung Sam Chiu. Chen Nawa Dang Marie. Ranga Semna Lama Shoda.
1: Nangunin Gotsim Sun. Dinjeci Karina.
0: Kari Karinas. Choban Koy, Summer Contestant Women Ranga Shimbin, Rai. Kuan Shingi, Minyacha Marbe. Yami Dusci. Nira Kotsaga Chiu. Yeni Dinjeci Karime Gesti Shori. Shim Dora Sem Duje Dedu. Tayusho, Gesti Yomari. Gesti Nedongrova.可以说的这个也想我写死了呗那你给他写不赢呢可没退让我打住不打记不着啊这你阿家来了也许没写的都是对着让我来穷月三爷现在没丢了阿家是朋友们因为没让我有些让我给不随便呢我随便通不通冲别彭新华的恰巧的彭新华没肯几天呢让他读读也没吧可龙的恰巧阿不随便打起아세 니게 시게 시게 야랑게 무게 됐다 아자라 님 좀 싫어요 이제 말해 차긴 야고 된 저지 콜레 차긴 야고 세 년이 너 내랍 싫어져 봐 야면 너 내랑 오죠 시오 뭐 보냈다 소미지다 차긴아 가상아 샵스 녀가 주던 거 시죠 아세 오늘 이 내랑 오늘 쓰이다 펑매화게 니엘 미트토도 커져셨어
1: 당한 얘기
2: Şu şu şu. Kor geç, kor geç. Lundu yönü duğan kor durda.
1: Yongo.
3: Çamşo, çamşo, çamşo. Çamşo, çamşo.
4: Karngara ne yaoji, jingzhi me me mo de re ma da. Yago kor tus.
1: Jis, di kirang yi da?
2: Yung a, yao chu. Nga po guan go.
1: Yung a. Pumu, rang zhen yim du chua yao shi da duk a.
2: Azi, gian zhang la.
1: Gian zhang la.
5: Zhen yim du kan zhe duk da yi.
1: Ya, di rang yi da?
5: Pumu, zhe di rang a mian yib rubi.
1: O, zhe yim a kho di ni a mian lubri, ni a ma mo la ga lubri. Lo chu chan ka shi chib da. Mo na rubi. 제님에고 로주단 가셨지면서 군요매다. 오늘이 예시에서 문이.
5: 여리 오늘 여다. 제님에고 로주단 진에 조마무게 문이 도뉴유.
1: 지, 나 진짜 아티디데지.
5: 어머, 나 강루다.
1: 영아.
6: 지가 괜찮라에 랑 제님 시송아. 괜찮라. 니자야 계지민 수용구래라.
1: 제자.
5: 가래 계지민의 쓰리. 니대요 니상마 미말 잠대수니. 지버지.
1: 렛츠 계장라.
5: 어머, 야줘. 조민다.
6: 괜찮아 피오.
1: 괜찮아 피오.
5: 되아.
1: 어울라디 수리.
6: 괜찮아라는 게 원심이 왜?
1: 지하자.
6: 동방호상에게 마진지 모르다. 광게 내린 수입에 림부터 시 수입에 심입에. 슬루 쪼라시.
1: 지. 오네. 오네이.

0: 카바라 짱도 샤네 냠도 디기기 초바르르
1: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你看，这电视那边，这个女性别选，就有分中间站，对吧？跟着学。

신난다 진리나로라 미스법 추신지스톨라 미스법 추디지게 토네히나 인공포부 수슈브발 다 과저데야 리디우네 추유장 쳇자스브라스톨 단즈 미스법 추디 인공기법 추다 만자체제 추슈데 맵체 토제인데 메넬레 이네야 믹세키 만자스톨 코이나 충수데브체 레즈 제비베스톨 시상 스몰링게서 이렇게 법추제 정된 용료신이 전에 타는 거 조금 맵지 않아서 진링 나로를 팬다 그러셨어요.

0: 스마링게 샴기 퇴즈난 공기 버시탄 저와 유베 지게 명치 칼 럽저스난도
1: 미리 튠지 민족 단계
2: 미리 튠지 민족 단계
1: 튠지 단계
2: 튠지 단계
1: 지링 공원
2: 지링 공원
1: 채촌 菜市场
2: 채촌 菜市场
1: 초세 海鲜
2: 초세 海鲜
1: 롱미메도 菊花
2: 롱미미도 菊花
1: 菌型 油松
2: 准行 油松
1: 捏索塞骨架 休息椅
2: 捏索塞骨架 休息椅
1: 夹江 垂柳
2: 夹江 垂柳
1: 米寺伯秋 人工瀑布
2: 미수법추 人工瀑布
0: 스마링게 드링키 레센낭 치치치베낭 툰 상물로 표시비히 가난소 지메레센낭 양갸셰요

0: 야메도시 라수 후수베지라 등도지긴 당마르베 시모다 오양게 네부 소로제사 문에 닝자지 제마제
1: 용아 용아 용아 랑게 셉다 쳬오 님 가세스 군이 용도게 오양 슝드 조가 좀 녀시 슝드 조가 치스 녀오 부 총설 게가 용고 오양 초로 유디 부라지 님 가세 치스 녀야 용마지
0: 가든 질 냅지라
1: 랑게 가 양스 차가 용도 나게 저 쳬오제 랑게 가 타가르 가다 나라 로스 메오 차와
0: 녀라 타가르 가다 메다
1: 나 나 모두 고마지 다 깨라 쓰지 몸 때문에 자기가 다 하려가 다 하면 나게 되지 오라
0: 네 신규유 네가 참은 네 신규유제 나 못모다 안 가 못모다 못모다 다 지지 야면 되지 네 구대셔 안 가 다 못모다
1: 자주
0: 가든지 내지라
1: 자주 하지
0: 가든지 내지라 안 가
1: 지라 겸네 공에 치지 양양아 제가 요피는 나 근데 저시
2: 뭐초나 핑핑 파주쇼 신화 카타장 부소사 대중도 죽마지 如何게 세단 노미도 然다 오양게 부시게비나 라이셈제딘데 최고야 매바 文献的南三堂上过去平平把叶子鱼一年堂的乐通民都啊是爸爸明年像那姐妹不是的这一下让不过乐马托呢欧阳乐东请我听着的如何是你和龙兰姐让个那次三个闲的肯这几个各对对欧阳给让他看看马前不起着呗对的
1: 他的赵家会罗里不得，各对对苦你直过去。你三郎杨个米，惹了钱没有钱的，但我绝对。用我是，常年一，苏起来这面。
2: 啊是，新华，你俺这草料东西陪我生不得喂，让个来不得要我这几个住的，各对对让个如何是你的肯这次来面一把啊？
1: 那他阿里嘎达哈西达。

팅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미 짱무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주 서버토르 장아르 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나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왜? 생애도
1: 그저지가 나랑 그저지가
2: 수지 나랑 그저당 통화하지
1: 나 주도 지금이
2: 주도 좀 하지 자고 나랑 인도 좋아하긴 되도 라켓 되게
1: Get to you.

0: 나시 장게 쓰죠.
1: 자신 라벨 드시겠죠?
2: 아, 이어 봐봐. 이어.
3: 어머. 용구유.
0: 이다 이다. 됐어.
3: 야, 내 탕유도.
0: 오늘 자기 앱스에 도와.
1: 자래. 이다.
2: 봐봐. 나지다.
0: 봐봐.
2: 진짜.
3: 진짜 증어. 많이 놓고.
2: 진짜 소리. 장동이 되지. 가서 봐줘.
4: 제이, 자기 고스도 줘. 나도 가라서. 소아.
1: 가라서 씨.
0: 아마 심부스 도와.
1: 디랑가 아메 소여버다.
0: 신도 요지 짐자샤.
3: 어, 네 바탕 바고 또 슬루히.
1: 동근에 쇠사서. 라로야 고디요.
0: 자회, 디나 랑가 쇠베세 여르베아.
4: 아무 유니. 네 돈도 소고야 여르베.
0: 전 레오나 소메베.
4: 티웨 소고야 여마시. 다와 니스 포업 주비. 트리 다와 대신에 세도 면적이.
2: 쇼고 시스디. 자회 왜 도브리?
0: 시베. 띵우네 아메도 베스라스 도와.
3: 투사장 구사샤제 로히드 니에자회리아 체소초고. 자시 아장이 알아도스 통기 비즈실링가 규다.
4: 어어. 아마 나토시 시도와 체멍고스 우리스 지소토네 참시.
2: 자회라 긴급 마시다. 냥아스네 밀치사 탄다 부롱 총기 용라 페미마지 란지고르샤.
4: 다들 네 랭서 지식도 마치 제도면 쇠식그리.
3: 어. 니에치지시히 칼라소야디 창고 보면 지고시 마진치모사디 깁교게 지고시 케스잉아 로주게 충휘나 니에 마진 치모치 체탁주히
2: 아무나게 단듯이니에 지승불다
3: 야 인다
0: 인다 인다
3: 인다 인다
2: 주저 인다 인다 봐봐 인다
4: 인다
0: 저다 인다 아 가재유
4: 你们我也拉个，莫有的，女子很这是古有没？是这些。马要写的修炼算啥？阿听对啊。修炼行都，来不住呀了，西医，蒙古香是不？拒绝让个性是不？俺老子也个没吧。对了，咱住对的，这么大。哦，大大是，欧阳有人说么说，你家从小我什么？对于干嘛是？
3: 你家吃完食大肚，毕竟现在的心情照顾给，忍不得这些东西。
4: 留点当药的呗。欧阳心情的下个大不大？现在来个退休嘛，先别学过，我这也解决些难题。
3: 哈，
4: 你家伊拉你托住没啊？可不是卡巴狗鱼。哼，你可怜，其他个也个。欧阳，恰是给不是可不得啊？我有啥不是咱们接？别的一单钱数。
3: 一年谈的，我女朋友搞不有的心脏，古人都生病。
4: 你应该是目的，把外朋友送了这样，是不是？舅舅，可是我以为呢，舅舅两个弟弟亲事，是吧？阿家那红姐接了一个姑舅哎。
3: 嗯。
4: 前天去给转头打的，爸爸妈妈现在没变。
0: 我们这么多些，我听是。
4: 包括你什么都能看嘛的，听我让的阿家那户，他那样信心。
3: 没
4: 长辈，
3: 听到听这了，不来帮我们老大去表示什么的。现在就叫让老大去说的。
4: 信心我那朋友也会说。让给听他现在写的。舅舅，你也是难了，没既然意。 欧阳不对面，现在就叫人送这钱嘛是，他那个送多点人民多。

0: 딱 달리자. 아마 너 잘 참이두게. 닝집도 네 부모 닝집 여자 가루 거네 닝집이었다.
1: 영아, 아메 씨봐 지키리. 봐봐.
0: 너 여배.
1: 봐봐, 네 채 삽소 지금
0: 네 친구.

자탄 자탄이 유슈 뷰리랑교 규기 자단 치슈기 체식리 디게 룽슈루 중크 양신 주균 체미도 육신 치베 테니 리기 속자기 내자사 임바 강시 대외한 족바츠 족사타 김시 장시 원장 니웨로 셰링러 넘신 균도타 축소견 소기 겜베 자탄 자탄러 자라신 규르키 닌가 체신유 Rijurung chung songyo dine ki le duen mi ne. Jatang satang tu, loma arin zho gui ki namsin gyun do la kade chokbe bishir takje tang simchu che tabde. Zatang ki muri bedion sui da tang, rege sokja la dashib cailin takje cheba gyu, namsin gyun do ka geka ma la la shokin sin la tibzu xie do tobra che. Tedang tui song, Rijurung chung songyo chok chung ki, digui tang nyamdu gyun dui pekien zho we lambu cui sib tang songyob che sin yu.

자타 시베 유디니 차르 섬지 퍼버삼기 저그룹부베 사자식 임베 민티 따라 톡시 자단 자단토 미당랑 중 감 시드윈냠네 인라 조베 소타 조베 수듀리니 자와 추범하세 타동 텐기차 코리오 송존 서주타 디군 되마기 튀몽 배준워 유주디니 라리앙 순슈게디 계톱기 뱀바르신유 진짜 예배 간다 청소로 뉴 넘버 자시 청소 크루 송급 전조기 레듀서 지수 누구 식라 미츠 토나 체체 패시 누구 대 뒤주 매지 시 총외 내수 대보로 되네 조금에 원자 미상에 테라 신도 가보지 Dōbē kūnzōr tērēwē lūgū tēlā jēbō tēndā chē tēyōng kāngī nā. Kāngī sē nā, tē mīksē kī nyōngkyū shīk tāng jawā tēm sāb yō. Tēng sūm chōnggō rū. Mī tāng chē mōng kī ngē kēn lē yū tē kē mī mā tsō rū. 간요치외 내도 망보식 소유. 태야 간다 총수 찬용서버 토제미 시동 잠심부터. 니외로 셰리 제몽기 뇌지 소외 된게 양아 퇴니. 저베 교노로 타. 세소하게 되자라. 니가 전부 소유. 하바르투 겐군 타 추구소 뉴스 단위 걸라. 미수 신도 장군네 링되미치. 罗杰拉里贝这么尼马西罗那差呀后面帕马尔勤勒切罗切新纪约后面汤南亚民贝重建那个出口错了村呢罗地帕贝昂错而热心约门文章这么汤刚才重建出不清楚线索尼这门跟几个用托贝心这汤昂查车度其度热心约 你为罗谢林 시슌탄 쿠르유송교 전주 카치키 미당 체몽 파르키 게진 실루도 동칠 터주럽당 뭐 수십 제유디 대야 미당 체몽 파르키 게진 대타수 투비 다수의 철칠 지르니 돈 죽고로 정숨 정교의 깨캄 쿠르유송교 튼조기 체몽 꼭배 캄버 준규 멍윤념두 남자식 배워시 민아르 간다 총주 미수 유랑세 주제제부터 펜준 차와 초대워 어찌를 전과 강바 숨준 사르유 디리니 범원점에 유리 일구 제배 니모식 레디 고메 쇼방 아버님 바바타냠도 김사빠라 따와 레뷰 Pomon zhe mei kimji kangba sarba ti zadaangi sui dun kangba tang min zha war. Tere, tosu ni bar mato gi gu mei bata. Goyen dun tu mi jik zam ki sadong chui yu. Gaid che mong ki guantam tu yong ci tong na lung si mu. Wen jang tong ti ding zi ti che mong la mei jun po mi si bar. Te tong ma ta che mong ki chir shu jak chi chui ba xing zi. Chego khamba chunbe rila. Pomo zhe mar, sa chow kagi chogo chunju chu, zesim tang, myntun tobyu.

0: 디루 지가 죽림시 레디오 강자 남자 추모로 슈르 친디 샹샹키 육주 타모 토모 죽디 감세 지위 서규리 수주 진바 강시 타르 머주타 디주나 범주리요 小北女婿家堂子当土前面他 瑞典堂空格能没出来了铁锅出不热的我们就挖汤就挖竹子起金皮诺那家瑞典堂抗药热味压齿的巧素贴起家堂子当了千用四百多岁米西多尼给约不汤子当给爹玩打不了汤拿帮忙不约 로레이어 튜수 자단라 모자 수요벤 장도기 치그 룹디 자단 자단 긴도 바체 네급링 디게 수바 강베나 되지 디야소 테네 룽슈난키 야사르 용기유 젠뎁수 카르소 더빈노 나초기 강가 강되시 모자 수요베 루주 뇽신유 야르게 자단이 조베네급기 김더부인라 저고충중수 런주감당 저디십대를 주세 내 개보하시경지 닝제신 지바로 외배 속자충을 대다라 세모시스 대다음시 숙라시부 통통이며 왠장 대차되부유 콘즈 아제 공부난 주주기 리덴티 포모니타 카브레오브리 제신유 세몽기 세수 조 사듀 아자 임베 콘소니 샤세 속자기 콘소 도갸 콘솔라 자오유티 사당 증기탕 제 세몽라 응응아지 제기 타파라메도 세모니 루리 신도 자웨 속자시 인베 콘즈 미유 세크니 대자 치슈 크디 이마 시지유
1: 우물레네 다 무슨 말을 좀 저기 맞아 이디 약아 다시 못이 저것 같이 그리 저마파 콘 콘노 야도리 근데 저파 차디 다른 어떤 치마에 담 용을 했더니 맞아 좀 못이 니레 다니레 그자 그자 해 뭔가 다도 니레 전에 되면 되니 자니 예진가리 제마체마 제마 저샤에 카마카 고코 제마체마 디당서 디니아데 바스 디니 니야 토노 토고 제무티 데야라 차세 따드리리
0: 파사퍼 윤 자단 자단이 뇽라 제벤 로바시 인베 뇌네 땡으리 땡키 니르 레차니 김킹디야 숨줄락섬나 따도 제주 테코네 트 투다시유 원장 호란 조바 센터 민조와시라 콩키 디야 감토 다두 퇴망외 소차 챈다라 찬나 챔부치 소차디 다라 지심 체외 리덴양 림시 테다 아파캬 신겐키 빨리 외레드르 슈퍼지 디야 젤니 돈 쮸가로네 송디 홍긴 자단 자단키 리케 소차라 유린 뜻십 체렌탕 빨리 제바마세 더돈 자단 자단키 윤도양 파르도 도쾌유
1: 네 강아지도를 빌라하니 아르다 파다 시데 만다와 다 니리 데 니리 짱무 쫑노 짱모 에니 르다니 친창서로 저 여정네 다 치면되면 기포 저메토 나 차니 그소 맞아 차인데 기포 짱모려 되니 아 일라하니 로도 다 총총가 한치데 만다와 니리 데 니리 오탄던 로도 되니 가와 쪼와 되니 리포야 데토 아 되니 르다 친창서로 라하니 로주 빠다 근도 치미게 다 기포려
0: yarsen rokrar chukchuri chiba chö yarsen gab yinbe rigden chi dadu chiba chö sokcha chungur dosip chebar chigi yöjin kongi zanate mirab chema tenzeo gyang chebar oebe kemze te dala gabu chebe rwa chigi yö lage nima nubla kheadu rigden tang chukuchu chagurndu du dene Tiri rengi ki langbe barnam chiba tsor duanxin yu. Tui tieni, kobe ninjik nang ki gachu cheshu ki tui gab tiri. Kanyin se na, barche nang payu jing gyundo la bangbo chebe za cheshu tang, chen sim ki chukbe bari shada nyar yu bese.

법착배 포션티 민러 섬주세르 티린 콩키 비진의 페페 곤드카시 남세 푸르치티 리게 속자 주십 제시유 탈로로 니슈잡게 레페 섬주르 쳔나 중뒤네 남세 수 찬론 총외 디게리 롱탕 숨키 자랑 지토 리게 속자 제러 융어 쳔부유 섬주니 지룬르 조와르 냠수 뇽와 칭겐키 칠레 유고 니셴바티리 민바 코란 남세 랑중 감기 뇽르 남장티 조건 니셴바시 임베 응외네 콩게 유고아초 리게 속자라 뜻십 제발 치바마세 디신조 귀키 예수 곰시라 뇽르 제도 주바 강시 더도 유고와 세드 네메 코드윈 제바소 셰프수 켄용 주기유 첼로니 돈초 게르 콩라 섬주장 조바 챈탕 자와 김기 용보조 축초교탕 야자 근부 토월에 용기 예메 원장 축르 강규 폰니 치와탕 야자 근부 인공양 파차 망외 김라 용보 댄자 직메 송교 규토 송교탕 폐계 지다르 세규 걸라 정숨 총괴 계급 진리 주무타니 퇴인대태 수십 제고 초유 태양예도 죽을로 남세샹라 정숨 총괴 계급 진리인기 왕주 토박유 송급 대화는 진배 자둔 와도 남세라 릉주냠네 최대 총열기 믹세 적진 토박당 첩지 리주 릉주 송교 대내기 릉주냠네 닐린 칭게 팀산이 휴재지라 소중 사중 속박지 송주탕 튠두르 팅 망부체탈 남창기 최대 배드윈 투장 창매 닐레 칭게 김장기 구림 강인바 겐핑주 땡게 제바마세 남창 용버기 갸자 십주생아 닐레 튀김라 원주탕 갸자 십주생아 총주 냠데라 왕와 티진 갸자주 총주로 샤네 리제 속사 송급기 팁사르 동주로 삼초 직뒤인 총신 텐더체체 총주 용라 팬도 예배 니에시톱

대배 루규 토라 디루 파자푸규 시축신배 저바초탕 리게 속자파 펜주지글라직 덴킨 저와차유라 땡기 남세 미수 소와계단란 윤도원 저와탕 첩지 계캄 키벤롱수 주규 중외 제수 나르웨 미다른 중캄와 시드냠의 제변도 시티 대외 섭도 친유

老金天辈，怎么样？电台的呀，铁车行者。小把空，曾松强哥松强哥都用呢。您自己来了，吃过醋。 도위토강이 띠와르 작비 증송총교 교이디 최소사르베 띠라포규 랭겐치무시 쿠르시니 태양 내디니니 머주탕 디주 저추제기 총부인배 왕기 로다르 교이디니 초위 메규두 추미 야마주지 통주로 죽겸하 호동치기 세양 증송총교 담라 야채라 수망외 교이디니 도유 토강기 자제를 계속자다 지신타기 손에 그 개진식제라 티신 토탄 경유기 정충 순규기 방주지 경제 테나 정숨 정괴 정충 손교 그 주바티 정숨 정괴 직함 말라탕 경유기 뉴리 교대 남아 진소라 손교 내부 토베 튜니 개침부 내유 자미아 덴타르니 유티라네 창롱 중외 미럽 사베 균점의 식시 코란 로카세리 푸누 미리 롭친 팀지 나슈 마무탄 자와라 총기 첸보로 자와 초규 균바 첸보유 웬디 콩키 퍼유 장숨 총고로 기캄 송교네 된 균체 메바르 베디 당랑 버릅당르가 토강의 유르디 내가 제발 용화 통급 코나야 태좀내서 잤네 총기를 챔피언 안 되어봐 야나 포유도로 규파 제식 심타 장제 가와르투 태양 송교내뒤 딩치섭도 배워당 뒤니 정숨 총교의 기캄 3미 제발 제리수 침부터 자제 의리 초안함 다르신 예바충

너나 콘소니 토간 토하게 제바로 외슈지 미부초리티 콘즈 까제기 뮤즈도 버리리레 정숨 정괴제 감탄 세소하긴 중자디 첩균러 송종 제탄 치뮤라

0: 제가 전화시
1: 아주 아주 돈돌롱란 대회
0: 롱라메 나 롱라지 같이 오세요. 원지 장시야 지입지 夏天 롭시모 추샤
1: 추샤에 롭츠 과수입지
0: 비진 주년지
1: 디 아주 야
0: 야 같이 가
1: 아침에 뒤쪽에 나라 샹카레 가수 디리니에 소이쇼 샹니에스키야 니에람 사용 뭐

0: 암라.
1: 팅은 얘기를 팅제 마시니 용어유. 얘기를 포도 담배 마세 아무라리 포도 담. 이닝에 띠공 총 하고메. 팅은 얘 삼바. 땅아 지딘디 털어 빨아 요 말이 쓴 거유. 이닝에 탄 신의 하고주. 로티게 나라. 탄도 지딘디 털어. 아, 꼴을 참 좋나니게 빨아서도 빨아 공포만 좀

참대 녀태고 탑조수 배속 주나 쇼 얘기 개럽조 토체나 쇼이 샤망 안스 대륜주기 팅에 동의 수치다 바위 배사민의 투비 탑조수 부속 주신 얘기 바오 로듀 방유 허게 송현 능그리

0: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렌니기 디탕라 긴송체구이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둥카 미바도 주토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협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포 인구 토낭치바 서동기 주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주람 토르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 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키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 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 탕 레군 레든 바 인치 닌다 니바 두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 탕 로 야바 유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유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장자 톱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유 장자 균형 치바 존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 치바 허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고 컵게 메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고 컵게 뿔 꿀무치고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게 꿀 랑우 국송라 쇼게 꿀 랑세니가 펜라 대탕 용토
1: 채당人别吕就能呢跌当了偏不切这个我们在我们云南第一小猪军中去经营嘛我还懂家的你自己的苏布尔中大那亚的呢哈家给给钱不洗的哈巴尔多人应给苏布尔内村的呢中大那亚的呢第二家呢给钱不洗的
2: 路上准备三句呢，别谈给点零音。
3: 马上就军队呢，啊你在打工，别弄这个，啊你菜刀吃不进，等下的觉得别吃不消这些。
4: 既然苦养别生康的，别谈给种子油。大龙啊，我这几天呢。
5: 生干苦养不，把养不家的也全部洗净了一下。
2: 你在店铺就能生半辈子衣服多，
5: 生不衣服就能叫我搞的家里面领着用的。
2: 生意难做，多也难做，多也难做，菜人不觉得卡车小就来下。
6: 电话码头给我素养呢，汤不穷呢。

지구 등주류 다와 시베 칭이 스주니 미마 니리 차과토 선규 지자 짐자 체내 중국당 점리 용라 중국 미수 콜레 송가르타 보디 편동 리주 주외 선규 비시 송가 코르규 콜람 세 콜라네 파르타 니슈이 스지디 지리 시비 숨주 소구 임바타 린슈기 스지디 지리 니동 숨게 계속 계속 임시 세 콜라 코르팅치라 가마 야당 주식 고와타 Also parting fire some say ni lewo lewo gu yu to ne zhe yang xiao chuo ma bo dong ge yu shi nin tie zhen le pu xue bo ji shi

0: 부징아, 바베랑 물 지셔다 쓰기.
1: 배 썼어. 뭐 돈도 돈도 마용지야 걸치면 됩니다.
2: 아잘라, 나 켜봐지리 생일 중에 지수 안 한다.
0: 영아, 랍사이다. 야, 야, 뭐 쟀습니다.
3: 警察夸下雨啊！
0: 行了，鬼子鬼子，钱这个人我乃没收了。
3: 让给军哥，你军哥谁？让给军哥。

0: 마몰라, 뉴니즈도
1: 三木虎叔
0: 마몰라, 겨울에 지대적으로
1: 겨울바쇼
2: 업주소 세선바 승통에 다행히 찾아들러
0: 지, 돈도 타마니 카네기 길에 업주소, 샤 서바심
1: 你我康熙你这康熙偷毒品你我康熙你这哦耶三木不说你都大木我土豆你这冷我让阿妈冷我煮你的我知道我你个真这么一这是什么了什么了通过我们死了没<笑><笑>
2: 方小云老朱的啷个都能老爷卡车许多很多阿姨也早上我那个怕叫确实就了的怕死的怕死的去就怕死是谁叫哈来就卡说人
0: 마꿔라, 지랑게 순보승빈 숨도 배미 공제단디 배단에 가시나
2: 차보 배단에 공부 다 되지 랑게 가시 그야 비밀로 꼬부 링즈래제 야채 순보아사
0: 비지 문에 주의해비시도
3: 지랑이 문에 주의해서
4: 해도 와
3: 신주디 전에 고마워서 고마워 더 그리고 그리고 와
4: 谢谢，闺蜜，我你好，他妈，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闺蜜，
2: 走，等我一等，阿达，走，阿姑，阿爹，阿姑，阿爹，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阿姑， 过过给爸爸们快去说啥吃鱼的我做没吧啥吃鱼的去

0: 소인바.
1: 나이.
0: 랑 소인바.
1: 장진리게 어제 제주.
0: 뭐 기회.
1: 기회.
2: 근데도 대다.
1: 허지.
2: 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1: 不，他那说你只吃我的，俺最难的。
3: 爸爸，俺年纪牛没？
1: 可是说，先碰个头哎，我有啥样的过来有心情哎啊？开一下马车，宝贝，杨家啥个事情？
3: 莫个。
4: 对的，你都看不懂啊！
5: 对的，对的，让对的出轨件事的，我那也五十多啊！对的，今晚的米仓冷里抢嘛，这边。
4: 老婆，今晚的俺最难给破个一件事，咱们爹出个用个一单。
5: 谢谢谢谢。
1: 这些咱
4: 也难。也哪里啊？要去自己一单。
6: 姐子，俺再出个用个一单。
1: 能打吗？咱们平时。
5: 对对对，
4: 我这出我娘，同他全部提着，把别让出个钱。我来钱了，俺出我这边。要
7: 不钱赚钱，
4: 几块？
7: 要不媳妇多。
4: 大有效。看到。头里有弄，俺让做那娘悄悄的，宿舍里进不去是吧？
5: 嘿嘿，
4: 对的对的。
8: 都是姐姐的，
5: 我
4: 姐，我姐，
9: 我姐，
4: 你去多么？
9: 那啥送啊？出来的我呢，长么太多啊？出来吃的的，赶紧下下。
4: 真下真下，要我下下。
10: 我姐看得见不得？长么来多啊？
4: 天就难了，家那钱不是不起牛多啊？老乖乖，快煮出个牛肠，让家来的这给我
10: 吃嘛
4: 姐。
5: 天就难，听说不见是来差多啊？
10: 真下真下。
5: 你肯真钱不得？
1: 让不让了？亏着吃过年送啊！
10: 年铺年铺可以虐不得？
1: 不行吧，郭小燕。
2: 不行吧，郭小燕。
4: 爸妈叔叔叔辛苦了。
10: 我陪着这，我看得去。
1: 我呢？
10: 看得去不得？
1: 咱们不去是，我念同学所长，同学干我个亲戚，全都给我们媳妇解决到大啥种啊？我是现在年纪轻，我是年纪给我这边三十，一天平均来对，不过得我做他眼睛，不就是我女儿生的，对不对？对嘞。
4: 四叔叔性格多啊，
11: 我那
4: 不会养活人我呢。
11: 妈妈三十岁
1: 了吧？
11: 养活人我呢养活的。
4: 快叫上，叫叔，叫去，俺们是带年纪大去的。
0: 喂喂喂，你别就跟这耽误了。
3: 阿妈，阿妈姐，
10: 我们媳妇给舅家来孩子女儿有吗？让给新个月。我们媳妇给舅子的，阿妈家来孩子给我弟个用过药嘞，新个月啊。
3: 你新个月，有那阿姆让老婆。
10: 你老婆开药嘛的，拖了几年水吧，开药嘞。
3: 开药我种。
10: 拖到开来老哈去。
4: 아무라 라고나 오여 비냐 싱구유 덴데 나도 싫어하던 거지 내 상어 통주 세고 싫어 계셔 이네 아무랑아 너게 제 숙민도
10: 나 너게 민도 나 낭다매
4: 아마
10: 추셔다 라이는 감어가 친지 나 쉬다 감지 어느 그지 지도 아
4: 핑숨 저기
10: 검시 비게 주 핑숨 고비는
4: 네 저기 겹다
10: 그지 지도
4: 감 직접 적도 하죠
10: 담만 고티지 자기 제일지 어베 부 아무 라고 넣음이도 아마 샘 내기 쓰랄 교수가도 부 라게 감시르지 어디 아마 샘 내기 라인은 그리 임배 부르래 쓰 교수도 아 진짜 죽을래 아마 럽세 마젤체 라인 아마 방가지 덕부야 아마 방가지 덕 아마 분노부

0: 기닌 에고
1: 기라니 랭 임들의 셴의 용도에 아 니다르 시 쭈초가 셴들의 다제 갈성부터
2: 봐봐 봐봐란 게 맛이야 뭐지 대야 탈수를 양사
1: 처음에 셴 먹어 내가 뭐 좀 자가 시간
2: 드리산 님은 시바
1: 나는 롱제배도 주의시 내가 지제 그 뜻이 있어 아
2: 지라소니 쫄랑지치 내가 불러버려 근데 시야 유해봐
1: 내가 불러버려봐 가려야지 장주시 저거 성부도 왜 아 뭐 제일 많다면 봐 내가 그 뜻이 세워 성부도 뭐 시네 지라소니 봐 가려야지 미소 장비구에 지라소니 했다 개용은 예전비 사지
2: 오다다시바바 나 레그유 추루시 중인다
1: 왜 나 다다 시에서 유인다 년도 미도구에 아
2: 나무 내 레그유
1: 너 라치
0: 아이고
1: 네 자자 내가 가르치고 유아
0: 어디 네 아메 록제 냠수 센지리야 민도 거샤 장제 야고 신소나 레고니 네바베 레그 진제 차고스기
1: 아세 딩원에 야고르다 마탈레 딜락지시라바 장게 봐봐 타마 뉴스 텐라바
0: 영아
1: 조시 실로레 뇨라마라
2: 영아 첸 조긴다 봐봐
1: 쌤제 조지메 체고기

0: 어찌? 가르쳐봐야. 강권순제 덥중이 잠민도 마샤 니에대는 라미 모소가라 덤에저 승비
1: 로드로지다 삼자마티미치 로드로디 칠로네 미몽을 세야지 장중부 니에샤 라부지 세기하도가
0: 수레야 니에중보시와지 니에자를 라부라시바 스니샤오이승이니게 세가신지 수업대야홀수요
1: 다 지이샤 지이샤 Nyongzhu tuiwa ma suru. Bugu di xia xia, kongzhu labdi lupji di xia. Jasa nang huwa yung kuzhi, rangi rupu xikyu xia xia nui kero yinchu.
0: Lupji? Bujan yini kiongki dian yung ma shiba. Garna chinchin lo na yong ya yorubi ya, yong ma shiba.
1: Ma xin ni tando ki yin yorubi. Bu xun ba, san xiong labda li su na, ma xie ge rang niwe tunda di gian la la, jik jik nini che xiu gul da. Gian la ga tang jing nang kuzhi. Ko chung yi.
0: 봐봐, 부부대 명을 가르쳐래.
1: 마제사, 마제사를 봐. 네, 마제사.
0: 부신봐, 마제가 그래. 지조 마진스니 지요르비야. 명도라 다마사. 비싸시. 소 자사사샤 미대 자사니 요르비. 마제스니디 머신에 초마디리리. 그 주조 마진. 춤추는 마켓에서 입에 처바디 되었다.

0: 이게 뒤미 갈아서 치야 요시 나동하나 주네 소소난 로브다 케요마시 시베 키세디 제이나 부디다 저와 뇽즈치 타메마 저나 상게겐다데 치요마시 시마도 뇽즈 사로인주 바바 탄다 카르시에비네 치차 사브시 나라즈 푸슈베 미데 자사 사자 치마 뇽즈 조주메비요시
1: 也没看见三姐，瞧把你来给这些胡子去，存在的他全都给带去。
2: 苏三啊，你把不让去都请我去，明年再去。郭小海，你存在了让去都请我。我来特区去吐吧。

0: lupto majege ngwe le ding sup che sha nye zhen zhe lupto yong ge zhong ram wo lupto majege kan jo nu zhe yo san da lupto le jin jong da lupto le dun zhe che di chen de ge lupto ji qi ge wa yu qiao cong nye lupto guo xiao yang le na zhe qi ye guo xiao yang ge zui ming ge zhen ge le ta zu che pe bu da gen da ji ge ngwe ne ran ge kan du ji du ku bu ji
1: 근제도 디린 좋아 정국 허세라죠.
2: 계스라마죠. 꼼니 쉬승민도.
1: 아. 디게레 라마 좀해.
2: 헤. 나라서 세디게 치대다. 갑적 세는 시 뻬다고 되지 매 봐. 신유지.
1: 디 군주 제리 군지 게브리. 디레 요마리. 나레 탑시민도. 담아조랑 조리. 어, 딱다리. 네자 랑바베 나카바실리슈 칭아 랑무시 규리아 고리아 계지치기 네 랑바바 민장도나 덴데랑 제인스럽이 이네 쉬바 랑게 녜모도 송라 미망고 디르제 데요리 양급제르 계지시데 메마솔라
2: 에부 녜랑 참고 셰죠 어랑게 소소소소 가고 마스 나고네 레그디 큰데 첸데미도
3: 你让了谢雨的让前对面的前屋里叫屋上一呢让起了几对的他这里屋上的忙不可见面多两个车把两路有马的杨贵让了云在拉给你买吧请求肯这期机有杨啊你那个偶然的两个车是得巧车上去让地都忙不你们这么是得让几年
4: 나도 나이 키즈는 이신을 매봐. 디네 오늘 인지오스도.
5: 야지.
4: 나 참고서야지. 나 거치스. 랑 같이 했어.
5: 개참했어.
4: 같이 했어. 깡군 너가 누구해?
5: 아지 낭다민도.
4: 랑 개참했어.
5: 로보도 저쪽 로비에 로카나 랩트인. 나 랭가 루니.
4: 칭예 로바 용고.
5: 뭐가? 라니엘 로교 나래 내가 신지바
4: 신이 용아 전제 지사 숨가 잔자 전자 용인다
5: 용아
4: 마 죽인다
5: 교아

0: 마치 장게 디르노 카나라 균시 비글론조디 녀첸 논조마 쇼피
1: 냠게 냠 겨타 잡치다 냠게 냠 냠 장치다 내 게임을 힙사 되다 아니 복 니제 디르 쓰샤 장루디지 이네 치제 마 쉽치 추도 지리 요 마시 켄저 라브데 예니 가제 기겐데 졸레 다스민도 장이 치드게 녀첸 다데 로스포라 쇼가 조타 쥐히 가다 도스 레라보 생명다
0: 어 로튼이 제소 캐랑 투심림다
1: 심림 토야민도
0: 완주상마 롭스 레가 신예디 르바 네즈디 데르드 완주 추도 제데치 레마디 캐랑 로치부디 데르샤 가멘수디 겐케오르다
1: 네 게마기부 카르체스
0: 캐랑 공바시다 포사 군주의 제가 추부치 갸리도 스케바 디균데 시라마르비 레마리 캐랑 송다체나 마제스니에디 비우르비 부디탄다로크제리 부부춘주딘제 시조도로비제 레우슌체주나 지조리아 게마키브르바
1: 나주메
0: 다원의 캐랑게체나 마제르 논주섭신쇼베 니제당구르비 논주섭신쇼베 니제당나 익사나 주제 체간케우르다 캐랑광고 야고시다 마제게 캐랑부다 갸리팅지게바 니제 메즈지 케고초나 부부디 첨부차소나 캐랑을 군진치그마르비 캐랑난다디 부고 게마키브르하르다
1: 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0: Kari kimda? Çak zey kyun imin du. Wey, deşo da. Suşo da ci. Bodiran kimda ribi? Ani ngone yi qi ma su. Kimda dinze cigi, bugu lopsu yagu gyab tu ribi. Rantan du, zinze genda inbe kuyu zire ma ri. Lopro da tunzi yagu qe mo tu ba. Ningan gyari gyab jedi. Rangi genda hengzhe cigi yo. Rang zinze genda di, qe lu hu ma ri. Pa lo je kunzu zinda gigen la, genda di qe hu ma ri si yi zilab shu. Dan lo yu.

0: 这个 不见吧 让了都不同吧 把别心气 天松阿达然阿美让了罗斯也无没接不上戏 抗日结尾呢 爸爸打阿妈起手 阿达然阿美 让了看就应的
1: 应的
2: 爸爸 阿妈 也给让嘴 想着学不及 给让走 最不马萨罗起
0: 내주디 라잉아르신 중부츠 주저르다 다가게 싱미 장마 칼라소시 샤디게 장아메 칭아둠 겨르다 주로네 뉴브마시 기바 망스소아
2: 야주

0: 암라, 빨라시라마 추파리인데.
1: 郭小江罗列桑, 杨爸爸心都要是陈岁姐, 就叫陈不是。
2: 不行吧? 亚龙, 대무조지 장주조개바 알아줘
3: 봐봐 봐봐 드디어 저거 맞지 야 부셔봐 양로다 양로다지 아저씨 봐봐 드디어 저거 맞지
2: 거짓말 대무조지 주조개바 알아줘

0: 당중에 보면 네기 셈나가 권제디 대리 세토시 심어도 미즈지 세토 말다 야 가라서다 你看就中秋天去出去老赵在街接了多少个的呢给这要我去你上了两个车子要我去我给你的让他的我是女的有三小要拦别接了呀没怕连的三小拦别接了叫做送干的了接了多少女 반상가 오다 아자르 다가주
1: 봐봐 나주고 조누미도 아마님도 돈다
0: 장주고주

0: 普遍把破脸也读。我把联系女婿，他妈拼尽嘛伢把苍啊这种啊。不得我那个来穷要死，哦，不止我，我让老二死的，普大小伟子写的说这两个菜不一，那个连不起个的死的。嗯。嗯，答应那老爹是，见不到真啊，两个啥不是？穷的你，叫我轮用过的。
1: 让过去，我让咱拿个做啊，你这来嘛得把眼儿住着，我那个等到老哈些过来接你呢，俺那给我接待一下要得。是，
2: 老郭，我不见不同的同道，什么叫多事多？他这破老李呢，没啥不下边说事多，你们人家别控制得意。
0: 娘啊，是恁那我穷。
1: 那老的酒呀，人茶长些，可累，查住着。可累，马天杰，你们蒙古住药的，通通可累死。
0: 你什么单子？普京吧，店家签署呢。我到此杀戒，那么就收住谁？那么两边是我，就到住着的。
1: 啥呢？皮菜根的哎，从俺那里的牛肉了。
0: 这你个这边，创业那老呢？你也看过钱不是？钱咱创给你的那才叫人，他们嘛说呢，创新的才叫人。你这几年投资穷死呢，你无创了亲戚，听俺照顾你们这个菜，工作大几只姐姐，若不去老死叫人。
1: 阿姐，咱个先别投皮的，我那也好多啊。
3: 기란을 겸 그새 거도.
4: 나 겸손 거이.
3: 겸손으로 말.
4: 지도 브로치.
3: 영아.
4: 쉬부디 오네. 샤야 고도 고도와. 동란 쇼가 마진게 도비네. 디데라 지리.
3: 영아, 디스. 겸손다 상토. 아, 니지 시켜. 겸손다 상토라 숨숨 고치. 숨니 주주치. 어, 검니 생샤.
4: 쉬바. 숨니 주리. 진짜 숨니 주주 말다.
3: 디리 미망다 시산 체브리. 기란 겸가 클리지 겹 주난다.
5: 샤웨즈라. 지케블 베리샤.
3: 等到自己弄下去的，你让很过毕竟，赶快做这个，你们都挡住。马丽，哈哈，没事的，我自己也没吧。
6: 小我讲不讲了个这里？
3: 光明的，
6: 光明从哪里打的？有，有，有事，有事。
3: 这是不要光顾的，没处理，光明就拿把，没事老老等个人。
6: 哎呀，
5: 行了，前面别想。
6: 来，接一点的。
5: 我叫你走的。来，谁？这边可在嘞？这边没子女人。下江木头，谁啊？我也去。下江木头的下，这是，来，这一段。行了。 드린 샷 좋았어. 스님 한번 내피시.
0: 소견라스 비교유.
3: 어우. 랑 같이 와요 봐.
0: 기라니 고대 세중아. 대령아 디규르 요면나. 그때부터 고고된 지유.
5: 기라라 고고된 지미. 그러신 그리삼치.
0: 말롱은 그리삼나. 샴데슈아 레드리 지규요 마지.
5: 파르존게미체비나시브진이상부도게아
0: 나답지 가려야지. 니들이

0: 아우 라고스 페야 등아래 노하브리 이네 아우랑게 니 타가리 갔다 한 삼보 아유
1: 니 타가리 갔던 게 니 들을 제다 갔노
0: 아니 이게 지네 꾸메라 니네 처음에 수수주 날식제 우이도 쓰레다시마 가려리 마우주시 랑도 랑비시 같이 비고치 송요리 아우랑 부팅아 되다 아우랑 부팅에 라과 되다 되다 60파야 제도 라고 베드 랍시는 시차샤 니 내라고 요르베 아 슈다 니 내라고 요르베 충두네 간이 빈지게 샤스신의 요마리 지조도 리사베질 니 파르토게미다 초바리슬 니게 칼레게제 룩튜글레스체네 야유구마리슬 니

0: 하시오. 정라지 하시오. 두두 생란 두두이.
1: 자회자. 미가 데디 자비나. 니스러 말베.
0: 미예베 미과 비디 개과지그리. 자네 초요 말이.
1: 헤시. 편도 메네 자세기. 자. 용처.
0: 남자지야 가르도 클리조다.
1: 나도스네 메고 법술지 저거시. 비진의 광조조야가 메고 바스 뇨하고 두사.
0: 바상마 예샤샤게 뉴사브르바.
1: 체능아스 팔로지 소장마시지 뇌브디게 세브지규리.
0: 자에 뇌브시인스 자투규네 키소보다 차리 소우주가야 여러베. 지수 되다 가르네 교수다.
1: 니랑 치야지. 드린 사카제리.
0: 사니 머르바.
1: 타마르베. 드린 세미고쇼 로이고리. 체장아 타스시가 두이.
0: 헤. 양아, 제너랑 유시. 니 살라 파워친.
1: 육시오. 양아 님도 쇼다. 나는 세미고쇼 톰보다가 시 니라 치기.
0: 푸딩아. 라미스 보모 가부유니. 저와치니 욕문두게. 딜레 니 저와치가 친구.
1: 샤라치. 딜레 겨우쳐.
0: 지, 쳐서.
1: 저도 씨.
2: 충대 랑이 야치 능매.
0: 지, 키랑 상매 맞춰봐 지그리.
2: 장치저 중에 보면 산주 향한 자녀 장치저다 왜지인시 장원에 라이기 도와.
0: 딩에 주저 증서상 제우리. 니에 전 고마용 그리. 제말이. 어리. 키란스타과 청실럽자디 초케 두기.
2: 초케는 민두. 이네케 칭마리 지망아 천천두 민두.
0: 쟤네랑 가르친두도.
2: 나에. 시에다니 치기.
0: 장롱원의 폭삼두. 장 예미야 가도.
2: 장기 시에디 갱아 잡으시두.
0: 딘제 두해.
2: 두. 감부시라두. 란지마 뽑으침부침대두에 아
0: 란게 칩질레야칭에스기베
2: 잡으지
0: 니 삼물이 여고다미 오네 제능 예미규 세부스 케메
2: 란게 시드 쪼쳐라 아 니 바라 잡으시두
0: 란게 수수바부 통유미야바 기지시야당 그리 사구요
2: 니 란지엠지비 땅나리스 나저다
3: 긴다. 가르지 아, 칠미 렌드제 그러지기베.
0: 뭐라니 정보리.
3: 기라스 정보리세. 에. 아자라. 그네 봐. 사실은 큰 돈이옵니다. 과장야, 라프테나는 뭐 힘이 떨어지지. 견주나 그 정보에 다 받은 매배야. 어. 에. 닥다지. 니니세라. 생일한테서나슈니이부이다니해체는장게나장장샤쟁을린슈에니야랑육샤호시에모도생일이랍제나를협라지기이다아자시타케메 让老子有没得明儿是有没给你吃个什么去马姐嗯今儿大家要再拉几天老子一把拉着个你一把我是看你不接的马姐让爵士学做一件过门去滚今儿要再拉的是老不过门去滚啊
1: 喂，居然拉不得趴下。

0: 겨울 대쇼다. 왜? 대조디 야리 예미스로 좀 믿어봐. 장민 가세요.
1: 고샤야스이.
2: 그 낙지전이 어디? 그 보시면 돼.
0: 보시면 돼. 쉬어다. 근데 제발.
1: 저. 네 라고자 제 마제 쉬비. 네 쉬비도 뭔지 비. 네 놓아서 캐라서 그냥 네다.
0: 젠다라. 상가 가리 쉬봐.
1: 그 딱방아 오윤 씨. 나 견다 제 주민도라. 대전나래 슈토야 민도. 네 쇼세세 응상모 코게제. 나 니모먼 구지 쇼세세 아무추. 디마체. 그럽로범에
0: 마시에스톤다.
1: 아베마 내가 나게 주네 철두
0: 치. 제스겐다.
1: 아베마 내가 나게 주네 철두 치. 아
0: 계곡군의 미로 롭종 망스치 고정해
3: 여조
1: 고주
0: 다교 부쉬바다 고조 초과 교부시 회장 교육을 보마 송와 코베슈키오

0: bue sum ta zong ji bue ni jie bie yu ba ma se ne dou me na xin ju lo ma tu ma la xin ju zu bian nang yu tie dang che ji ji lu ni dong ju lu lo ta ji lu ni dong ni shi sa sum de ge tang bu da ge ni bie ge yong za zhong ji xiong zuo lian cong ju tuo mi ge ge jie zong cha ga ang tang bu du ma tuo ba ji lu ni dong ni shi sa shi lo ngan ji su quan zhong bi lu su li lo qing ge qiu zhong dang yu da ji xin kong duo mian gang ge mian ba zi xue ge qian ni tuo ba ji lu ni dong ni shi jian lo ge zhang jiong zhong sa de bian zhuo bu xie tuo bie kong bie le dun ge mun duan mi ge ge qian ni tuo yu
1: 세상 구조 접수는 가르치 그랬었으나 차 구준 이하 도와 차 구준 이하 친수는 미소군 한기 아니 통한 누적 차단이야 주제에디 차 세상 계란기 차 구준 이하 친수는 다 가르치 그래 통한 누적이야 칼라르야 세상 계란기 구조 뭐잖아 아니 차디 구조 접 모두 대수는 통한 누적 도와서 Dito du ningla ya, ju mala na ning nuba nyamgari, ane chimba la ya, ane cha mala na chimba nuba nyamgari. Re ma re, chezan din du gani, ujo juye di hajan ki kaya chimba shira re. Dindar isha.
2: Nos gila. Ta chi taan ki lujung diya cha siyam, ta mangbu shibji rwa. Ta ina gila, mi chi ki nima chi na la lujung kaze che na, ya tse dan rinba yu na, gila galop chi na ro.
1: Nas. Ta diri lujung dar san mangbu shibji rwa ngun na, 답배르바 안에 카지게 동문나 쇼쇼체르바 카지게 능문나 마튼 버든르마고 차장 안주 륜중 제게 되주 약슈 땅 안주 안주게 페메기 에니 조단시에서나 디스그레 류제제게 카티 유나메나디 아니 배경 나자리에서 다 배경 나자스르간 고 릉신 가로 톱쳔부 짝바 톱쳔부 든르지 고 조단 터산디 배경 릉신 든르지 미디 에니 배경 순대 도스데다 만족이 빼셔도 생기능 시 top 첨부 들으세요 봐. 근데 저거 알다 배경. 근데 인도 딜이야 배경이라 조자 조사 대인서. 배경은 낮아서 해야 돼. 나 조자 대인서. 하고 숨아. 나 딘주간 배경에 조자 대인서는 배경이 낮아서 해야 돼. 그도 너 그래. 니마 지글이 있나? 배경이 가래. 지도 쇠다 나도 당스. 니마 지글이 있나? 아니. 디 나도 디다. 아니 쇠들 등도 와. 나도. 아니 쇠 Di dengdui gani, ta di madangba chee le, tablang yakshu karay sasun, ta zui jia chee, ta lu zhe zhe. Chee zang ngadru zhe, jik di khan sasun, ane ta pe shasha zang ngadru, cho zu ngadru du ju yin sun, ngadru si du gani, ane juba ne juk jik zi, rwa, dendre jung yi zi, dendre ngadru gong xe rwa, ane gongmo yin sun, kerang pe shasha sun, cho zu juba ne jung yi ki baru di, rwa, dendre sun de, ane ta zi, nima jik zi, tengma jik zi sun, yakshu ngadru, 약슈딩 나도 하고 소나 나도 배견 당에 되주더라. 다 되는 인도가는 루제들이야 가래서서는 다 한데 배백 조상체서는 아니 니마 지금 팀은 니스네 조과 배견디 아니 가래 나도 다 공된 거 알아. 나도 다 어수 니니 니스 거 알아. 다 이내 가에서서는 아니 가지 공무 미소소야 참모 들으다 배드 인 트리도 받는 시 많다. 소소리야 참로 다. 가지 배차샤서는 쇼베 ngātū tī lūzē tī tū sōpa tēpū tū nīmē kūna. Tā yīne kārē lēgā tū nē tī ngātū kīndē tsē wurē. Lēgā chīgē chīgē lē tsē wā mārā, ān guāngdā chū nāng lō jī tsē. Dīyā tū tū shī tū wā. Kō tū tū tī sōsui tā mē rī shā. 다 지당 체수나 나자 매버 인수나 갸과 매베기 미기 투준 류제제수나 가래 마가츠 쪽리 갸과 인수는 디즈 가래 거주 계열이 한세선 배견내라 조자 조사 디스 이내 조자 제사 디내 보부치 디스 트루스 안 조자 조세선 류 투베 선다 조와선 자세선 제베 선다 다 류 투바스 가래 디스 카브와 딘드치 고와 다 한다 안 주고 배 차시아선 조자 렘베 체드 카바시 그랬으선 아니 민군 잠자 조람 초스 소봉이나 마트에서 찍으려야 아니 구조 접투수나 다디 조람 초트 그랬어 이나 야 미래를 지찬에 든데 레데 미래를 놀어야 다 롱기 미스르 봐 개발 롱 미스르 땅 안 주고 배 차시아선 아니 겐고 그리 다 루제 쉬부지 제야 말이 디 이놈 이제 섭서 나고 엄바디 엄바이 콤바디에 칼레 마카즈 베차샤스 디네바 페스노 디즈 뻬모다 딘르 마나즈라 야 녜스케 양클리르페 디케친브 양 드라다 마트 드로스노 카르치그레 아니 뻬모게 딜이야 지제디 딱다 마데세 뻬모 나용 그레 카리네 마나군이 샤이디 케치슈르다 나차스노 테아트라브라 하고스노 디케치슈르 디네에는 칸세스노 땅 안쪽 베차샤스노 류제디 제 윤두베네 카르치와레 땅 안쪽 베차샤스노 류제제 류제디 균균에 계신 분이라. 만주 칸에서는 균 배매나 시에서 다도 균신에 시샤. 제가 가직 디스크도 아 류제 가비에 수 럽서로 시켜면 니만 니숨지 배디 하르소레
2: 류제 시비 즉
1: 셔부지데 제 우그레 체데스네 수도 니만 니숨지네 예브라 딘 말이 다도 하고서 메츠고라 취해리 제가 안주기 곰시 상부지하에디 kērāng tētāng kī tsāwā jī rī sāng gu tūg.
3: Nā tā lō lō trīk jī rī jī lē sāng, nē nī tī ngā rā chūng tī tsāmbā tī, shīng bā yung tī tsāmbā, shīng lē tā, tī tē bā rī kāng tē bā mī shīng kō gā tā, jī kīyā mā jī rī yā jē mā bō, jī kī yā mā ngū rī jī jē tē bā chāng jā rī jī tā, jī kī kāng tā tōng tō bē bō lū jī kāsā kā lā tō yā lā kā bō rī jī jē jē tī rī jī tā, jī kī jī jē nī mā lā jī tā, kōng bā tē bā chi tiba ni sum tindek sunda kunde tindek gegu yubda tanda gengwa tina namba ye tibs pe tsugi samla tibsi tata tibsi shibu tindek pigi meyubda la tibsi chechi rezi ta chi masinza kumbaya sunda ta tindek mashi ta chi ni sum tindek tsele gebe tindek pe wina tina shigula pe ge machub tindek she tizane samla bula tini gebe sunda chazi nyama tibsi ta ching tigam ranchi mina nga tatsi kumbaya tindek gebe tsugri a nga tila droya yore samsa sunda tindek yungi la tini tā lēngjā tsāngwē ālā ngūsī sōsī shib tā tēnzō lē kā yīng jī tō nē tūsī tā sīgī sīgī nā jē nē āmchī lā kōntī tūsī sūmba tēnzō yē tūsī yā sēngī sēngī tūsī tā nā nā yā kūrī jī tū nē
2: tā ngā tū nām yūng kī tsōyā chū lī yā chā shā nā kā jī gī tā kōmba gyō gyab jī chī nā ā yā sū bō pēn tō yō rī sī yā kā jī gī nī kōmba shib jī gyab nā rāng bē mū tsik chū tsō rī bē tī chō mā gyēng gō chē tū tsāmbā ā nī bē tī bē mū tsik chū tsō nā kōmba khur kib tūg maa rī sīg tuwa. Yāng kā jī gāni, tā kēnzi māng zi yā zāna yā gu yō rī sī. Yāng kā jī gāni, kēnzi māng bū zāna yā bēm nū gā rī sīg tuwa. Tā tāk chūm kēm nyē māng bū tū, dīn chē gāng lī yā gēlā lō gōng jā rī chī kārwī nā jī gāng jī shīnā.
1: Tā nā ngā zū dīn chē rī shiā tī, mī sū sū kī nē tāng lī tē jē rī shiā jī wē rī shiā. Dī nō shiā tā, dī rī shiā sī jē yō mā rī. Kārā sī sū nā, kē sī mī tōp chēm bū shī bū jī yī sū nā, kōmba shūk chēmbū tēw chē chīn sū, tēw sī tēw ngā zū mōrā tā chārī. Mōrā āndā bē chā shā sū na, tū yu kī āni sā ōyā sō gōr nā rā, sā shibu jī lūk chē chē shī kē sō, kōr tū yu rū bā. Chā tāng kērāng sō gu tī shūk chēmbū rā, āni mōrā tī gyok chē tē kā lī rō gu duwa, jīk bā jī kiñā rā mī. Kērāng sō gu tī jī gāmbū rā chī yu yu chē sō, hāng chē chē nā chī nā jī gu hār tā. Tī mē nā kāng bā tī mī kō rō bā, gyā tī tī hā kō tī yu rī, yu shū. Chā tāng ngā zū kī sām tāng yu dū gā nē, tānda kēnzā yā zā, mā zā, tīndā zō gu mēnbā chē chē, gōmbā zō gu tī wē tō, gōmbā āni tē bō chē chē, pē bē tī, kē chē mbō rē shā sāng gu tō. Tī chī dū gā nē, āni kāng sāng gōmbā tē bō dū gā nē, bē chā shā sō nā, gōmbā tī rē yē, āni ngā gōmbā, āni chī chī gyab, tī mēnbā chē. Kē rāng gyab yung rō bā, mī sō sō lō lō tā, ngā zū dī nā mī kā zē dū, mī sāng mē dōng lō lō rō dō wē. Chē zā mī sāng mē dōng jī sō sō yung mā rō bā. Chē zā ngā zū kī, āni gōmbā tē bō dā yī nē, lū zē zē dā yī nē, chāng mā rā yā. Chik yu suyo amare, hago suma. Chetan kerang gomba peo chudu gane, katu pecha shaa sum gomba chichik peo chaya, peo ma nago yu na, kērāng gōdōng zāni xiāo rī. Tī gēchī shū rī. Tī gā nāshī yāng kāchī nye dōng zāni gāngbō nānāng gā yu nā, yāng jēk dōng zāni xiāo rī. Māna gō nā xiā, wī rī wā chī. Hā gō sūngā, tī gēchī shū xirā rī. Tā tī gā nāshī bē gā dāndā bēchā xiā dōng nā, kē nā bā yīn sū nā, yīn mī jī lū zā zā chī lō rī kē chō gō mū dōwā. Chōng sī lē gā māng bā rī tā gā shū nā, lē gā tī lū zā yīn sām sām chī tā. ngon zhi daga rhaari, pecha xia su ngan zu ngama yin su na rongsiv ka da, ane rogba la ya, naza miksi chenpo tinta shubu yao mar da, re mar, ko kujo jan jeb deyo rwa, re mar, kanda ngan zu lujung che se, zogu kaba xe guwa rsi na, rongsiv da rogba xe guwa mar, chonggin nangi legun nang zhoya di, nima daba gubje gan deyo rwa, da ko kujo ji ma jana yungu wa mar, 세상 정습 또 이놈이지 안 루제자가 저거 요스 실 찍내는 저거 말해 하고 숨아 뒤 이놈이지 두시디 세부 고도 답에 샤샤서 나 안은 아주 구조 먼저 제제 넉주 카인스는 땅 안주 빛샤샤 넉주기 나리 있는 샤르죠 생각서 소아 종순데 아니 디두가네 디루도 나 소아 종리 양마 디스데브 콘조 소아 주제 야고아레 안 콘조 칼라 식지 첨부 땅세 구조 제메 창말이야 차카면 나든다디오 그런 되다 제정 구조 지배도 계신 분. 당당 아주 시가지 이내에 다 되는 하람 추추 견절에 차 가면 싶어요 말. 가르고 신뢰 공부적으로. 공부적으로 차 구조적으로. 하고 소만. 제정 안주 그 두시세도 계신 분. 배차시아서 안주 그 칼라 수 있는 오게 칼라딩아 밀 능밀의 칼라선 편바. 내 속불의 편바. 근데 두시 지키수는 깔아요 말와. 되는 안심배 신뢰 증가지 신결 내가 지도건 언제 정례시는 다 지금 샤머니라리 신거도 야구 채우러 와 뜨거운 안심에 키라리야 종다시 뛰고 와 최소한 뒤인도 내시는 봉쇄다 아니 지금 신조니 있어 와 뜨려야 친아 류제 제가 시라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2: 상로 류제 유입이
1: 이제 봐 뒤 키라기 도시의 심체 신시하네요 대마다 양 키라기 종진하는 차를 조우러 와 안 키라 방글에 과즈치다 독신 능도
4: 어 능이
1: 고유 고도에
4: 고유 과게
1: 다 소소 뒤 당부 나야 나진 가르쳐서
4: 어 머딴 생각나죠
1: 머딴다 되게 내가 머딴 거 봐라 머딴 문용 땡 봐. 되지
4: 이만 찍을 땅산도 뱉은 인자고 땅도게 잘라지야디
1: 아 되게 잘라지야 오르와
4: 어
1: 왔다 뒤 마지 맞아 세다 라한테 된다지 머딴 땅 차백 라순된데 배 머딴 땅 차백 니수 매져 제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하고서 다 제단 다 지존한 뒤 시와르 장순대들 시진대 아니 잘아 게 도주강자 대신에 제제 15등 걸와 이 이는 문제 아니 소소 대단해야 상당 다 대한테 징변 나서 정말 대 들을 되는 것도 시진 다 뒤면 제베 다 가지냐 즉 구조적으로 소소선 데이터 보러 봐 양 구조 점차로 제제 보면 좋아라 침번나 속과 아니 되게 난심 백기 개바 추벌라 속과 되게 내 좀 망부 인부도 세상 안주 되게 이는 문제 결혀서 못 했다는 좀 다 근데 전에 잘 안 붙여도 이는 하장 그 개점 버려도 와
2: 처음에 견세 링 아주 편중이 다 뒤시 요와 세브 위에 사지지로 와 아니 다 개라니마 이는 아주 제동 박세 채우랬어 그래 다 단데 이는 선이 간도다 통이 간도 경경서 와 다 진짜 개라게 드린 아주 레전드 규제 뒤시 당 세주 니기 와리아야 저와 가르미 가르시나로
1: 치직된 강그 푸듀데다 낭주기 심쟁기 미기 속었디 아니 두어 잘 주어 배차샤소는 치려야 찍을려 버려 봐 만주 속은 날에 찌개 남버들 거 알아 하고 숨아 아니 치려야 야글럽디 날에 야글럽 거 알아 하고 숨아 아니 치려야 똥글럽디 날에 똥글럽 그래 좀쟁 가래 군글럽디 겨우도 와 속글럽디 찍어도 와 디 치직된 찍어 봐 디가 낭심배 찍딩 춥단디다 미속부대 찍어 봐 제장 안주 대당 야구 차고 주는 등기 세주 좀 메인백이 투시 포주 때제 클래스에 주름 제. 왜 차시하셨나? 안주기 아니 야가 단대 대주들 호 매주 송급체리. 딜 주 쉬부터 주도고 말와. 제장 칼라디 주 대부 체제 매주 송급체들이. 제장 투시 그 주도고 대주기 계란의 샷제 문도 와. 왜 말해? 아니 대주기 계란 신도 제 문도 와 단대 대주들. 단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외제 맹급제 제결 봐. 한데 되줄래야 별랑의 신도 요마르와 만주 컴부터 거들래 동거 봐.
2: 시.
1: 제 말에 제장 만주 탄다 가래서 되주 딱딱 멀리베 칼라 망부지 안 저러고 와. 디 지두가 아니 신에 나스게 와. 하고 있으면 세상에 드시고 차감스 직시도 야고 싶으리 니지도 간 디콜라 제지를 샤스 레마레 세상 안주 딘주 근 투주다 뒤에 칼라치로에 개침 부시라레 네 안주 배차샤서는 안주게 아니 야게 투주를 가려야래 롱버소솔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게 디디 소스서 롱버소솔 로러바 딱다야 말 무슨 야가 란 가르기 그래 디치나 최슈리 소가 란이야 롱버 딜이야 가려운 그래 디 약슈리 아니 동갈랍 뜨거는 롱버 딜이야 뭐 가려야래 아니 들어봐 아니 시작 근데야래 디 개치슈리 공갈랍 뜨거는 아니야 롱버 딜을 퉁궁 가려야래 얀 배차시하는 샤이어 섬어여봐 최단 공개 둘이야 아니 만족이 배차시하는 주의됐던데 땅에 여봐 최단 그 두둑이 푸주 들었대야지 저랑 클라스단 체에 개침을 씹어요
5: 다들이랑서 평정 수리럽진기기겐치모겐 숨줄라딘데 취제 응아주 망조 키난솔이야 야 초월의 치카르이나 응아주 겐라리아 근데나로나 또 겐라 단다 야게도 저제야 미카지게 샤진바디 샤진세제 가우라지도와 다디게 아니 네버 유다 야는 소과야 변도 유메디 지승조나세 당한저 제비니다 Shajin ra de sebe yin an ko pa di shuk chim rugi do se shi zhi ra di dhi dhuwa a wo di to le zhi sung ro dhuwa dhi se
1: Rasi lasi ta pala zhi wo di ngun zhi ta cua ngui na nga zhi ta di zhi mang bu yor ba ta tanda nge duk de yor ba tanda ji zo gin nye dang suri gin nye dang di zhi jik de du ge ni shab jin di shi ra ma shun na sing gu du har la san jik jimbar ba sha di ghani yung gu yu mi shin ju wa ma re ma re 세상 딘드진 주간에 당당 아주 샷진반에 가르인 거 알았어서는 배차샤서는 야카직 드제지 친부 깜보랑 총시도 나자 도어 참 진반 연구 알 과학 매주 야구 매봐 딘드인 그 진바를 봐 진바디 칸에서는 만족이 배차샤서 매주 야구 매주 된 죽 하고 열 하고 소마 딘들이야 양 봤었잖아 이렇게 해 주면 뭐
6: Tiring lezen dila ya, kani kunsi xiaxie chukur xieba di labju yinda.

0: 좀으로 주야리샤.
1: 전화서. 나제 커서 상마지 찍말교도.
2: 전화 먹고서 소교용기.
3: 내래도 신도가 너도 제샤. 진나가 가서 고충이.
1: 언니 고까시도.
4: 제가 갈까? 커서 제가 잡이 있어도. 셔.
5: 셔. 아, 네 셔. 저도 기회를 하면 봐. 너도 집에 있는 거 맞다.
3: 요구마지. 맞아 커서 커서 숨겨 채우지. 상마 셔.
4: 那可真奇葩，江家，让给他约你个车呢，特别是开开这么多。俺看得起啊，兄弟，长钱是。让他都通过去，我见不见他去个哩。看这，我求求你，处处中，那什么的话，要不哪能可以？ 江家。
6: 让给和你经济妹妹啊！
7: 给得给，你可是送给皮衣，
8: 让给几队的马线皮呢？你经济队长再说，你让个啥子都不用求的。
9: 一年，你让些皮衣的肯定还苦没？
10: 江家，让给他都马线皮呢，你经济的再生皮的，经济的拖拉线皮呢，你去我的卡卡图马日。
11: 让给你这七八七十年，你看他还苦不呢？就看给你多少年了，你够等你的。
12: 江主，你心里没事了，你把这个打钱。江妈了，江主，你是啥子？带你去这小伙子。
13: 哦，那他的钱嘛都也是密度，卡住了。
14: 让给我那些呢，能力还给不上新去的，哈哈哈哈哈！我不得你讲的，让给可以了，得二十了。

0: 심플라. 어그 뇽라 좀 피해 되다. 가르쳐도 해. 민망 못 해도.
1: 도가드게 민나.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스 뭐 심부서 주유. 돈도 좋아 심비. 차스 못 통해야리.
2: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캄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뒤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부유
0: 아! 대자금 미미딩엔 지시유다
2: 기지식다 통수 니버라 주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봉도 통수 니베 계지각도 로기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신도 개가라 대자기 명의배 경에 망부유마세 자자기 내주 튕시 중재 승유래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때문에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들이야
2: 매균총뒤 대수디메그 계기 탑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불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쥐앙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게중은 시슈니 지기자당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시동당소
3: 안수 비세 사가나 니가 티티 치워라 니 남세 쥐티 치고벌리 지소 카체도 떼내 죽미루
2: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량도 쇼니 미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원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4: 用个月替人中马主公寓意出去点了康阳桑巴拉达阿姆拉尼的地摊了托拿起把鬼提动起俺去普纳尼的县巴托年破单乐月控制了来给鬼鬼经济俺去尼日新昆尼的地摊给错日单了大鬼卡托鬼的感受
5: 어지 보면 되게 가르치게 골로 주부자
4: 빨라다 암라게 균균하자 약혼하자 나 안탕보담스

0: tab ki chimlu la da che gu do kap ji gyurim ti chu kurim ki chimde ran xin la yisab che gu gi chimde ran ji la nang chu ji gim do ngan zu chimge gi bang da chu be cha ju la yisab chim ba che gu gi tin che che na chu da chu ya mi ba ju ne yo ji
1: nian do be chen zhen nian zhu ta wei lai men zhe sui men ga la cha ju bi yu sim da ji yin yang ge pie le kuang zu le tang duo gan yang xi ge ba ni 진송기 자주 비급 맹가나 교련단 저 매배 내바라 스미레 대배 뇌지 폭리 요바티
2: 내도 진역이 내부도 왜 나저 대도 아니 캐시도 로주 로게지도 내도 내부 민도야 최장 아주 맹가게 저 유리리 나저 자주 되는 수야가 다도 당규 대니 내바 아니 개체 약치도시
3: 내도비 죽어들 내도비 죽어들 죽어들 죽어들
4: 金尼松 Shibchu zembe yishib shibza chebe jie la ta nyendoba mangda zezu mengang nang la shor yombr. Ona ti jie la nezu la gyundo kandre rizhi chung yu na.
3: Nyendoba yi, zogadu! Khujam jiwa, zogadu! Zogadu! Zogadu wa! Zogadu wa, chang zogadu wa! Zogadu wa!
1: Dini nyendoba nishu lu, dao ngabe tse nyerge ni, guiyang nan ni nyendoba nam ji zingsun ji cha ju shik bai xin bie namba yin. Nyendoba nam ju se di zi su menga shik yin, menga di zi yu mi ne ke lu ji nyendoba sa yu.
3: Chi nyi sung! Chi nyi sung! Chi nyi sung! Yesho!
2: Chukar xia, de chukar xia.
1: To yu nye jema changwa tim yi gala zui chi. Bangda sama lakwa raba cheba tang, mengang ki nengang sama kwa chewa shi.
2: Mengdiyo chenbi ramdi wo liya, lamse ane mengang shendaga meba gaya tang che, xiaju chimiu yinbe neba diya cho yongne ane genne tutup cheba yin. Che so dinja liya nubo matip cheba shi.
1: Mengang na dagje ki xiaju bewa ta cheba ji, kalu yagbe neba jikzong sakbe wang ki, nendo ba choba xian shi ki nianjur gongsi zheyo le dunba zingsun chi gyu xiaju be.
2: Kaba ka go shi.
1: 开吧开过去开始嘛说年终公司康熙呢年到别五九九九的孤行的月别选举忙大系统年到你去留到西伯了罗南你去银别选的嘛小文贵州前程研究公司的研究嘛对月我就来修别公司的选的嘛的未来面在选民的啦密达能公司局下去去就人就写第一团都科目了国体系破论书小文技能密科目了科律炮读别 파르베 뇌 공고르 동시 대답 제발 해 냠.
3: 맞아.
1: 내면 남기 공신이라 균전 쉐바 규급 공시 리미 남기 넘규 하장 셴부 유바타. 대제소 권주 라 하장 착배 균전창.
2: 란소스 미 담아라. 대다 대소스 괜히 오지. 파메 추미 도조 잡디 소스다 아니 파메 파그네 되시.
1: 샤원라 파제 디드 태바 유디 닌진네 덴베 남민기 닌도바 남기 튼테르 토나추 이네 양티 제수 닌도베 샤원체네 시브데까지 티급 샤원기 닌도베 딱제라 람디 친드 마제
2: 테다데야 무라게 타제 차수 제드 선베니 데티주 마나로스키 마저 데 카리이나 시게제 티드즈마 아니 게치심도 겸쟁 카리미 가줄레 셴도
1: 타지류 전전 연주 공사 샤원라 계시 샤원기 20 모두 근데 제조 마찬가 폴란드에다 공사 제로 제조 제 캐랑과 신배 년도배 내주티 뜻대부랑 매배 전화죠 년도배 샤원기 코트 제배 공리 대디 전전 연주 공사다 외라면 제수면간 기지를 딱 제제 진이 견딤 태동 제배 연주 공사 임마다 현실이 제수 제배 맹가인배 레고 저 부자 매배 공사 팀이 와 변조기 저 아무 대자 강이나 년도배 공사 팀이기 토림네 하장 상외 탑레 대네 클류 저거 예배 도바 총회 공사니 기지저라 딱제 십자체 년도바라 클류 보건 대외 망외 최진 시도 총 대니 방방탄 샤오린 기 규배 용화이
0: rimne jin lega chi me zang ngus ke oma ji che zang kang jo legi chen du du
1: fang fang da xiao lin gui yang du kang la lian ne de yue be nie dong ju gu lo lo jin tuan ji kun yi ji le li ka xie che yang de ba xi kang ba xi mo ni
0: nga de je wa la chu yi gi legi chi chu ne sim gi chom ja to dam da chu yi chu ne ji ga ge ti du nie legi chi du le ji ma bo ge chi bi le ji ka ji la ngu ju da gu gi nga de chin bi yin ne la ji ma bu yang xi ya sum dong ni ge da sum dong ga bi zi ri xia che zang ma cha ji nga de so tu min du ge ti du kang li ya de ri kang la da ni dong ri
1: 미린와르 Shunwa nyi ki pakja na gongsi kuryu lekwe kara labo la yang dweba kengu chung. Jijib chingi kuni zawaya chara cha jing zungi du sar. Mwishi chato tia tong sarwe lego tere kuni gyunga chimo mena yang shunwa nyi ki lere tere duanam du nyang.
4: Kangu jinze yakbe jijib ching la sige di xiao lin da fang fang nyi zi zun menggang la chibis. Jijib ching la sige di kuni chibbe maze tedung shunwa mangbo jik zi zun menggang la zi su chiga chisha. Ona!
1: 직접 넘겨내고

0: 我王富民欧永祥连个是预备这日本是兄弟先预见那些张西路快日本是列军啊欧让给俺也过预备俺列个过去年算是撒切卡拉片面的行政预备大家注意因为欧让给开开心度张塔就是下
1: 가르쳐서 이한 돈래제디 야외남의 시교를 쳐주셨어
0: 아고 아고 용샤 나눔나 되었지 니체 콘라 니 우주 모츠가자 니체 나 야체 모조 니 강마 잡에 참었다
1: 에 샤게 마호베 주고 고한다 투된다 니어 고체 내저도 잡아 제주리
0: 진이 스마지
1: 왜 샤가마 왜 나를 클라스가 돈을 또 미리 내가 막 봤다 마시 미디 나 클라스가 줘봐 마시야 가로래
0: 마시 봐봐
1: 부양가 잡시 샤다 인파 다 찬스 깊 줄다 제자 제자 샘나 마셰 제 체야가 가셔 있으시오
0: 디링 체드게 야구 총도게
2: 야구 총샤
1: 실례가 순교 체드게 오네 있다 오다 심으로 심 주기.
3: 이라 비실 집에 제도 쓸쓸해 쇼챔이 좋아.
1: 아, 상가 디고르마 쉬다. 팀웅아 비진로 손도 주디. 쓰디 솜진다 집이. 조세가 세디니 니 뭐 신급이도. 권다 니리한 리디. 나 초고 도제 롱을 샤스. 쓰디가기 세자 예비디 마세자 파니르 셰슈.
4: 그린가 저게 단지 텐타 가리 아.
1: 저다 계십 셰유. 디리 우주 사업다. 곱디르 쯧쇼자. 나 친구 쳔부스다 좋아.
5: 你家龙镇上的小岗中最登记的可得是的新北给这的基本这一带的名字啥不全部是检查啥我让最小岗中最你们有老表现检查检查现象他了吧检查这人过了呗跟这是喂喂喂让个团大的十三岁的十三岁的丁阿兰最说不错人归团的民主团结促进所有事情今天阿兰最出国的这些
1: 国西街，努木里的，你们随时把检查这个事情，新区连接全国的，合作者，中国的，俺最检查里边的这个事情，他都，什么最要的这个，俺俩最中国准确消息，准确设备中国的给，俺俩是的给，国西街不要有是吧？他都，俺俩最连接的最上三国大街要是了，别想想那，巩固大几个，那个的，电笔学校。 连给的李主席，今天要打电话来说呢，俺俩是跟小姐两个心大姐要是，
6: 一年香港重罪重名，心不大，心累起我。

0: 미주 싱베 레그샤타다 제도는 메바 나라스 소베 레그디 제모도야 가로래
1: 오히란즈 시에바 녀고츠스 키란즈 시에브드 노요마시 이네 녀신세라 겐용 공옥이 너쿠라 딘데치 녀미도 너쿠 겐잔린 주야디 항상야 된다다
0: 녀디텔러 양고양고가 삼담이 나라즈 잡오 셰셰쿠시 다들 직사지 답치고 마시베 가르사 마징엠 뒤토네 송니사 나라즈 마징엠 뒤제 송니시오시
2: 다들 버질라체 제야디 야오시 자도가 돈도 잠만트 체오마시 다들 안게 셰브능시 제비나 갈래시 라요
3: 갈래 마 염축 세가 말 갈래기 바 시야크도
2: 나 갈래기 별 시민도
3: 제샤 제샤 감수 못 잡다 줘라 엄마 셰르 주다 용도에
0: 다데 부르티라지디 야후요시 나츠 디가라 공덥 침 스페스 없이 이네 디나 네드 먹고 요시 봐 겐잔리제 송이 제비너 나라주 다데 네드디게 탁주 도시 나라주 다주 첸다우스 계세 야후 메비너 나가 데모 칩지 딩외 나가 론다시
4: 저 뭐초는 다주 시유리
5: 야메나 도스네 녀수지다 장자 제가치 추두시오 나그레텐다 나조소소타 제와메버제
4: 야메는 아즈피게 따주셔도 직체는 냠수이르버 준주투조요추
0: 제보 나조 나그레 우지기 두다제고 기라즈 덴키소나 나라즈 시규지
6: 야쇼
4: 겐링라
6: 오
4: 나세나베
6: 토교도 뉘랑게 까짱디 최바가 쇠체바 아 녜녜세러 랑게 토구셰스디 장샤나레 로블링즈바
4: 지
6: 알레
4: 네, 제 주익제 야구담이 누구야? 이네, 개요 말이. 탈로 말로미 이네, 두산 모두 담비나, 땡땡룽 그리.
6: 야, 수수되다.
4: 나 룸을 왜?
6: 룸샤. 장샤 낭래 룸비. 녀라는 워스 다투 덕이기. 마바오서, 장아 저 샤쇼상 왜 낭시에? 수수이 교단이 룸비. 럽칠로 막 듣고 싶다.
7: 아마! 아마!
6: 어!
7: 아마!
6: 예저 기자, 지가.
7: 아마!
6: 우주기. 주월에 동가 매트 추마춘기.
4: 용아 남자도 소개하고 있다.
6: 남자 소세.
4: 어허.
6: 갈치소. 랑 가봐 남자 좋아 좋아. 가봐 주님다. 유리 유조가. 아메라는 접수 소울에 톱수 소울에.
4: 나 창샤 나를 우리 죽쳐샤
6: 가리 자 룬샤에
4: 됐다 룩주 마바풍
6: 마바풍 자이는 땅아 카짝짝 채야 좋소아
0: 我的爹哪个谁去做我的车拉起不是吗爸爸老勇的哦搞不定这些好结束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轮下
6: Sito no tom de acarto. Kizu ma sane. Lo chi lo ma tezu ma.
0: Si, tisha, tisha.
6: Si, chu tu de kibla.
0: Gente shu ya shi.
6: Su su wela. Kiran ge gente na di. Tu wa chu ne de re, le ga chu ne de re.
0: Le ga ne tu yin go chu.
6: Ran le su bu ji. Ka tu yin ne le ga go ya shi ri. Le da che che lu lu che ma de che. Ya le ga go shi gi.
0: 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们的人在这里我
6: 我们两个人他做小事，他的两个同不的，明年那段大，明年怎么着？让个那组的，我和他各自签名。
7: 那财团公司里边？
6: 是，俺做哪来就的落地个呢？前边两个主动去给我们呢，新主任。
7: 新主任嘛，前头也和我们两个领主同嘛是吧？
6: 伊那哪财团公司在要的，落地新主签名呢，二定个是呗。
7: 아르마티네 심주 체규리
6: 원디 신아레 중에 냠냠 엄마들이
7: 이네 나 저기 체디 계획을랭게 리춥샤드 마르베아
6: 이네 도스 년도 년과 제빈 신나게 과르다
7: 이마스 상당 내 뒤에 마시
6: 이네 전다데 타주자 탑시당 부수바
7: 타주자 우연어 낭세 퉁코 뢰동창 탑시드 당규리
6: 랑게 탄도 신종제 용보상 성부게 建筑 신종제 용보사디 민의 첩세기 년금마도 세통 마시 자와토네 낭세 기술 년금 세토에 요마다
7: 다지샤 레게고 셰이메
6: 야 장 크림의 구제 셰우스니의 자마르웨 양셰이메스 다등에 내가 캐스지 셰자 모두 셰님은두게
7: 네 셰모님메 장 삼르디제 다뉴니의 요마리라 미셰다게 나디스 셰님마리 장주고르다
6: 셰제 편도스베 장다도 수지리 나래주기 구제 조터다 장게 타 갈제네 나래주기 마음베 피게 다 좋아 역시 예셰도스 장게 니도 아유 장모 마스도 신주님스 쇼리 고주매야 다 지샤 지샤 삼당마리 줘

0: 야주 놓쳐서 강원에 숨기시다 티죠. 다들 예. 기랑서 티야시. 기랑서 티디 세사베.
1: 티디 세사.
0: 예 심디네 기랑서 이시유. 마원 바 기랑서 랭 가르 제비네. 띠띠낭다요. 시. 다는 아주 제고엽디. 배주 후다 제니. 수수 폭삼기도 뒹기 차고지.

0: 샤뇨로고로 지즈이베 상매 계란수 보고 세야기 금세 가리메 시그이베
1: 콘서랑 시에서 합수원사
2: 고라가즈도 영감 치에차 아부지 견자리는 용보 방사라는 성부하지
3: 콘서드게 운에 샘나 잠 시부지도
0: 밀시에 뉴베 역시 계란수게 속주시다가 모아 세야기 금세 가리메 시그이베 니에 대한 캐수 시비 별고 가니 이것이 도용기
3: 이거래
0: 길니 보 다들 상마 냠래 시고 마시 상매 수유망신에 소망적 시세주 다들 각자 두껍라 수유키나스 고두치래 수유키나스 고아스시아 내가치도 김매와 너기 갸스시 개변도 소는 칼리 미체다지 교주시 내주도 소부터가 밀롱디지 갸리겹지 되시
4: 장대시야 등용의 수료 다만 안주 교주단대도 이내 치차 차샤
0: 가다시 쌤이 유배시고 남사시도 혹시 내 대비는 기란스도게 직수세지 개자속주지 소상당시부
3: 어시 니저 용말다 만주 갸리도 수요면도 주고 냠수제와 갈래시라요시 대양안주 고추요면도와
0: 오늘 고추요면도 세 내 대비는 기란스도게 지리지 유교사 서서위 장군의 장군 배배야
5: 뭐 고됐네
0: 고됐네세 디고 리가라 주디주고지 메시제대두 칼로와디 추조가시에 쓰이네 소도메두고 샤비게 치제 죽죽시당도가 남사수제 단체 마시베 도도라지 우조사보 상매 라모오세야 김세가리메 시구이베
6: 군주의 야오메사지
0: 군주의 야오메세 디고 루진이베 리창부 서와겹제 최주두 수 리창부 방바덥제 레와게스치니 맹갈겹제아 부구디 소겹수와 디자이브이다.
6: 디세제 하시고지.
0: 디고르세제 하시가스가지. 흐. 저도라 길니보. 마주당제나 수장 민원에 디식제. 송시원. 장아주당제나 계좌유비. 길니보시. 이내니에 고들러 로세지. 장아 전부 보순랑쇼. 베디 장게 어디 유자. 군이 사서 견제니러. 차스틴스면서 장게 로부치 길마소야 그리나. 군이가 다부터 장 민도 비뇨 마시. 그 뒤에 시원 시원 스케드 보수. 디제 그 뒤에 아. 저도라 치. 미야 오제 대니 나가 야가 가 조르무도 메지고로 데가 조마시
3: 재능아 저 기대 좀해 아 먼저 상매 조랑 게
4: 세바 상매 게가 잘안 되시
0: 예 걸니야 가리 봐
2: 어제 용샤 랑게 나주 육샤제 마주다 온거
3: 조랑 가리 인구이
0: 오늘 니 가리 니 예배
2: 니구이 니구이
0: 계속 길이 니부터 교토도 해
2: 교토 봐
0: 재능이 계란 속임도 재우 나랑 주
7: 現在做出足夠去,明樂,幾個人也做出的。好了,來,收起位了。收起位了。阿姐,收到,收到,收到,收到。老媽,這裡呢,我這裡有一批送啊,對的,對的。和這。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收到。
4: 同志们尊过
5: 那局长高了这下得到我送的
7: 你去了我去吗
6: 建筑上的这这个怎么差了
5: 姐
6: 我那见了你是最忙不是那些阿姨大长干啊谢中午啊让罗军罗们等吧
8: 饿了麻烦欢迎
6: 要不多让给罗军别尊心要尊给您多余子去年然了恰哥你妈说过那就这句行
7: 我不死了
6: 呀巴林大
0: 宝峰让俺子那些罗钦罗们谈不得谁这码头多你不打送不洗不吞谁是的罗钦罗们可算忙得出来俺子那人为那些
9: 老妈让你我得正月啊过了亲节关注了金军们这些事当就我想你用不嘛是吧
0: 啊对就会多点你用不得啊给谁多好处让你赶紧的这些你从我最大的用药的那他做我是这样的就是习近平多多谢谢你们都是请这边好处啊
9: 我自己车没不谢谢就我的让你通不出来我最保护了远点远子啊你要么其他的话不如关注的不知修有的然牙期间在西北吃开些血去的呀
0: 装
9: 阿
0: 姐那我的心里按照都是来年轻
9: 感谢说啊
0: 我你不用其他的姐密达达的对的七里七姐学在给你哪那么多人可这几个起码我的店里边的养家姐姐吧
9: 当你接住的在西北乔王蒙古用不着让你爹做玉米皮的这是下不去那叫谁的还是求你的气息不如
0: 啊这可能是大姐俺们是这个机会
9: 叫谁的
6: 当天让做请客的小脚掌柜那里你的些些主编也好穷些街上卷的给让做别人修出嘴三年的时候给让做人家卷了新街屯街米浪把俺别切都破了三个这种土味呢给让做吃个年轻的生意
8: 我最后那种土味呢吃个年轻的这个呗
5: 看到给让做人家米浪把俺别连个种土呢你们街坊里的我最近对你车上那我这街坊有求给让做你的强用屯部米浪把你记着下腾多托当托不对
8: 米浪把松街也用去住土里
6: 很多托当古
8: 好托呢米浪把松街的住
6: 你们啊对马天浪就去了米浪把阿别等街小镇去年天浪做您这些强啊这就
8: 我念了
5: 三年的火速街摸着住入水清河的小小长辈那的星星业务让给那个的你给推荐有在他们这些啊以及你打的是米浪把阿别连给李柱托过去
0: 伯父啥地方
8: 爸爸来哈哟
0: 要走
8: 哦来哈哟
0: 上街说的对的
8: 啊你你这说的可是的
0: 都是对的我做的闺蜜说的是没多
8: 你也请了老金老妹这说的是怕不赢
0: 上个比赛前也有的你张伟要是怕输
8: 可以呢我这些随便的彭明
0: 上个周四的罗金可是
8: 哪来罗金的
0: 现在让哪来罗金转合理呢
8: 我罗金的军长队长你罗金的就当过去
0: 你让罗金带合理面洗鬼呗你是我的上个军长线索呢你们去罗永街我最能够杀不得总军前的杀不出
8: 大地天我蒙古县去
0: 你给这的做上个三大项目都
8: 他的两个国的县兵呢倒是我查没着
0: 我查合理这样你是不是现在让小三给你比这罗永安有生命
8: 罗军县的两个这边的罗不在军长的你恐怕主意是呢，主要没吧？
0: 你让谁去？让我马永祥不送走，罗队这边去了，已经从罗永过去。
8: 爸爸，吃的当时我打过那么多，心头了怕得就要骂人。我引起大清朝罗国也可以呢，你给个规矩的，乖乖听我请嘛呗。
0: 那归罗家的，给客了，归我些许的事。你让谁哦？听闻阿家华西给客呢，来回给你点用呗，罗不进那么堂屋的事，听听。让那规定的一个人落不进去，你落不堂屋的去。上个县的落不热嘛热。
8: 爸爸，你也先去。俺最迷了的，有去过有推过三个大哥去的。推了个偏角的，长期钱包要那么多，俺就能够了嘛的。长期钱包拿了，你现在说说军长我们土屋里，可是人家点过卡的钱还是给你提个月呢。俺老用没。
0: 先长期钱包拿了，哪个要的呗？
10: 老妈，给钱不得的给俺卡的多。
0: 让铺包房给，落不退钱别去了，老用没事。
10: 宝凤，宝凤，怕有了罗马油呢，让卡巴着你一把啊！
8: 阿妈，俺罗永杰还欠我嘞，年初五他把了，母亲妹妹那些钱不借借，如果你钱不掏出，小概呢光打不多借，每次去借借点不哩，但我能挨每次去借借点了呗。爸爸，借借点的钱不是哪里？年轻的亲戚，俺来每次的团大点不是钱最多，但我能挨每次去山东的中介点了呗。
0: 上个好些吧，
10: 宝凤。
0: 上个嫁着你吧，
10: 宝凤。
0: 你也让吃鱼的，上个嫁着你吧去。
10: 宝凤，可力气啊！
0: 宝凤，去了这地，咱们要小雨细水。
10: 老妈，做对啊，让个给不去哟，给就要给这地主。

0: 키란즈 그동 할게 가요. 깨고 지금 아직 내가 싫어 요.
1: 키란스에다 진짜 겨울 아니 뒤지 저러다.
0: 다지 키란즈 깨고 마시. 저 용자 나다 쇼스니엘 토고지 같이 드네 좀 거제 잘 아니 오유. 님지 그 뒤지가 담아. 상송 아무네 뒤돌리요.
2: 보조리 상암자 저 마시. 얘를 전다되게 제가 요. 시간 내신에 고소유자 상암에 바뀌지 마시.
0: 진짜 화용제. 나 견자 소송기 총밀다. 견자 소송 안면은 화용제. 중앙이네 님도 지비네 신의 숙계 도지 계승한 매비네 고바용제
2: 계자리에네 제 미교도가 니지 토고지야 되지소서 자가디 샤다다 주제 되네 로슈
3: 후조리 아자로 무디게 무도메
0: 그치 아자
3: 할렌다 가른 여우이네 뉴시 샤오솔이 겸하다 아
0: 아자 라니세 바뉴다 니세요 당대 견장체자 니 용보 팀은 라시다 제임 망고시 다유 아자 당니시 비유
2: 진일 파린스 되 렌다스 봐
3: 디 아자기 스메케이다 할렌시
0: 용아
4: 샤오솔 렌다시 렌다 라오쇼 토고이 세사소는 막버리라 포초고시르다
5: 아라 찬스키쇼 추진교 라차자디 저게 가서 고마도
0: 니니네 랑디야 아라날 카시지무지에서
6: 거들아 다리 점로 주디 센놈 아치우치 쇼쇼로 도로 사부카시라 뉴라 고중이야
0: 전다 대랑게 카트 쇼우르비야 와야 쇼쇼 다 좋다 랑주 게임고 니니 김지 알아둔야 고들라
7: 요 전해줘
0: 고주
8: 좋아
0: 죽은다
6: 그제 세브라 랑게 마요 샹글리 돔게 견자 참조 제스도 라드다 삼자 이그디 단다 중옥이 우지 소유자 주어 사샤 쉬다 난주 징조주기 등수 구지게 가나 이와마 집지 샤모 나르가 견열다 나르의 중앙 등고 카고지 견자다 개개 자주게 전속 자주게 섭지 교주 갈 기지 마저룬로 람초 침부송기
9: 니 샤초 장비 수지다 겐키니엘 네세 팅마 제비 마요 샹글리 뒤심 니 처음
6: 줘 나다 나주 비조 이미 니 주디
10: 망조딘즈이고고자대야민예지게롱부푸주더주스엽사
11: 下去张不拿着中年的下喂局长找了去年马永祥给你被领队行李了没退钱没吧蓝山三就去三马的呗那就等于是新别干一蓝山下呗马永祥给三下不了啊听说就约没你让三就行马永祥了蓝山检查苏就三么没不损失了蓝山没不收约马永祥来三下去就一起了
12: 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大姨妈，
2: 장고시에는 김상지다 간이부지님도 대두 손수와 계시들이 시에요 마시 저리 小翠다 九令기 짜시비님은 손자 제는이 지진이 시인다 지루기 연가
7: 아지 장머리 장머리
5: 남자 마시다
2: 对다 모두고네 시사도가 아 지루당니
8: 장마치도먹고허블로도요你妈从牛猪给娘杀的顺尧大葱
2: 相不的给马戏你也相不的先要的给故意给这些民队的中华运就是
7: 对对对

0: 我最能够的谈得挺着的可是呗江妈的有那不是罗卡些去多几年没学人家几个江妹子是的忙活是的不是一年江妈干面忙活送上那些所有家的我来看过是啥你们这个呢你能够吗估计得比那顿操起不多局长正来过出修革不了新旧切啥江妈的有那不是罗卡些去多几年没学人家几个江妹子是的忙活是的不是一年江妈干面忙活送上那些所有家的我来看过是啥你们这个呢你能够吗估计得比那顿操起不是啥母的都是切不赢了罗主子的地里忙的罗切不也去了我最能够的谈得挺着的可是呗江妈的有那不是罗卡些去多几年没学人家几个江妹子是的忙活是的不是一年江妈干面忙活送上那些所有家的我来看过是啥你们这个呢你能够吗估计得比那顿操起不是啥母的都是切不赢了罗主子的地里忙的罗切不也去了我最能够的谈得挺着的可是呗江妈的有那不是 我要去。他能干最难些，连个扫地、丢去的配件那样的些，老旧车还是先别进，我最熟悉些了，点点特别要紧的意思。那孙女团的，工作最正式。工作最这个，马接不起来，将我的把的开不起个豆腐打，给门前的快用些，让给明天这次这边的给你收不得。前头拉了团聚前途被特别的这预备。他的特别单被干嘛去？你能够参观清查所呢？你书记为了让了。
1: 大家前辈，你是去票去？
2: 用啊，
0: 用啊是卡些的。让给俺两个男的出来走了，起码有速度。
2: 他这，
0: 对的，让你两个过些吧，太叔。
2: 让我孙娘来举个网站，谦虚一百，几天不说过不中啊。他多年去没人，现在你让人接手的，就是团结现在代表用不对。让给俺看了也无事，你说要我丢，你要我有速度。
0: 别上金仓，
2: 别上金仓，钱都要没。
0: 别上金仓了，就都不接我去。
1: 看下来，看下来。
0: 那怕落进你自己不中。
2: 有人了，
3: 我才能比。
0: 日本没几个经济下去，你也是啊。听说那阵的学区里，民航不加装，对不对啊？
2: 对吧？
0: 民航不加药了吧？
2: 药了，药了。嗯，妈的，我知道了。他的星期在这七个来他们多，他妈的个日本人不来。
3: 这些人用嘛是？日本美国要的星期在这些，让给特批当他们多。我要兵装做交警的，退休等这些啊，交警的，交警的。
4: 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有
0: 산다 청자 용야디 토마디 샤가 용르베
1: 야 영자 스마 영자 스마
0: 와야다
1: 슈게쇼
0: 신중하게 인여 삼은 넘버르고 하고초 비밀 라부초 스테바디
2: 다리 신중이 시계네 도와
0: 시계미 에
2: 자 비밀이 샤
0: 저비 민가 주대 신청료가 용르베
2: 저저 움신이 오래 샤
0: 신은 저 비니 메 움신 저 탐보 쓰이제 저 비밀 주니 요르베 근데 깨끗이 씨에 봐줘 봐. 내가 진짜 신경 요래 봐.
2: 우지게 부지 남시.
0: 나비 이네 진짜 고시 신경 가 봐요래. 근데 수수수수 민지에 봐줘 봐.
2: 우지게 씨에 비순 전 다그리 주도 마지.
0: 장서 진짜 던도 조정 인사 같이.
1: 여체 줘라. 클린다 클린다 클린다.
3: 허리 구르 마체 없지. 네 바도 된다 야고 주고 유. 와야. 카르사디 네 랑시입니다. 마디 된다 도 주. 인펑 카르셰소. 돈르슐로제 대샤. 수용시죠.
0: 日本那边 我们是人不同胞自己，这边民的中央可以呢。
3: 地区都用外国的。
0: 可以去用外国。 要不要先别操起， 人不你不得人不同胞自己。
3: 啊，自己在存在地铁的三个许多桥马里， 就是古这个特殊性的。
0: 看着古这个来广告等于不着，看到广告当时七件没事的话， 看着两个顶着七件有了呗。
3: 啊，是继续充实的。

0: 당신 심주체 제부 가로 톱죠.
1: 제부 첨부 더베 마체. 당도 섬유레 대베 담사이.
0: 섬유레 대베 담사이. 장경아 제나 먹고 이제 봐.
1: 장경아 이제 진짜 재밌는데.
0: 아, 세. 클리소다. 클리소. 야, 추스도. 가용아. 추도다. 님은 가시에 또 관리했죠. 담사 가래.
1: 수수되다.
0: 게타 나자. 송이 보마 튕규 체베. 락다 치투기 니슈.
1: 지. 송이 보마지.
0: 디스 섬스레.
1: 예. 아장장. 나 주고 섬스 마시. 창자 왕라다. 저 라마 쿠즈 류토네. 나 삼로 중지. 낭저디게 님덕 섬스지.
0: 할래.
1: 그제도. 아치. 다야 가도 카조다.
0: 딘제 세블라.
1: 아치. 옛내내 제시 음두게.
0: 你 前头
2: 人些念小事语啊，啥意思？那这些，森村的我那别长多。你这是打退休宝马这边呢？我只能给米仓马归拢切土去。嗯，等到的不是拉起的，金三娘这宝马嘞，现在该签约的，开始团聚土边呢。我只能让点点别之前不说土去。爸爸。
3: 欧春啊，欧春啊，今天是不是也同归于？
4: 老不听钱，你来过可还接不着？
3: 俺娘了，请客那了，来过接不接？是你们了，重大喜事。
4: 你们都通过没打？
3: 没没没，欧春吧，爸爸今天是从六六接通啊，俺妈老不去干净。
4: 不地，让俺洗个药哩。
5: 不地，乱多啊。

0: 야방 대시 주임지.
1: 종미, 당대 소회를 속전시고리, 라라 카스고도 클랭케시야유. 소회를 지교기 개급기 무료시도그리. 저질래가 지단차네 당대 차비 소치에서. 당대 침루시소, 무료 차고신 얘기 민시 카스고도 르시야. 디테일 랑원심비베.
0: 랑원심치 충디네 익수치에다 름치에를 가보여리. 당대 자비안라 롭중치메 마세 윤세 토부여리. 이게 야부치리라 름에 쯔치치리. 제자미디 랭게디 둡두그레슴기.
1: 아레 미스수레
0: 단다 장딘종 지자부 부장 황야광지
1: 아레 야호치오수 나조 단다 민딘데지 공인심부이 나 단다라 미스 세가주이
2: 황야광 침지구 뒤들레에서 마트에서

0: 허리 그 점심 보고 지리대니 정전하게 말마하게 내 중에 가다샤
1: 민 가스유 가시니 봐
2: 량소 장소유 짜샤니
1: 수라 말마하게 내 중에 가다쇼
2: 어 로마 저와매베 뿐치지게 정전하게 말마하게 내 중에 시도치가유 님들이 다양하게 재우스기 턴도 참자지 재우스기
1: 장 뿐치디 레가시니 매 시규베
3: 小欧，对的，他是对我们的生日日下，可是特别宽容，刚刚就妈妈个生辰也该用不着。
0: 前生，当个你老爹说，妈妈给你做啥好过些啊？当个你硬是要不着些。

0: lo chubdun zamdi namli ya, benchung u yusu li ya, dakje jadi da ge chabjil zigi yu rengi da bumrambe lobchon jebe gub li ya, ane bijin li chin, ane gela laname mangbu jeju, kona zo nga ji sokyo nambe gyurim na li ya, ane nga chi thoma, ane benchung u yusu li ya, dakje jadu, bende cha xabi mende da, nga na zo Benchone duwe yusun di chang di somdo ngab ki zamsi yore di gechu gengen loli ya Benchone da gigabgi junzu chenpyo nala duwe sha yore nyarca na yore, ya nyarca shira yao na yore Nye somdo ngab ki nalo ne da jik jawe cha jawe cha Yani jik tsung jabu wo jen gyor dike nye papi ene ene jik tong dunga zisi ya kye yon du zamba shira jik dakje jara, diga le gigabwe rinpe jiga namja naa so ane benchung rinpe namja mangu naa ne dakje jane ane lega thongma di ane shibchak shwe di gara jungso sasso ne benchung nega yusun le ya dakje jara jungso ta yusun le dakje jara nye miyu zo gara sasso ne nganzo ne sithu zamba yongja benchung ne le sikhi yore yinpe ina le benchung ke ne di sa tobyo ne, bende ngari tobyo ne, shizi tobyo ne, da samabyo ne, gongo, chamdo tobyo ne, dhuzi keba karto, keba yore yomare, keba yoni, keba zo kare. Di dakche chayate, ge chambu chilzi, gumze gara sasu, yusun di ngari yusun nanja, chamdo yusun nanja, benchungu yusun gara rwa. Di lotongda dume nali ya, sachi daga ne, debsu sa, yusun di ge seshe gewe di gara sasu gara sasu na, oo, lo dongda di na le chambu di rishas. Yusun su ne yu di le zor gyubi sun dhirwa. An dakje jebi mbi ne, an shiji mangbu chi xin yung kudu. Di gyumze gu san chi su ngan zu ne buda dhub yinbi ne, ne di saji chamshu li dhub yinbi ne, ne gandish dhub kudu. Di yusun kudu ne shiji ling kudu. Je san yin le yu dangbu di yusun li dakje jeje. Da di dakje mangbu chi yusun pun chenpu chi li dakje jidu zamba, dun chen zo di gara ni su su su ne, pun chung yusun li ya, yang yi wadu. Yusun nalol yewad gartosun shen nubgi kebadu. Bene sharchog ne, nubchog ne. Sharchog ne bene cha shabine gongbo, chamdo tobyo ne dusuda. Yaa nubchog ne, jig bene cha shabine ngari shizh tobyo ne. Yaa yonu zangbo gyukug ne, jig lhasada, gongbo, jig loga tobyo ne dusu, dakje jenzomba nel rigmen jadu. Diyan, anu nganzo dakje ge tamadayali anu mozo tumtsi gara zhungso sisho na ane benchung ne liya shibar ye na ne rik zhu ne zhukbu diya ane yulung sosu da chambar isha si diya na ne ane sa toburu mikse jengi ne yuwa yang jiga gyanaga ne da jikso yinbe ne yinba bende sa toburu nebe ne di bende nga zu shizi dabu ngari dabu na lo ritsi ritsi do Gyanag neda rik chewa di mangche chamdu kuyo liya ne kashe chi Dengsane chene soa siya raba, sushi siya raba, sufu siya raba Ne li jige bakbo yue tepto su gyanag neda chwa tu Din chwe ge ne di yelung zangu gyu kuyo ge ne Yaan gyachwe nga le towe ne Jige rikdu zamli yewa cha xabi ne Ne sharcho ge ne da nubcho ne Sharcho ne di gongbo loa Jige gongbo da jige chamdu ne nubchog ne di ni, da zo di nye di yelung zangbu gyugul xe yu. Jesna ne li, benchung ge ne li ya, jing ne gyana ge ne da menjawe mikse ge kechu yuebe ma ze, di jing yong li benchung ne kechu yinbe ma ze, ya benchung rang ge ne di nalol yewa chib ni, ane di keba din chato. Keba di ya ngan zui da jing yi shui pi ne, dakje shib cha bui to ne na je je. Zhung dheb chiri, di yung zhali nye, bhigui di shugui, di shui ni, benchung nega yewa dhuen ni, jiga sheze mangpo zi nyi ni, diyan, anna chontu mangpo zi liya ge dan zi, da shue si. Di yabu zhung xa si zi, jir dan zi suna yung zhali da changme ke liya cha, di ngon zi liya dangpo di gyan. Di nalo ne, jiga nubcho kuyuga ne, jiga shi zi, ngari dhubi ne dhubi gare si suna sukdub chunju yinba. Yang jiga yangsun yinba, yangsun sinne garisi gara sisne duzu kyukzina mi tuya yinba duzu mangu gugumyaba, miyada ngabu yinba yang zhudu di sangbu yinba zhudu cundu di mangche ngombu yinba 다 샤쇼 쿠 네드 가르스 속도 첨부 임바 수부디엔 경부 임바 차부 임바 동안데 디야 아니 민주 잡아 카부 임바 지기 야 민베 균이나 뒤주 증상 고고여 봐 천도도 망치와 아니 내나 임바 다 디도네 녜 참만 가르쇼 소소네 지기 데르게스 내나데 서구 지리미쇼 메브지다 내나고디 지 사지 지주고 지리 미세임디 너스 내나데 변종 사지 용었다 고여시 디 신도 카마오 쿠리아 유순기네 제 망요시 딘데스르샤 지난 레가 당부디 유순이야 딱제제 유순의 예와치 유순의 리 예와치제 아 유순의 시제 토네 양갸라 엠반 마오리아 네데솔 근데치고도 딘데제리아 아니 니시도 니죠 디네 레가 당부디
1: 시리 디르랑 디니 초 로즈 민구 디니 슈로 현존 시리
2: 여선지 민다와라 딱제 심주 집안이 현존이 마음배 내려 송주 집안다 현존이 신뢰 피자 동호회 저와 개진 시부 교육 배지 유로카기 여선지 민다와 최대다 냐자 집안이 겐다와 등록라다 공기 레도츠 뒤니 댐배 차례 개진 시부 교육
0: 다 레기 니부디 가레스 손에 아니 유순이야 아니 냐차자다 유순이 양갸르 딱제자데 찌네 나 봄람 로베 급리야 유순리야 딱제자지 구급 좀부르 다디 개부상 보이 니부디 땅에 갤라샤니에게 까나브리 다 다디 유순리야 딱제디 양갸 고주그리스 베네 갸갈 샤샤미 아츠 카카스 제제 다 기거진 베지 레드 쳔보치 변종리야다 양결 딱제체 고도스 되나 자지신지 서시지 캬바지 지지 윤군도 남시 가서치털 딱제 나네 디나네 아니 두리리 딱제 양결나야 팀니부데 나도 잡아 엔게라게 잘해디 우치기요 우치니 디나네 엔네 두릅지야 유순리야 양결지 추두지야디 잘해디 엔게라게 만나서 제상에 다디 예 딱제제야디 다른 판을 찾아서는 게라고 추수 민백을 찾아서 대외견 내거든 자칭 부지다. 언디 디날리 믹스에 다 유업절 지거요. 재산 안수 언에 유순 추도도 그네 고조로서는 네돈 줄고 내제 네돈 이슈 접시 잠지 발래야. 언에 추도 고조 디난도 하도 언에 장니기 다 레로 초변남 조민아 언론조 남게 더 찾아비면 다 양결 언에 정수 제리신 균에 yulun riri xin, zhongzu riri xin qi yin, e nè tu cuidu jie yor. Nè cuidu jie yin, dèr kia sè ngan zu la wà nè, dà nye dong zhu gà zi qi, ye mè qi, zhò su. Di zhù nè, dà jie jie yin, an di mì xè yin nè bè yin gyo qi rì xia. An di nà nè yin, an nè kà xè qia xia, dà jì dà jie su nè, an dà dùn dù lò kà xè dù rù ma jie bì yin bè, an nè dù chò la chù gui du. Di nè jing gyo nè, dà jì gì bè dì, miskan sungkyup che tosu. Ani nganzu yangja duishabe di nede gari kechu yorisun, da nganzu ngoma jektung gubke ngubchung ngadzane je duishabe ting tangwe nede gubla gari esisun, zonka ge sagwe mishu jik mindu, bende sengri zonla nege zay yore. Lunchub zonla nege zay yore mishu jik, sengri zongi zhongzu susui nege ming mindu. Jena dari nganzu yangja dudu zamba nege ming da jeba, lungbo da jeba. 정도 소스다 제 내 소스 랑고에서 답세 아니 가장다 제 민비다 제 제제 아니 직수 딩어도 단데 직수 심부 이 안디 아니 레가데 찍네 내가 심주 털이야 당한테 직 레가도 제 토부다 개부상 보죠 니네야 레가 디야 아니 게라샤니에다 지금 코라 마셰고리아 아니 지금 나한테 다 레가데 지수 순서 뭐 대외냐 지기 개치부 진단유 봐. 양지 랍친지 지기 딘데 제제 언니부터 가서 언니 내려 추도지 양갸라. 언니 내게 유순이야. 도럽제비. 다 제제 데르케스 먼저 초보될다. 먼저 유순 그제 열어서 유순 지르다 제손에 언니 시도 숨겨. 잠시 다 시도 쉽게 말씀 되지. 응 먼저 나 봐요. 디네 응아주 손조선을 더 디게 아니 지게 내가 첨부지야 지금 마음배 아니 변종은 내 사소 유순 딱지 유순게 나네 지금 믹스해제 미지 룬캄로 코 야는 믹스에게 넘실이야 고리지 토바 얀 지금 내 나슬로 고생지 토바 얀의 법 토바이바 얀의 지금 넘시 부교다 저와지 토바 라소베 내가 시제 망부진 이야기다 멍시디 교수라네 디지다 제토르 제사 내가 니부디 랑영원의 차샤빈네 유순이야 녀사자디 디지다 제순 당한수 룬주 종리야 조샤베디 아니 베디 디지다 제순은 계지 랑가 토내지네 내 아니 치 야치와 치 뿌그다바 치 지기 체다 대비 내가 아니 순자 녀사자 제고 디야 아니 오네 지기 룬주 종고 종부 지금 미마 시슌게 아니 지금 토나나제 갑교 수치나제 종소 띵은서 레게디 니브디 유순리야 딱지자 유순리야 녀사자지
1: 시리 디르랑 디니 트로 로드 빈인구 디니 슈로 현조 시리
2: gen da otin du la ji lo mang gui ji se gu su su yu shen la dang ji xin ju nao ju ne sa du se xi da nem xi gun du la chan bi bu le bi ne sa bi nan xi ju kuang ge tun yu jing bu ru chen li dang ji nan wei ju lim le yu shen la xin ju che ba ni pen zhong ji xin le kong bei dong wa tan du li ji tun bu pan nuan yong wei le dun ke jin xi yin ba ra zhu qiong yu
0: da dun da su bu de cha xia ne gar ji wu ru su su ne ren yi bun ran bu lo bei ge lu ya 아니 내디 넘시다 근데스 균도 주고도 내디 지금 장외 살이야 근데스 덕고도 다야디 아니 분나고 뒤뒤자 봐 로브존 집에 나 된 된센 찍세 제사 아니 치송아 출로니 게라게 샤니에다 아니 장가다 군내디 아니 야부치쇼스 군내디 아니 지금 마음 뭐 차샤비면 아니 대수자 조절 결고요래 군내디 아니 단데 갸춘주 인보 능춘 쇼데빈네 콜로 따제제빈네 믹스에 뉴 통고를 스카나서 급 뒤뒤 인비네 군내데레 대장기 가신스네 자 메버스네 자 대장기 도나메 능이 차샤빈네 다 지금 유들레 대해서 직셈 난 예시기면서 다 이네야 진네 야라 슈 메베 급다 니네 차샘 데르케스 양갸르 롭존지 제유 따제지 제조 봐 오네 전에 딜레게 럽쳔비 봐 제사 내려 숨부디 군이 소비 돌려 내지르요 다가서 단대 차샤빈이 초비 사도 학도도 변중 조르 교배 사지디니 탄잠 서구 엔 탄잠기 지금 유로 숨교 텔이야 누구 친구요를 개칸 정신요를 제사 만조 변중의 차샤빈이 선주 튕기 둘이 튕기 조 간이야 딜레 개체지가로서 쿠리 숨교 쿠리올이야 느낌이야 제사 나도 괜히 차샤비 분이 지네 둘이 튕기 니네 둘이 튕기게 쇼르야 쿠리오 송교 신난 거 쿠리오 송교 신난 딱지 자데 냠도 내 도고요 제사 디 레그 메시지 메시지 선사 지네 차샤는 군의 정신이 차샤비나레 정신이 차샤비 분나레 지게 법토요레 주체요레 마시 데르케스 미 망부지 군에서 주자바디 조르베 디 군주르베 디 내 아이 세요르레 주법 내다 개발제 망부토네 군내를 개주 침부여리 제사 니 레그니부도 군내 소비 텔이야 아니 레그 지요 디야 아니 지네 데르케세 기거귀 아니 지게 미유 저와 던샤브디다 튠바 니네 차샤비나 디야 정니기다 치가베 레그 숨부네 차샤노 조디 게라샤니에다 미스카네 지쇼 레그디 진탄유 레그디 ane ge qianbu yin si jie jie na xia san gunian suobi tol di jige yu gunian suobi diya jingne samabu sa le dapsa ya liya nian na zi ge gu yu re di gu sun jia, di jue ya sa tobo dapsu nu gung gu tik su ma sui ba ane si zhu gu yu re di suobi jia, di ni zuur gu bie tol ne ane gunian liya di jige yu jingne reng yi ki qi ga we liya ga chung du ne ji jindu yu we liya ga da su ne 아니 기간이 진도 전에 안다 저도 다르게 해서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0: 시리 지게 마신 신도 대시에 이내에 지 균대 롭조 집에 균날래 롭조 소견 잘래 아니 돈아 지게 단대패래 지 정이 초변날래 용대배 부부들서 차샤래 소견 제대 참아 지 다 심줄 너무 퇴봐 퇴배 맞아 대르게서 야 가시지 갸날래 봉람 로고 요 로베 규림날래 내가 심주다 제래 토네 지 세지 토부스네 디데르 지구 제사 레가 시부드 가레스스 미니스터 교제 에녜 딱바 문제든데 지구 남자 망고는 것도 개겁네 추고리나 녀야도 롭종리나 조야도 가르간사 임베이나레 띵고에서 진예나레 미 세다 대바 시마 시지디안 콩도 추와 딘데가 미메베네 신뢰야 개조야 민도 데르게세 신뢰데 니고노 쉐베 조지 아마 찍다 딘데 자원이네 말이 디 체리 남녀 조고요 리베 슝노 돈에 조고요 제사 안에 니에 딱 받은데 코르데요 오다 나도부디 롱부 신벨의 샤네 다 페지 라요도 부지리 니신데 이네다 데르데 라한테 지야데 롱부데엘레 민용자 신의 용자사 딱 나도부터 해야 차오르 디 나 세시 토자바 나 시지 긴기 양바 디 말이 나 더 델리드 자바 롱부데엘레다 신데메니 용자베 겨르 제사 오네 신데메니 소교 제국이 있어 네디 제제 롭주 소교 제레 배준 지구 유다 지 가르 간상고 네부터서 카셰 갸나르 게야 중소 카셰 봄람 로구유 카셰 심줄로모 튼소 지르당 제소네 레르데 지게 제부 가르 간사 튼네 제사 신데메네 소교 제디 녀정일 제베 지게 구베 랭게지다 예유 참마 슈구유다 미소교 제국도 락세 신국도 랍자 조국도 롭조 제국도 시지 장국도스 Dergese, Chetin Jago to Judele, Shit Contest in a Jado, Zod, Shia and Dishkuis. Curio Jida, Jig Shinye, the Janye, the Lecotin, Gutaza, Nyeti, Major Chandoji, the Jigin, and some of the Jisho Jesse, Jessa, Jig Minuso Jad, and Nyeleg, Jigi, and Twenty Shivsuch. Jessa Nyagon Shiv Shindo, and Jig Yusunle, Dajia, Yusunle, Nyasajia, and Gune Sovietia. Minister Gonjadi, Nyelenge, Zoji, and Ditolia, Matawa, Mashim, Mambutulan, Nobtu, Mambuyore, and Legesu, Gunjuda, Jigi, Taxinarona, Gabjonarona, sure, yes, Diring, Chijigan under the shoes house of Tojichi.
1: Simolingi, Kangi Penjongi, you soon seem to call you, and then she said. Lizen's men are mutiny, Penjongi Mombe, Nate Piggy, Sibi, Chidinogi, Sinai.

0: 옌 징모 차도 코로 조모 샹샹도 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세법토르 장아르 치위에 그디리 춤으로 왕위에 최소기 냠시그 나위 소자기 나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짐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위에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총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고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지
1: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용장 나르제용장 谢了君大的切记不谈你大的切不谈嘛谢谢了蒙农参不随地戳了与住南恰了永正去色东有局南苏布了壮大的那里几届马给我们 萨丢色东随上塔比起 地当错也错了你这一切
2: 点过点，听原你不写过。今今个啊，落些天在他，把烂有些。老鬼他不说，这就是写不他。今今个没他落，虽然弄说啤酒写过，点过写过。你把那边有些写别，他上方的笔看不清楚他，这也不做写就点过写过。送。 看这么冷不疼，点家听过送酒他干吧，提醒强个轻微他，我给工定，加着他，得给平不说，说到了他，免税肉就给开过了，我不搁了就点过去过，是。今天啊，看别难为说，老鬼刚过了交不他，老手就点过去过，啊，免税这些都是他，先就接送，让什么啊西不他。
3: 免税这些他有些捐赠交不所需就点过写个。除今天啊，免得相对需求点过写个。对，来年的新人买票就写不他，差了点不说，买军个年给人心点别，来个写就点过写个。

0: 라접 룽게 제제 사진 마음 채보다 추세 신에 니토부 좀시
1: 나표 전체가 추세 고르기 전자라티 남야 예토입니다. 계절 비행은 유년 죄받다. 사도 초롱 그토 급유 머시 팀의 추세 유사 최카고 로상기 바피 나지 바로 송고 대한 내 대를 튕긴 조른 영웅의 주제인티 행자수 내 유효바라 이제 채부치기 대르된 공기 우주 차별 대승 계르네 리롱타 초월 원수 팅마 규티 최식체 최딩 계라 열구의 마부치
0: Nema Chuzendi Chongzhu Saja Jung Masde Yuezang Chuloge Kiebrisi Jela Gunga Sherimsi Chundamne Chuzeng Lamba Tuyungdu Chezang Balage De Dendien Chuzeng Yorisungi Konge Simchu Longa Zishna Jela Sishi Dishib Tselin Ruga Denshu Cheche Dishib Tselin Chebri
1: Bapie
0: 파스페유기지세프
1: 강총 사도니 포자주 장장 바라바라 테니 지주 포유이 나종 바라 윤총타 진님 미저오에 콩기 통계 체로치 웬야 포유기 추세티 콩기 체메 롱니 나미야
0: 다시 체린디 로순즈 체베 제라 주제리 요바 댕게 중시 테마제 추천서디 땡게 제도 좀자
1: 발라기 로마 균형 체비 신의 추진 추진 서비 제고 조급 회유나 신차 체바티 카세부터 시차보 교류시 지차네 대좀 강양 매바라 균형 신도 체위에 파스 주모 로네 바베 깔레 겹지 니베 추진티 뱀바게게라 토베 차샤시도 되규 땅체
0: 수십 체비니 사비 발라 로줄하 고르샤 ngalo yung de zamba chumba di chujur isha chuzen yus de chumba chubri chumba chuzen ni gola sugan khashe gyabda chuge se si gyabje ani rimito ne gui chebi loji la rimito gui chebi di na chumba amandri dingze le mi ngabjung ngabshi zashiori.
1: Babi, le lun tuma geji zanyu tube chuzen ti, tanda pulo san la zizhe. Chui tsarma tawe chumi te ta, gyache we sadon te ra, lo san ki le tu ki ngabu shangu zu. Lo san ki, chuzen te ra denne, yuguru we yuwan gu di, nima jen ki chonsep ki le nam tu ti, tara ngabu chonsu yumi tsoro, 후배기 유법 용공시 대교로 섬시 제시해.
0: 고주 차스 때 술간시다 축에서 니요리 후계서시다 범계시 제러 미용의 마을친다 술간들이 최장한테 시슝러로 교리시 체제 시슝기로 교워러 술간초 사바제장 아니 그거 공 투스 총스
1: 세숑게 조람오 초제는 미숑체 망도치 소칸 칸은 제야 나르시 그고공 덕체 초제게 겐 대외 망도치 초제 대진 다타 딩슈 소데니 도시 테니 지세도 네베 초제자 멤버라 초시 참게네 페베 미남 냠좀 지사타 조나 페사라 주와 차주시
2: 아, 다 사주디 나도 좀복 부기지게 야태 제급게 잡겨로 올라 사주디 야태네 한 가비 그 정도 될라 수토브레 어 되네 망조레 지공 그 매너레 아야 뒤서 감복 될라 안에 지네 데 시즈 추디날라 링 따야 요르 사바 어 뱅도 도사 한가랑 그 제지진네 될 속도 주고에 돼 어 대바 참바자 로지디들 추나 쇼 야보지 쇼 니나 되네 배부 쇼도 되네 좀어 되게 추딜러 쇼네니 좀어게 추린 때 먹어 봐 미상게 되네 나비게 좀어게 남다지 레라 펫게 첨부
0: 부르는 애 세비나 첩슈 되진세 세오마르베 까마리키셔디 근데 추개가 용년 마무도 근뒤래 마무시란도 아니 까마리기 님은 뒤요디 님은 지를 찬요 미시 병합제 얘기
1: 추젠테라 라리아 순쇼 예베 총조의 폐기의 부치 사르도샤 되니 조생기 남탄자마세 개빈 캐지시 부추도
0: 마종 아베 총수디 겐랑 숨지게 뒤기 원래는 유자 짐주답게 부여지 종종다 바다에 유체 실링아스리 요마자 대공을 차샤비나 만주총조 요거 등군 대장 매입체 아니 종미초 있네 신조래라 대구 부여리 제랑아 주 추진디 사비체베 제라 만주총조 나라 상아 망부주 요리 추진디 쇠베 제라 종미초 용보를 차샤비 야자 니겔하 파리 요리
1: 제모 바바 태화 초조도 시윤의 로요마다 로상키 추생께 쓰시 터지 전에 바바라 추생키 소된샤
3: 저생 가서 맨 말에나 사디 연다다 주문되게 되었으나 그래 민나잖아 야 그러더라 뜨니 왕들아
4: 다 수어 상대 안 치미시
3: 장대 감문하네 근데 도이나 현장 마스터지
1: 아,我今天认识，我今天认识。嗯，我老三不来了，你跟你讲不着了，那咋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咋的？ 현연 띠네 동미룽 시리지 니니바다 로상기 바베앙아제 티다 체류 메바다 총미초로 규제지
0: 녜라 덕주이겹체 종이 대수 상마 쭈그리 인지 쭈그리 대마세 축제 상마당 오디 정배 니수다 퇴시 상마 파스겹도 쭈그리 종이 딘데 도지 말립지 상마야 부쭈리
1: 추전기 남창 테라 튠잠 정신기 중재 토바타 튠 총조 우윤 행강기 니만 진기 타람규 총공 마젠 제바타 총조는 멍외 접속 제베 멍외 고로 치갸 하자 접속 토바추 추전 떼와라 제네 신김 조간타 최간은 신제 토사 차간소 남창 마고 차르고지 조센타 양린 제주제 육지진기 신김 조강기 축류 차르괴티 니레 추림 남초 최식구에냐 가자 퇴유 차교라 최도로 찾아오고다 세윤을 듣시 총리를 뒤김 최도로 지체
5: 로지르 텐카 최고야 요제 탄도 최제 춘진 뒤체 가메잔 텐지라지 로지엠데 신도고 차베지라 라신 나루제 만주 사가나게라쇼 아 레세 추진 계제 클래스가 요니 망고시라도 만주 라네 티다 체로체오
6: 단다 남장티 지찬에 차버제 다이네 난로기 십제 상마 제린 유세 오야 키란 수 야고체 되아 디응아 주 총주 남창 송자 인지 야고체 체고제 데블로 데차샤나 두수 상마 주 차버인

0: 남시 조로 두두 산뇨 겹체 자다 지신디 뷰레
1: 총마 냠세기 체시 대리 차창우리 제주 포르투시 뒤에 숨 추진기 유법 경관에 서동타 대항 직내 냠렌 신소 현재 총사제기 리마 젠기 총리 포르투시 제제 체시 대 총조 용기 통공 직도 지내 냠도 폐기 동우에 냠슈수

0: 罗达给到我对不呢就被拍了一呢拥抱的了国庆女婿孩子自己
1: 총주의 쉰게 마부시기 균요원능신 다와 주마야 팅아 정윤의 카체네 신유토 고급 최후바라 균요유 타자 정윤이 피게 라보자체를 침바탄둔 코리오리주에타 미초니르신 토도 침베 공기 정윤도 로유 담바체디 로만 속조 체베 냠용티 균은신도 체외베 파스 주마티라 최고초
0: 西雄给一年安措雄蓝军若切等到金仓仓美国卡一年军心的表示给公天做西雄给科斯这些随教下大事年满一不一呢给公军去算在真正的得对塞不起他通马人且在西雄给科斯这些给公切的当子云中的塞不通切八十几个把切下年塞的通给
1: 俺最常做的俺为这次请不得如果一年提顿给忙着做给中港九个月他年轻老不中去空气来这七月送年龄常做能提顿找为根据其满足些谁太阳先用宽大的日外区美国把他人间的国家了人一了王为中九六七对他们去 到我准备问你天气第几点别错完你人与其这边健康的穷了些些当然是因为问你空气创作规制前边即便切过可能不大学的创作当然谈了不错的念头装装他创作你国的给你增色钱空他充满不幸的问你让个人制作前边那个题盲水脸才能如果我的那里学着他给前年自己的
0: 유고로와남사단양미용토니네티탄장기진웅치도인미심구베젠종테라네데르초도치시메미창메
1: 총민 소와 니르시 야도 조베 포비 망도 시켜시

0: Tiri, Sadawa Yimbe, Chosen Yusara, Juba Tizam Yabat, Losangi, Kugup Titan Duni, Zong Chontu, Chobu Zubi, Sixi Kangtu, Nyako Titan Lobjon Chita.
1: 다지 총세 긴기라사 지네리 체석이다 즉지 소야 그 트위코 네리 되게 참마 따따데 서탑데 바 마르바찰라 마고지 겸네 간데친 따고르바
2: 어려
1: 추치 루치다 네리 참은 잡아요 어르바 되다 집다지
2: 어리
1: 이제
2: 녀다
1: 찰라 로 가바 아 로사야 그 찰라지
0: 조비 조비 세지칸기 직제 참마라 로상키 시브다시 세만 팀다다
3: 去出在村镇其他，但那你都记下当所讲，空气是这级别。帕尔德吕，出在团子我没被写着提到的，空气是满，那路被配送错误，确实是亏。出在村镇他把，逻辑是主编，敌人了月光忙不利索，前场啊最创作的月光的电影节，用不满耳朵用。 멋이 삼부치 된 요리
0: 주부 조주 매비 로상게 차샤테라 둘람 첨부 유바토 강저 체네 총주의 순계 초 십주타 도담낭 수교로 종다르 주바타 강저 체네 주젠타 총주의 차르괴 체비 신제 링타 신김 조강 와라 순제 텐습 차교로 삼시치 주젠레 총우베 고급티 공타 총주 용기 추미 니에바타 냠주 제반에 루리 냠드다 예쇼 윤드 제베 총녀르타 냠주라 꾸디 테바시시

0: 哎呦
1: 지지 차르고 추고 요라 문제 예비 시교 난토 뒤에 총주의 님데 벤조르 기람 되면서 이미 뭐네 총주의 국민 남니 제베 총습 경캔타 송접 캔티히 겐괴 남기 팅자기 고래나 미남 내려 채우와 양세 통구 유마 자제 참제타 장저치로 지단기 레구시 인로 피게기 로유도 주기 치쉐기 원주 시시 나표 총수 추젠니 저송수 망수의 내장파다 미치키 균형니 상매 배준 치매 파라
2: 冷不清楚民众人人清楚心
1: 宁珠本别刚才不留点学真的路康中优秀的国粗心每日听这个没多大帮助你卡的我才来起来起天没得了他没多个结果没心给我也登不起的有没有过了天地有我朋友的两个张北我的结个写别难兼不许的对天界面有我朋友的连接难两个张北我的结个写吧兼不许的行
3: 年底里，前年托在甲州安联名阿东演技强谈几个级别人中送给亏时，第二，肯定成为真正单的独行，操蛋走南街甲做单长的的。第二，明日操年七个样，索家面边糖都缺的马日，强谈给色系前面托，索家那座几个儿就行，操年七八糖，一句比行。
4: 西屯人民的宋家的健康食材鱼第二酒塘中江姐砸汤托了给炸区别破鬼松养鱼江里宋姐大堂朝外宋家没这么切这食堂一个朋友圈里送到千岁形式
3: 天做草原三条块的贴近，甲州外来每西东阿东山的托岸七南塔，两岸滩涂穿的几个月，强砸滩涂，将七东忙不月，江给我通行行起来，熟悉人我谈。 不会给我们马斯坦，我搞不赢行。说过年，俺在牌给给兄弟不多的看那人。提到人均分给出边，或者提得不是个点呢，看着这些提定了，自个儿穿的清醒起。落日到我对不对？中年牌呢，讲起具备退休银行。 江某年前被推运到我九级上面不谈，专门是顶住日子啊，顶住一段。

0: 양나 편주 대리 집어서 지출 시완. 양나 항제 원식이 급지 구배 하통와달 고통내 되버다 급지 보배 킹배 바우싱 제왕을 원민으로의 반납심을 양러 교수직내 초여 공시 유해징 교치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시솜지 유해라 교치시유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시송내 추통와타 니미트유수 폐치와 자당토 자사왕 니에수체내 되바타 사수참라 라리안 19기내산 로베 초여 공시시유 江吉年代吉利松居银主个月不谈昆子卓大江密色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主个月别昆子前面虚图江南人物戏前月彭久尼 江给这次个休息时，昆子旅了陕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区，云南那边我了邱子日吉利西区县个站丢脱个月，年个几位退休女秀一个一个，宿舍闲谈多呢。最近邱子日吉利建筑站丢脱不谈，中期吉利我就站，年期吉利西区站，江期教学了邱子日吉利短距离高举牌丢脱别。
1: 杭州哈江有个月，江口做几年炸弹托，旁个有个，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狼龙级别那不的，哈江几千年搞完呢。推举邱新九，强炸弹托给江阳米九万几个米别，帮过他二十毛钱。
0: 每日一问的绝呢，强炸弹呢，创立个恰金前边秘密隆冬的那样。江错一问的些呢，强炸弹呢，控制七十点三九位，极度点边倾斜些。控制第二极行，第二擦龙穹，第二炸弹弹袭击度低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小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来点边塑胶网络。
1: 让人所需从而旅行去，体育馆站南面面交馆，龙池东的秋季车道，可谓巨大、亲密度、新型气。

0: 上当，宋总被宋打，总计被二姐被一万八岁，年度恶男，心就那么多嘛了，心就做平男了。铁蛋切记，记住年度你如果落打，记住年度你是啥送的，各当不打各你别，给用啥种人生锻炼送酒托，没给的给接种加了，俺当不丢嘛托吧。记住年度你是啥时落，俺结束，看着比如苏里落千给，看中当月打，提前空多面干给，面不再学给千年托吧。记住年度你是怎么落，各让各种，啥对变着不些托别，狂别来点给，满点没给的给千年托别。
1: 俺给李正南给他给地当时的肯德基里啊，我连闺蜜我亲戚闺蜜三不媳妇送的。但是呢，俺这对比那嘞，地当时呢，先不记不打绿的不，用伢的地当，他地基早的来什么东？他伢嘞，他地里给是俺最美的伢，他这边那最忙活起，先没记不打绿的不买吧，差不多，也不差伢的。 点点滴滴是差的多啊！
2: 那是那是。
1: 俺这都是在对上班，他给那个军队出来了呀，迷茫不起个，他俺家不吃下，先给我们都留点，我们都送对上班，他给他一点那落嘞，他旅游那年忙不起不起多啊？
2: 那是。
1: 俺们这些旅游了呀，他英雄年一年这样旅游了呀，他那年一年嘞忙了忙注意。
2: 那是那是。
1: 他这里俺这李在那给那个，他俺这军队给出来了呀，旅游的肯定是那样个有没有过来呀？开几个星期送着那收银？
2: 那是那是。 等着嘞，当俺做特产，去做配件时候吧，等着转转看，当俺们呀，轮转走过来啊，轮转俺做白菜些呢，轮转轮转些，他那过来，俺那俺做平面运输呢，边点巨细些，他今那边高原那边呢，他那都过来呀，落几栋，送几次钱下来，天冷了过来轮转些，他那过来要的，怎么能过来开始过来些？说呢，开不成没，俺那每一个厕所些的规矩哪能用过有啥？现在俺做规矩就开始不行了嘞。
1: 现在
2: 规矩就是说呢，开这个来说呢，查规矩也好多吧？查规矩也好，就是说，民所管能给，俺那同安女主家长了呀，就这一点差的。现在开那个查规矩也好，就是说呢，他开这个来，同安女主了呀，开那热乎的。现在开那个规矩没讲呢，俺那查的规矩就没得，说呢，同安女主多少？
1: 这多就拧了呀，就没得那拧，你把拧过来，俺那亲不了呀，俺那差没了，亲不了，你把拧不着，人没嘞。现在定就跟，我就专业的，还讲给开亲不行了嘞，你这里想？
2: 那是给了。他这单给刘军的，他想的，忙不起不起是吧？那是。他应该给了，没几个，你没几拿了，刘军可在前呢，伢在当人不有呢，给了搞了起那着。那是。他这是刘军，但是忙不起不走，我那。 别是吧？俺那看这个，我们那小小钱是吧？看这个，俺那云南嘛，对不？等着忙过来。现在俺做轮转这个退休也学的，当俺做俺做个平面的，那桌上些说呢，第四个嘞，留在这个看的越南面那的，俺那平面个拿着也是。他平面个拿着时候跟，或人心的看着，大钱不加，不大钱不等着嘞，或桌上头上的平面人心等着嘞，没得俺那。
1: 平均顺的都是的，他俺做个白些的，三个东西大钱不等于收入吧？等于收入啊，他平均。等于印度对了呀，平均来了，最佳出色点收入。平均个拿着收入，他最佳点收入。好过说啊，他等于就跟平均来最佳点数呢，平均个拿着收入，他对那个嘞，你们几个人呢？平均的还是几对收入，俺做当时。你们几个人呢？俺呢，对，俺做的当，俺呢，收入等个多啊，俺做，俺呢收。
2: 对等于个呢，他的马当把钱了呀，他不能也学开了，是说他最佳钱，他留在这，钱长俺住的，这地看是说呢，俺那特别想说俺住，叫做俺住个条件意思呢，俺住是这个呢，俺那九八年九几次是吧？等着中年次，等着俺住跟小伙伐，俺那公务员说呢，给俺别想说呢，叫做九八年中年的保留的，是吧？听这说的，俺那达这，你们就是他们几次说呢，也学俺住。 也学的俺住，好过说俺住平均当然退出去了。但等着印度个那留在这里啊，还来是说呢，他谈的平白个桌上钱说呢，俺那你们就听我你说的说过了，平均的俺那看着俺住的工等过了吧，俺住的二岁，第二年再过了。他一年看是说呢，俺那看起公务秘书说也差不多的，别的那吃都不能行嘛，他说说了也差不多到了。看起别吃些说呢，小白俺住的留在这里说不得不多，你没有过。 但是呢，他嘞，两个多年的，俺就肯定走了。两个几个几个了，再要嘛了，俺广大处南老的，再，你也退出去多啊？
1: 那是。
2: 可退出的，说说他们也得行。
1: 那是。
2: 다치 땅 채소는 나자 매번 인수는 약과 매백이 미국 대중이 유제제소나 가래 마가지 그래. 약과 인수는 디스 가래 거주 계획. 한세서 배견내라 조자 조사 디스 이내 조자 제사 디내 보부치. 디스 트루스. 안 조자 조세서 루 두배 전다. 조와스 자세서는 제배 전다. 다 루 두바스 가래 디스 카브와 딘지 고와. 다른 안쪽 배치하셔서는 조자 렘베체드 가바시 그랬었으나 아니 명운 잠자 조람초. 소봉이나 마트에서 찍으려야 아니 구조 접투수나 다디 조람초 그랬어. 이나 야 미래를 지찬에 든들 레데 미래를 놀어야. 다 롱기 미스르 봐. 개발 롱 미스르. 땅 안쪽 배치하셔서는 아니 겐고 그리 다 루제 쉬버지 때야 말해. 디 이놈 이제 섭서 나오. 공부죠 공부 Combatia, Kale Makaz, Pichasas, Dineva Pepson, Tiz, Pumadat, Manazle, Yanya Suki, Yankalir, Dick Hessenbury, Yank Trotta, Matu Trosson, Karchigre, and Pumuki, Tilia, Gizetti, Tata Madeja, Pum Nangre, Kari in a Manakunishai, the Ketchishurta, Natsason Tetra, how was one, Dick Hessishur, Dine in a Kansas on the Tanganzu Pichasson, Luzetti, say you do Kane, Karchiware, Tanganzu Pichasson, Luzetti, Luzetti. 균균에 계신 분이라. 만주 간에서는 균 배매나 시에서 다도 균신에디 시샤. 최근 가직 디스도 아, 나 류제 가비에 수일 롭소로 시켜보는 니만 니숨지 배디 하르소래.
0: 류제 시비.
2: 즉 시부지제 우그라 체디에서는 수도 아, 니만 니숨지네 예브라. 딘 말이 다도 하고서 매직고라 취해리. 최근 만주기 곰시 상부지하에디. 키란 대단히 자와지리 생구도
3: 아 달로로 트릭트리지 레슨 아니 니티 에 나라 중도 좀바디 신고 인데 좀바 신뢰다 딘테바리 강테바 미신 고가다 직야마직 야제마 법직 제아망고르 지세 드바 참자르지다 지기 강다 트론트베블로지 카사칼레 토야라 카버르 지세 젠딘데스다 지기 진제 니몰레치다 콤바트바 Si tiba ni sum tinde sum ra kunde tinde kegu yuvda tanda kengwa tina namba ye tuks pe tsugi samla tuksi tata tuksi shibu tinde pigi mebda la tuksi cheshi rejita ti masinza konve sum ra tata tinde mashi tati ni sum tinde tsele gebe tinde pe wina ti yang shugula pe ge mazub tinde she tizane samle bola tini kyuwe sum ra chetzi nyama tuksi tata Tingam Ranchi, Menanga Tatu combat in the Gapsu, a natural Troya, Yore, Samsa, Sundat in the Yungi Latin, that Lenka somewhere alert Musa Sosiship, Tantola Kangito, and then to see the Sigisigi Nanche, and then until I want to see Sumatin to see Yasengi Sengi to see the Nana Yagriji Dule.
0: Then I took Nam Yungi Swatuli, I chess and the Kajigi, but Homer Gogip Jichina, I am so poor Pendo Yoresi. Yang Kajigan, Compassi, Gimneran, Bemusic Jusori. Betty Joma, Gango, Chetuzama, and Betty Bemusic Jusona, Compa could give two maris. Yang Kajigan, that gains among the Azana Yagoyoris. Yang Kajigan gets among Buzana, ya, Bem Nugris. That Tajum Gimne Mangudu, Dinjagania, Gelalo, Gongjati Karina, Jim Jusna.
2: Anna Anzu Dinjasia, D. Miss Susuki, Nathan Deje. 这些就为了想那是啊这脑下的这只下是解药嘛那是可是是说呢其实没多全部是不进因素呢恐怕是全部掉在清楚但是这俺就没得的查理没得安的被查下说呢对于给你呃稍微做过那了啥是不进入这些给他们搞得有了吧现在看上说不的去什么了俺们没得的脚在的可以找不到啊那是几个几件没看上说不的这根本来就有些像像这些呢现在只顾好的对面呢 刚不的米可罗是吧？现在人家搞这个的，你说，现在俺这个上当的这个呢，他的干这压榨、麻榨，他的做面不切切，恐怕做不几遍的，恐怕俺的铁包切切皮皮的，开心不来下生活多。第几段个呢？俺的看上恐怕第二段个呢，被拆下生呢，恐怕第二个，俺的俺恐怕俺的吃吃几遍的面不切，既然给用过了吧，米说是老老的，俺就电脑米可在都米上面当老老的对。
0: 是。
2: 现在米上面当几岁是用嘛了吧？ 现在俺就给俺那恐怕接不到人家女的接单，苍蝇呀，几个数啊嘛嘞？好过说嘛？现在俺看上恐怕不要住这个呢，可对，别吃下生恐怕吃几个月，不要么那个月呢？ kērāng gōdōng zāni xiāwa rī. Dī kē

0: 지슈리 디가 나시 양카지 니동전 강보 나는 거 유나 양직동자샤 마나고니샤 우려죠 하고 숨어 디게 지슈시라라 다 디가 나신 베기 단다 배차샤도 제나바 인수는 이놈이 줄 이제 제가 칠로를 개 조금도 와 정세를 내가 망보하던 게 쉬우네 내가 또 류제 인삼삼 짓다 언제 다가라래 배차샤서 아주 엄마 인수는 정세 카다 아니 족발이야 나좀 믹스 첨부 된다 쉬어요 말다 레말 그 구조장 접 대어 봐 레말에 한당 아주 류중 체세도 또 가봐 세고 왔으나 정세다 족과 세고 와 말해 정긴 난게 레운 난 줘야 돼 니만 다봐 구조가 대어 봐나그 구조 좀 뭐냐는 연구 와 말해 세상 정세도 이놈이 지금 알 류제자가 조고 유스 실로 찍내체는 조고 말해 하고 숨어 디 이놈이 지금 두시디 세부 구도 Pabishashasuna adangazu kujo majir cheche nukju khayin suna, dangazu bishashan nukju ki nangli ina sharchoa ki shenka se soa zong sunde. Ani didu gane diru zong nga soa zong liya ngama dis devre. Kwanzu tsuwa chuze ya guwaare. An kwanzu kala shikzi chenpo dang se kujo jie meji tsangma liya cha kamyo na zanda devre. Kira dweta. Che zang kujo jiwe di kenshi mure. Dangazu shikazi ina re da diga na halam chushu kyonzu le cha kamyo shibu ya maare. 가르라고 신뢰 고마죠. 고마죠도 차도 구죽죽. 하고 숨어. 제가 만족이 두시세도 계신 버려. 배차시아서 만족이 칼라스 위에네. 오케 칼라딩아 밀리 능밀리 칼라스 펜바. 네 속불에 펜바. 근데 두시지 키스나 깔래요 말와. 이거 나 신배 신뢰 증가지 신결 내가 지도 간. 뭔지 정내세나. 다 지금 샤문이 나리. 신거도 야고 채우러 봐. 이거 나 신배 키라리아 정다스 티그로 봐. 제가 딘도 내세나. 봉세다 아니 즉 신조닉스로 봐 들려야 칭을 류제 제가 싫어 조금도 백구육난 참을 류제
1: 그래서 류제 유입이래 봐
0: 딥 계란기 두시디 심체 신샤네야 대마다 양 계란기 종진할 차를 주로 봐 안 계란 방들이 과즙지다 독진 나도
2: 어 나게
0: 고유국도
2: 고유국이
0: 다 소스 딥 당도 나야 나진 가르쳐서
2: 어 뭐다 안전하죠
0: 먼저다. 되게 내가 먼저 그거라. 먼저 문뉴 땡겨 봐. 되지?
2: 니만 찍을. 땅산도 뱉은 인자고 땅도기. 잘라지야디.
0: 아, 되게 잘라지야고 봐. 왔다띠 마지막 봐. 제가 라한테 띠는지 먼저 땅 차백. 라수는데 배 먼저 땅 차백. 니수 먼저 제지. 버루 양디에 태 차버다.
2: 되지?
0: 하고 숨어. 다 제가 다띠 지도나 되지 시와를. 라수는데 시진 된다. 아니 잘라 게 되지 응랑다 됐는데 제제 15 땅거 봐. 디 이놈인지 아니 소소 대단해야 삼당. 다 디한테 징변 나서 참아 디 들을 되는 것도 시진 다 뒤면서 다 가지냐 즉 구조적으로 소수선 데이터로 봐 양 구조 데이터 자체 보면 좋아라 침벌라 속과 아니 디건 안심 백기 개바 추벌라 속과 등등이 내주 마무리인 것도 세상 안주 대중 있는 문제 결합수 모자 단위에 정답 근데 전에 채 안 붙여도 엔 하장기 개정 못해도 와
1: 처음에 캔세링 아주 편중이 다 뒤시 여와 세부 위에 사지지로 와 아니 다게라 녀마이는 아주 제동 박스에 채우랬어 그래. 다 단데 있는 선이 간도다 통이 간도 경계하지 봐. 다 진짜 게라게 드린 아주 레전드 규제 투이시 당 세주 니기 와리아야 저 가르미 가르치나로.
0: 치직된 강기 푸주되다 낭주기 심쟁기 미기 속었디 아니 두어 잘 주어. 배차샤서는 치려야 찍을려 버려 봐. 만주 속은 날에 찌개 남부들 거. 하고 숨어. 아니 칠이야 야글럽도 나네 야글럽고 하고 숨어 아니 칠이야 똥글럽도 나네 똥글럽고 좀쟁 가래 군글럽도 겨우도 와 소글럽도 찍어도 와 디 치직된 찍어들어 봐 디가 낭심배 찍딘 그 춥당디다 민속부대 찍어 제장 안주 대당이 야구 차고 죽는 등기 세주 잠 메인백이 투시 포주 때제 클라스에 주름 제대 왜 차시하소나 안주기 아니 야가 단대 되주들 호 매주 송급체리 딜 주슈부터 주도고 말와. 제단 칼라디 주대부 체체 미주 송급 체들이. 제단 투식 주도고 대주기 계란의 샤드에문도 와. 레마레. 아니 대주기 계란 신도 제문도 와 산대 대줄. 산대 신도 어디 참아 미 소여제 맨 겹제 제겨 봐. 산대 대줄이야. 더랑 신도 요 말와. 만주 컴부터 거들이야 동거 봐.
1: 시.
0: 레마레. 제단 만주 탄다 카레에서 대주 딱딱 말레베 칼라 망부지 안조라고 와. 디 지도가 아니 신의 나스경 와. 하고 숨어. 세상에 디스 위 차감스 직지도 야고 싶으니 지도가 디 골라져야 지르셔. 제 말에 차장 안주 대인도 그는 두주다 뜬제 칼라 추려야 돼. 개침 붙이라래.
1: 네.
0: 안주 배차샤서는 안주 그 아니 야게 두주를 가려야 돼. 롱버소소 땅 안주 드린 배차 야게 띠띠 소스서 롱버소소 롤러 봐. 딱다야 말. 무슨 야가 란 가르기 그래. 띠추는 최슈리. 소가 란이야. 롱버 띠리야. 가려운 그래. 띠 약슈리. 아니 동갈럽 뜨거는 롱버 띠리야. 뭐 가려야 돼. 아니 들어봐. 아니 시작해야 돼. 뒤 개체슈리. 공갈럽 뜨거는 아니야. 롱버 띠리 퉁궁 가려야 돼. 얀 배차시 않는 샤이어 섬에 열어봐. 최단 공개 둘이야. 아니 만족이 배차시에서는 주의다 된다. 땅에 열어봐. 최단 그 두둑이 푸주 들을 때지. 결혼기 클래스 단체에 대 개체무 시버려.
1: 다들이한테 평정 수리럽진기 기겐치모겐 섬주라딘데 취제 아주 망조 키나솔이야 초월의 치카르이나 아주 게라리아 근디나로나
3: 뜻견라 단다 이야기도 저제야 미카지게 샤쳔바디 샤진세제 가우라직도와 뜻디게 아니 네버유다 하는 소고야 변도 유메디 지승조나세 당한테 접이니다 샤진랄 드세베이나 안고 바디 슈크침 루기도스 시에즈랄 디지도와 어디 돌지 송로드가르스
0: 라슬라스타 발락 주어드 문제다 초왕은 안 가지다 딘데 망부 열어봐 다 단당에 독대 열어봐 단대 지족이 내다 수르기 내다 딘데 직대도 그네 샤진디 시라마슈는 승부도 하르에선 직 짐바로 봐 샤디 그네 용구유미 신조아마 제마레 최단 딘드진 주간에 당당한 주 샷진반에 가르인 거에서는 배차샤서는 야카직 디제디 친부 깜보랑 총시도 나자 도고 참 젠반 용과를 꼭 매주 야부 매봐 딘드인 코 젠바로 봐 젠바디 칸에서는 만족이 배차샤서 매주 야부 매줘 된 죽하고요 하고서만 딘들이야 양 봤었잖아 이렇게 좀 물어봐
4: Tiring lezen dila ya, kani kunsi xiaxie chukur xieba di labju yinda.

0: 망원의 항상스 다시도 라미즈 세약 축닥 포머르도 중두네 룰을 탈고다 칼르듀스시에 살론 추브시 랑바라기 민차다 왕체 라두규 랑나카샤 체아유기르다 이내 디수 예문의 신이 개챔범이 나염 생기야디 랑마치시 이는 메바 깔레 다그랍 겹지 마치아주 제부디 듀니 Kengqiuxi yin duo qie, ngan yin duo dega yun akar duo, bai san xie lop jis qin burda. Ma se yin dar xie, yin su zhaban zhe xie ni, ni su chung bai pimi qin duo qie guay duguay, yun se kar yin na. Da wo na, ha, gibu tarma ji le gane zhaban zhe qie, dugu xira nyang bu de, qiame xiga yuo bai a. Qie na rang wo ne, leg me da xue bri. Mi xin da dugu nyang bu to na, qie su gibu rish duguay a. 勇啊，你也拿我当朋友，你那好汉三当兵，让给我女婆婆娶你这个面子。马姐，让给三不的这娶你马姐。钱的还是你吧。玉秀，俺先对面多。你也提着，让爹给大姐做了的，听个让给女婆婆马先生。你这么吃呗，确定这股让给女婆婆当没准备来个忙不切就比。勇啊，你让了光大了不？你那明婆别上去，你的让儿的。
1: 다디홍네스셰모요. 니에르왈라 티리네소. 랑게 나다 허한 도가 쿄드마 용소. 용도아.

0: 다가 얘기로 와.
1: 도스케다 티바. 뭐야? 저부터 돼. 아.
2: 대서 저식이 우기. 뜨다. 대. 양갸 뜨다.
0: 제대 양갸 살고 집어 끼지. 계시 죽고 나부터 기록이 있나? 유불배.
3: 터치나 희랑 게다도 남바 터치나
0: 명간에 되베지러 자리는 뒤 니소야오 균구시 류세 슈크친부들이 균쯔만하시 니소야오 균 시라토 나나 등도 파로 되베지러 수메 뒤돌추 명간 딱자는가 비야 니와
3: 니하코스 낭다모어
2: 터치나 암지라
0: 대능화시 띵아 쥐 시우엽시리
3: 터치나 터치
2: 시내 명간에 돼야 유얼다
1: 명간에 돼야 그 줄루 니어사
3: 야주 아후난
1: 아, 제우회부터 봐. 다다시 잘라드게 도서집사수나 외인 주지칸을 다시 가주게.
3: 지그시베, 단대 유호칭.
1: 전조. 조.
2: 아지, 디랑게 기모고
3: 니에키오. 디니에키오.
1: 아지, 디니에키오, 니에키오. 장야제모고 니에키오.
2: 와이야,
1: 다조.
2: 다조 얼도.
3: 가래하스.
2: 조,
3: 다조.
2: 아자 신한명간에 된도승아
1: 오지 왜 클린다 클린다 배터 줬다
2: 오지 이제 아까다 치우지 야 줘 만족해가 다가 줘
1: 줘
2: 줘다

0: 喂 아라든 짓모도 랑가르체소 랑게든 제 챕춘 토뉴메 신하무고 당고 어 샤게 가신 하고도 마시 라셔다 내주 가시 니 창무 당내 체도 봐
1: 나 신정 님의 교가 샘셔스
0: 가르체브리스 드제급 키큐라 드제급 키큐라 드제급 키큐라
1: 라마란 심쇼브르 바
0: 다치도
1: 对啊！
0: 喂喂喂喂喂，阿里古达，阿里古达。

0: 세 수고 잘 친다고 해
1: 잘 친샤 나 랑다 치가 용비
0: 나 낭다메
1: 야도스 내가 요는 답디부 요시비
0: 답디부 요 불 시작하죠 야시다 야 야시다 나 겨울에 취다 되다 주실로
1: 녀석 제목어 맞아 연봐
0: 겨우 말이 네 새드 파샤
1: 어어 好看一 你设定个年月 小钱钱不打 没现在对您出现过几日
0: 겨우마리 너희 곰샤 没事的对您出现过几日

0: 죽이게 됨시도.
1: 부시스.
0: 갈레카스마. 내가 집에 맞지. 부고다도 채우시.
1: 갈레카무쇼. 응니포. 好汉跟你 허브지라 빈초능시쉐사 창부채 대투비
0: 잔베트 교시야 탄도바베 냠시라도
1: 听个 장주조 겁러 오네 소화큐 가부쇼 이네 다시 잘침지 니에 바베스로 시체투비 두수게 탐지를 용도 중도와 자네 경도시라 친샤
0: 나에 교리야 가리 유바
1: 멋이 깨지 말고요 말이 이네 샘수 고리 친샤
0: 많이 말씀 차고 싶두게
1: 말이 니에 딘제 승매 니니 딘제 스토네 야구르 시도 让他的 干年的主要土不里了，来江南土北市的西周吧。

0: 야쇼.
1: 주지바. 아자 신자오. 코샤마잔코네. 초레가레스. 웨웨안피게.
0: 콩가 콜좀기 남자한테 근데 춘소.
1: 웬주기칸 난도 수요 차타가시. 지게 홀라게 니경치야 고조샤. 이네 웨웨안게 남자디 모퉁 니경치야게 추시가르 세이큰 구음도사. 콘츠스야르 나조 좀지선배 뉴쿵 캡테다야기 체시 당연히 신부 코튼 제임 도시 원내 전에 안주 원주 취시 담당 주로 제야 코튼 제시
0: 용아 니 하고스 신저디 쇼럽다 알레 고다
1: 아
0: 라레 치아유 모란케 다모
1: 알레

0: 기난 이시에 재산수 님난고
1: 터제나
0: 야우차두게 아
1: 낭다민도 수고슈스메베 소르치기 폐치 칼리칼리 참아용해
0: 광가 골종기 남자디 그제 중수 남루 중승에
1: 낭다 주무수
0: 옛 남자디 차고일 대비 계시 뒤도러 고조 투비는 왜 용기 남바 중도 단 투비에 맞체 웬디 뒤뒤 칸지네 다수 중강위 남지로 유르투지 양기 차고 나네 니 웬기 마원베 폐저 통주
1: 땡저 땡저 쳇비야추
0: 니 누군 유체란 제쳐 니 체는 탄다 야슈초는 좀지 쳇보다 다수 쳇보 냠지 제제 남장기 카장 망스다 안주 누군 유체 폐주 단지 천샤 카탄고 럭구 투고시
1: 땡저 초는 야우여시 이내 외외 안게 좀지 쳇베네 수디 김베 탄도세 이고 마추
0: 좀지 쳇베비게 낭다 요마시 디원게 튼진지 디원 튀럽 사바 교야기 고급 약시지지
1: 마라니 직동도
0: 인다 광가 거의 좀 뒤 남주 교표
1: 마라 배전 시기
0: 이내 라는 전국이 아직 유 내가 갈 수 있는 습사치라 예스나 남장디 외수 고조 투비이나 랑 제지디 미카시엘 포도 주지
1: 장게 갈 수 있는 매니아 하호수 낭다 먹어
0: 와야 된다서 시에차 다신 다신인다 向前 된다디 랑 꽝다 쓰이
1: 신다딘데시엔용마시베
0: 녜모네 기라니기 저와디 싱그메 디니무데 부주가고자네 기라스 통주 녜스나 아라니 팔로 고주디딘데 유는 세브마시에비네 아키부 용미도
1: 아니 카가치에 사자 고주디야 교요마시 向前에 당부 흔저스 체네 마티주 샤옹지메바
0: 고주태면더비야 나라니기 지와대 녜진지시라 지기 하한게 암라를 갑시다 유스기
1: 나의 볼 갑시다 유 다사도
0: 응응
2: 怎么说有人去吃死我来可是别的情绪是啊当时在马里亚家家我是老年的车队的从下个东西给我叫我们要给应该长在的车队的哦长在的车队的看啥看谁应该呢去去路当过去哪里去过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路 sum yung gi. Tene gya cha sum chu so sum zi bi na nyung shu le chi go dong gu bi du. Ni shi da. Tan da ge zha yu bei jian bi bu tian zu. Cang men ying bu cha du wa.
3: Chang jian bu ti zi ren bu ma lin ba cha bu zhe bei.
2: Sam ge deng yu. Zhang ge zong gu ding jiu de ge bu du bei.
3: Ye ti zhe sheng mei da. Kunso ma gan da zin zong gu yu bu guo xi jian tang zhe ba. Xian su wei.
4: 啥啥什么的我得塞进去吹得也不多我随便遇的罗尼的班家要切腿啊是吧天不三勇死了你天有吗这什么这我得应该变就是<笑><笑>
3: 喂，何解说，阿丽莎。
4: 可
3: 以，是。让给俺几个几个。
4: 你干的。不过就这个吧，胡同三万里，没想到大。
3: 让来叫我去，让给些把人就买呗，我大都有。
4: 我大都有。
3: 天放，连不上我大都张姐，多过我大双姐妹，你也是给死了。
0: 可以呢。
3: 阿丽莎跟我姐姐真的就意思。
0: 呀，
2: 阿丽莎，吃了点不吃了？耶。

0: 잼 키우 두 개.
1: 야, 랑고고.
2: 한여간이 잘 가오라.
0: 야, 셔셔. 셔.
2: 셔.
0: 셔. 이다 이다. 겨스 겨스. 셔셔. 셔.
2: 셔.
0: 와. 야, 노이다.
2: 냠.
0: 아, 야. 겨스 이노.
2: 냠. 이다 이다.
1: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0: 기니 녀소시.
1: 아 아. 아 저지마. 발라 갈제브라.
2: 니에덴 랑게 끼치야다 노베소시도.
1: 너전 가봐 주냐라.
2: 계신마리 랑칼라소시.
1: 양락도시라마돈용도괴아야딜레샹소시야콰지소이다콰스교샤호칼니아시모도양락도동주무다바베디동야가비유그좀다그지오스카샤티시모도괴노부카발리스샹셰르샤카치니노웨샹셰랑게완완카발린럽다알레도스코아샹셰르샤카치니노 같이 했어.
0: 상계 순정 가방장아 구스다.
1: 순정 가방장 거에. 나한테 샤호를 칼아대유. 도스네 구과.
0: 가방장 스고바 두스 가서 거래 아. 나한테 남 상고.
1: 남자들 이제 시야 된다 가르유.
2: 상계 씨다. 네 도스네 구.
3: 왜 상계 상녀를 산도라. 가방장 거는 아세요 닥스부. 네 계진아 구사.
1: 你要喝了，行的，多少年谢我，拜拜。呀，让给寻找可帮着想起了古别。古别，让给寻找可帮着想起了古年有是别。你要寻找可帮着，这么巧，怎么在喝这？可你是啥的？啊，这当俺的让给谢爷们，让来不动俺说了许多，他说不。看啥？给俺个军事写吧，谈的军事没干啥。好汉女仆的，托马学不哈里呢？
0: 谈谈俺两次语，让通话用了没？引起突语，羡慕都提着那送好汉图书没？
1: 让了提着钱，忘记还了语。
0: 也免得说些的。
1: 就做你个投资者的。
0: 你就是送个投资者哦。

0: 가르도 가라소 가라소 대시다 터치나 감사 가르거나드 카페 준지바 리스 도스고잖아 가르쳐서
1: nga ge jimo chip che xiang hao han tu ga zu ya yong ce ka lin ba
0: nga pu chen chu xi ra chen chu ma xin ne ran ge chi ne mo tu chi ge be
1: di ye sen bi ge lu da ju ri nga chim lu ge song ge chi ge da
0: ni xin ge yu zhang tang de chim du da ju min de ji yi ne chim lu de bi da ne nga pu tu ya ong ju ye ji
1: ji xia nga chuo me du xie mo wo
0: 不过你呢俺你们都跌过去让卡的钱对于没得学的可是我生命都俺对我学姐普通的钱生给卡的学位没信不是拿了粗罗用这一位向前让俺换着这个用你的心给俺这有银给让他卡车让他跑肚的让拉他有马行银好汉肯这钱的你也不算账
1: 每次去普通某局前的用爱用唐托让给俺管打是外用嘛是你也让你要去死意让给你给他想给你操作三十天你所谓宁波可里没心思今天让给俺不充足一面过羡慕我让一切都为你也谈得那么啥好汉了阿们三十天你让个策不切可里可里让接着就俺接不求呢你也同到好汉了我妈接着就吧
2: 听个啥 罗塔学姐心嘛的呗 谈得还是个用吧 我只是说了生来也用才可以吧
0: 我狂着顶着手的呗 我那顶着小时呗 前的啥女婿 陪我们送着几个 我好汉给俺们冲出一幕的策起头嘛是 陪我们成个院长 然给陪我们土亚和恩家的炮头嘛是
2: 다들 얘 가르 통구 입신 거 왜? 팅어 나래 도어 통기. 팅어 강부 타게 나러 랑게 타 제부 챙기도 거. 타 제 사는 매 봐. 중제 당내 쳐오지. 네 겁디디 잘 갔어. 잘 내 좀 저 코스 알아. 다시 내 좀 저 코스.
1: 让岁什么的可是大，速速切不进你多嘛切。

0: 요배 마부딘 제대 요배
1: 라리아 카페 가자
0: 야치
1: 계정마시 고대라 니자기라도 라무시라 죽으면 해봐
0: 툴을 법도 조대비오지
1: 쉬어다 샴을 흔들 지지유
0: 남자 댕기 제비 십시 제부 다와 송부지를 신의 저기 이내가 송원의 신의 차와 사고치를 마탈의 접속시하고 뒤수 망을 침부를 봐
1: 가르스그래 견수 십제 제사비 지일러 고수지 매배
0: 제수미야 민도 제부 퇴배 지일러 신의 고수는 로니익 지일러 살 딘통 마시
1: 계시 십제 차에 말로는 그리지가
0: 계시 수요 마시 초보 잠시를 안 그렇다 소소소소 이시시다 나 저 남자디 불순이야 기다 고여초 쇼지 마세 먹고 다시 이제 매사 초첸 토보초 초첸 그 뒤에 토메르 더 규리
1: 야초 단단 알라 과치 원이래 요마시 그렇지 쓰이
0: 장구시에나 치와지래 라무소
1: 아
0: 네 도구부천 양자계담이 디콘을 장게 매부치 그도 예, 고소 남자 니양 멍위 치와지 제비
1: 치와지? 치와지게 남자한테 컨트스니 고치 상관 안럽다
0: 다 제샤 대다디게 니에 줍쇼 첩쇼 가교교 치로시 카페 조심도

0: 디제스리 나다 딩에서도 카가 제삽디 기랑게 킹그르바 딩어 뭐라 이목배 내나지 우수겜니 나네 카체프시 더 카셰 신제 루부토갸르 추로요제 보고 다우유스기 제 니모랄 다야 원슈 싱그유 이네 거주 쇼교 니 메슬르니 요그르베
1: 이마시 콜 보고 다야게 원제 여시
0: 마리 딩어 뭐란게 정구토 너니 법다 카체프시
1: 지겹샤마 레스 페르고 쇼지 군우 마샤다
0: 도치 예셰바뉴아
2: 어
0: 장암라게 장로니다가 티 쥐세저와 티네 쥐지
2: 어
0: 이네 쥐세시나 삽디 쓰쇼무용아 거중에
2: 거중
0: 장로친시 송사 아딩마리 그새 암라게 쓰르쥐옥수나 장게 빠라게 못된 식문도 쓰쥐 거중에
2: 용아
0: 던도 냐모마 오시라마소 가르토네 고유물 없이 바베사야 격세 비구나 루유
2: 던다 비구
0: 계시쉬디 广大区最近被困罗永武员郭俊伟随你等到不去看了招式的
2: 还回溯
0: 给谁推动罗马有呢起码呢招式无名
2: 勇啊
3: 好看
2: 哈哈阿姆拉别死
0: 哈哈那么这算了
2: 阿姆拉我给他洗澡成就
4: 我也想洗澡成就提着阿姆拉三十几步就吃过啊同路这车下
2: 还有马瑞
4: 别给我联系
0: 广大区最近被困了，引进罗雪。
2: 勇啊，把老兄我。
4: 这。

0: 天放，上海国际局来大件这个，
1: 最近常注意。
2: 奶奶，天大下雨。
0: 昨天去不去来大件咋的？是你说的？
2: 用嘛的？因为谈得上下雨。
0: 用啊，说的，昨天可是。
3: 아스 깨바 카세브레 진다 나 죽인다 아스 깨바 시나 생이 시스 시르다

0: 다 레스 레스. 야, 쇼. 클린다.
1: 추석 예방 예주시에서 추석 예방다다 예우지. 다들 추석 가세요.
0: 마리, 치부터 이제 레뉴트 쇼남간 먼저 그 삼삼 먹죠.
1: 라게 마시 메네스 먹고 요지.
0: 好汉, 给我야규.
2: 어, 기란돈 더 비게.
0: 연고치.
2: 아, 기란 전봐.
0: 아이란 전봐.
2: 기란게 송부마님나. 이제 가세가 필라.
0: 영아. 십시라마 되라.
2: 어.
0: 거주나 세치가규.
2: 어.
0: 실로 정수도.
2: 이제 세가 필.
0: 어.
1: 뭘로 봐. 교아.

0: 거중에 릴루이 계약서를 쓰다가 보고 되면 당무지시야. 세소사디 모차딘 제르다. 보고인 유배자 허가 당구 인기시. 是吧? 대시학 쉬는 데서 딩지 세충아. 부코제 규정 구치네. 다리 닥제 당구를 두고 익차 수입해.
1: 어, 익차 갈소 오래라.
0: 매매.
2: 어.
0: 도스 내내 되면 봐. 군이 익차 소가 치슬러 봐.
2: 용아.
0: 응. 가다 쉬네 마집 채웠다. 장 아재맨 가날 익차 수 튀도록 닥제 제가 치용시.
1: 도체나.
0: 니에서 야구 깨불라.
1: 됐어.
2: 언제나 도체나. 계층
0: 마지.
1: 줘. 야매는 얘랑 바뀌고 랑 가르는 데에 나셔다 남셔는 여초지
2: 야매나 랑아님도 잠잠을 줘다
1: 영아

도고 차사나로 죽으시라도 장모님도 섬지 카멜리도다 역시 춥디르 넙지르 콘수디게 조나시라 피니 가스칼로 좀 조능 시르샤 카멘다 모랑 초모 거구심병아 구구디 대유 미심 그외 뒤디 교고리 조유 첩주 상매 골디 제대야 좀 센디 디리 사다와 송사시 사다와 了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샤나마타 조리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용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기는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접치

0: 소소 잘라 도소 겹사베
1: 도소 겹사
0: 겹케이베
1: 장우 키유
0: 알레 키샤 돈도 세체체 보 아무라 살레스나 칼리니 미체 바키 마샤 고중에 나스니 뉴
1: 응
0: 칼리토다 겨우든 제 동제 같이 가 사버 좀 누구에
1: 好汉 아무라 와서 과비
0: 동서 교시샤
2: 阿姆拉，阿姆拉，同行去让点伢，我了吧？知道，阿妹咱随时不等着忙，我吃吃切一打。哈哈哈哈哈！我不等着点用呗。嗯，提着毛织干面子，叫咱也多。嗯，巴拉我听你用过是呗？呀，俺知道。
1: 我落吧。
2: 莫在那古的啊，阿妹巴拉给去写。 然后还是孙家有名心计，孙家忙去弄大木工，第一年弄个生命银，然后来还是有呢。我猜还有那几日，
0: 点这训练用过没？
2: 没有那样训练。

0: 집이 된 줄 알았을 거 아니오마 와완다 갑자기 쉬워진 거야
1: 농원에 고르스 두기 시에스메에서 장사 시에가 요비
0: 레카리
1: 장디 알아 유비야 나 알아서 두고 선비
0: 고아 집도 왜 야 쉐다 가르쳤어
1: 계급 내 당도 보고 니부 기초고 말비 제사 내 파문이 제슈 부능시 등도 지기에서 우주 격비
0: 대하래 하려리 보고 기막이 기니게 된 타로 봐 견고가 로보는 시통 말이
1: 다그시 이내급 기규지라 왕왕 딱다 부고샤
0: 전에 여고 시험이 건설 섬도 줘버려 봐
1: 야야 하려 봐 내 파문이 야호 사가라 내가 싫어요시 왕왕 파문이 이게 샤고를 따도 치고시 등도지 기비는 수 따도 치고시 수 수고시
0: 보고 싶기는 구이슈시 망조지 你也 爹 呢, 既然你操作大学校
1: 上学的, 我到弯弯, 每次去打QQ去呗啊
0: 你干什么呢?
1: 上学你一度呀 听我长大寻找相似给不对 让几天地托给, 地基七岁没地意思给, 落地给那了, 让给个来给你也托去, 永不逃了不是啊, 抗北前不是没有事, 一年他们得还是这么送, 寻找过也让他还是也送啊, 让学的你这些得略给也二百啊, 你家往往给你看最小的, 我让给了不是啊, 给你看看这次是一个,
0: 现在你们穷的卡卡切有些阿弟我们这些的生病我到寻找过马线的用途基本明白可是我你了不你愿意呢卡卡切有几马车想这是他们到乡子给我们走了我到往往卡最小的年三八
1: kisi buku chungbin chaadru sengbi buku sogo yu za kapzui ma shiobche gendu nyongchur samchu yinne tamadi buku chungni gendu mangar chugi shangai sambo nangshiti zhe zawane ma shia
0: ngani gi kwa linda zhengmintu nye che na buku tuyba shikibe chi genchi che mangchur zhe che za mi nye gi samlo dan choy mangchur zhu zhuba 四十九个三点呢，可万用不着。你这前边去，腿忙不起了，蹲他不起了，蹲给蹲给，没事去，去住去。
1: 然后对你这天给开往家不是啊？地广了，性命贵。

0: 토제 나.
1: 뚜다. 녀데너 점제나야 주윤 뚜다다라 데미도. 디고디선도. 데시.
2: 오. 데시.
1: 용베.
3: 장치화대가지유. 아차화이.
1: 아차레그유스 칠친수.
3: 아지. 아차사가지기. 참도시도와.
1: 주디. 샤이켄사시도. 레조아쇼보. 마신에 쉰자오게 원그치도 체지 가즈 샤요 마셰 턴도 데시 소교 친치다
3: 알레 용아
1: 지게 후라 화도 하고무초 알레 데메브지 지게 후라 과셰자 우통상아나 규정치메 첸치 예켄 스피게 심부사가 치우 라잉이 보저 나 주메 레망무 사무송라 디가디 소사다 호시 계속 교시
4: 첸 용아 갈레 하스가
1: 徐正罗列斯呢? 撒个那儿学死了吧? 俺们让人来个过儿写回去
4: 用啊?
3: 拜拜
1: 拜拜
4: 看来看什么?
1: 这
4: 给不着对啊? 拜拜
3: 嗯嗯 俺家寻找一呢去
2: 啊, 去他住的
3: 还是见面呢?
1: 喂 俺家寻找?
5: 还是见送带谁?
1: 喂喂俺给爹才给你送啊
5: 你还把老早些? 俺才去来个都给
1: 来个样式都有嘛是? 모랑게 우동 상할 쇼스 동안
5: 영아 하코스 도스네 주의 바바이
1: 바바이
6: 天放 王天放 年界的 마주다 메인도 마치 현재신다 과치소
7: 칠친수 레로요리
6: 알레 前爹古典影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청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비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촌의 치와탕 이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속도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대 구도 협진. 갸증 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 토, 양 치동 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갈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팔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 더워 뒷부니 중이 팔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워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 리자와 경주 기류 기재 지기 숨주 수왕을 승급유 로숨내 18 송류 경주 시내 날 숨부타 숲을 징채러 미 니학잠타 기재 지기 숨기내 18 승급유배 이기 봉류 최내 숙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浪巴都江忙不通之余，混着云朵熊狼塔米林外砸当脱了，养那国姑娘砸死亡，养那偏居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行在我们西域，隔壁古北拉通瓦达国托内对不他。 그지 뽀베 킹베 바우싱 제왕러 고민부에 반냠심을 양러 교수직내 초역금시 유진 교칭와 양안의 개발타 교치와 양이슈숨주 유라 교치슈러 양갸리 개왕유 양러 쇼고 추구수성내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样日故一年三六百错也空气行月江几年的儿几里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明显擦不起月体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脱江南人物戏秋月彭九年江给追这个学习时昆州绿了下戏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期云点南边我了秋子日这里是最先的咱们有托个月年个几位退俗女秀与贵顾客说下闲谈多呢最给秋子日这里给出咱们有托不谈中期这里我就咱 年纪几里十九岁，江气局势了七岁人，这里端着呢，格局牌丢脱别，行在还想越过越。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游客，每个吃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想几下年搞完呢。
推举邱新狗。强在当托给江阳米狗儿即将灭别，帮不他你什么急？米几个人来绝呢？强在当你错那个恰金先别，秘密隆冬都南阳。江错几个人来些呢？强在当你看住恰是电视狗尾，几度点别轻细细，看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儿在当他十几度地呢？厕所一块儿排密度块儿新月，强谈一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网布，仍然说是错儿旅行器，推一空站南面米酒馆，龙吃东西秋季吃度，可谓均他千米度新星期。

0: 女子破鬼给年时若干他贴近女子心里团了组织能够是中国中央七夕局给我用给世纪业康给四轮选拔张国清扬女子破鬼的片面年时若干他贴近女子心里团了组织能够是当中央给革命物质他给世纪业康给列团促进给组织我 平壤军教堂贴近女性脱单部所这一千把堂面寻若干崩卡中国安能所七列若干独秀堂金珠马堂长线引导崩地界女子破鬼的用呢铁度也是若干堂盲做规地堂金珠所给列团巧用呢别无粗于几段于从地头他定给女子的杀对长二七位亏度团把堂能系更多着忙望堂样色不越了他国土卡入堂卡入盲行 四系给女子天衣七位也是若干列团比较刚刚清不随于至于确看给密码自己的交关堂厕所狂度过了就他用钱呢彩礼堂听不堂女电给切得不接替列团卡电地主归不堂前边玩娘地堂春梅忙怎么钱呢得是彩礼堂我的东西兄弟给不堂各座堂替他我的给日为电价人心了团南钱的小团女子电过钱归 女子破鬼给米那儿脱单七个月兄弟给的若干列团给决定是不是电价给零七个月女子破鬼忙做规制也不钱呢亏色不谈规矩不说金柱列团洗澡住过你不来女子破鬼图若干钱的给及若干年来特色七个月是等于不是从头到年间巧用的这些梯度图不钱的错别杀对客人谈客最天空了大姐钱就是腾进七不谈归能得是七零谈年的东西七六当的女子年个演技前边女不七六当过这给女性去蓝水推过仓的动物谈就一对句谈每句给年的得是七零七不谈年的动物年规节七个月兄弟给吧年个预备亏给内部冷地谈规制设计所明年内部七得几个月 你是若干起手起了动物汤女子人个气味杀到汤日亏汤怎么说特定龙骨度面生若干汤来点你是说给读书扛马规制钱呢蓝嘎巴汤落汤彻底前边拆给女士起手起了动轨汤怎么给女子国事前边给进娘们了兄弟给们拆给女士汤女国开始给就在狂多动轨时对不对 从头到尾，批改他电价机构，车轨也不切不谈，他在审批他，他在进行他用切吧。对他那部官度，虽然不怎么懂话，确实给跟着苦心切了动话借钱呢。电价电信给列端卡抗压主管是等于。从头到尾，他都团结新大了，心就切不是。这个书记习近平给刚刚的中国中央七夕局给云南委员。 给四级级别参与是第一年，平均习资创给了几种总督、几种高官，日均女性年薪若干堂，得不到他去哪玩儿撇不是？况且，这级书记习近平给女子破鬼忙做了，通过了前面两年年薪若干堂，得不到他去做给那段业务主角，高官开钱难约。干脆，这级书记高官开钱给广东六大团结特进前的密码，只是进不堂，厕所狂度过了就他用钱卡，女秀玉桂年薪若干堂。 得不到他去来团，也过主管被内送闹热。李强，现在南塘都交接，天马集中去男子破鬼的片地，三年三套都男子女子了，随心闹腾切不急。男子若干米那儿，怎么着闹热？况且，他听给女子儿，明日七月堂这娃切不忙不预备，一个鬼不行事。彩礼堂团班儿，催个七十岁呢，特别驱动去这娃切别，明日催个切的，这娃趁咱们月去，坑都几度切过。 冷不谈，听懂陆秀所多军体别，猛些只管女士切脱，若干冷不抗药，想脱不切管些松事。李强去女子破鬼脱，你是若干期间错，牛年脱起起续不谈切记，场面刚一开始切的若干忽大切管了，任意给店家郎，各送也不切管别，刚刚那回事。 提及李强去规制设计给女子破解忙做了四百匹白马赛，几个书记习近平去透过他，从这能路继续那回事。况且，去各外所追究他，我举列团，每天呢也不住的，内部前边忙做给细节错位改过讲呢。况且，当堂师兄给那位强用错突破切过别内数那回事。 给重启日军女子短缺滚动不如，李强去培养军将团，只有巧给列团人数先行，硬是若干团得不到他去列团，二位也不足够，心就难为止。况且若干都需给长期机构的滚动团规制前的，使用的是机构的滚动前头，巧用的这娃前边，免得缺席的前边团，心内愉快。 kurim tang denbar sanne sato do rokyop chegui. Jinju le tuyun kangli zhumne debu tang zhwa chebe minen nengmir togur tang simsu donwe le tuyun yakbu zhumne kuisab tang guigyop sogi chetab tuyengyu chegui. Nezu pogui tang nyegor kuikungi namsi tang chujie sisi sogi dashib celin nguenda dongshu chiru dangne chudian nyegor tuksi yakbu chekar shor tuyun nyecer goksun chegui. Nezini zui tang nyesi rokyop le tuyun bichunki chetin kase yongja chegui. 七角塔这位德军塔角塔团军雄的七叔七叔当年至于七角塔念度这位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七叔 他是给森西塔，他才给咱们的太空前呢，得不利给咱们的开头赛题，昨天亏空他，你是昨儿过西塔，你是起初切入当呢，一卡给女士过孙前边那天也不住的，密码盲错给厕所塔，就拿定价他，记着全用电力用具送给切过，是送不着。张国清他，吴正龙矿赛那天拿收入不是。
1: 上全全党委给书记王全正去七岁女婿给你，上全全党委军委联合去加钱送的所有哪里？几个书记习近平去，平常习近平去集中总统，日日给女子跑班单位，各国去请求光全他，七岁女婿给你，中国中央七岁去给村里头，平常习近平去集中总统，日日给女子团班，年岁快九七百来团新旧团，规矩能够哪位？
0: 松懈开心开光全老将谈了大丁生老马些，让将给年岁快给来团比嘴贴，心就谈规矩那回事。从都国足个，咱们也新年给他们小外面那儿，俺当年娘还学不是。记得你是初年给俺这小岁就谈，俺们送去了咱们了。你不来我说，日日给女子团呢，平常习子从给各种总，各种各国，免得西面谈这话切吧，忙不穷于。 女子团结，几个书记习近平给同青部男的，态度高贵开心那话谈，几次你去给你，几个书记习近平去哪里呀？中国中央七十几届总统作用那年，你是快给来团了，新旧谈规矩那话谈着，松懈开心那年，你是快给他，得不定他去说给来团贴，让这卡塞团那话贴托呢，陆团习近平去首先那位当中央去，别给来团了，同青部那话谈。 培给密码了，透过视频那话，强力送给伊。几个书记习近平去刚安心，四轮李强去，女子跑轨道具体，女子跑北忙座谈，你是弱脚面儿，随行。谁用我说，你是弱脚谈，得不定他最列团了，做替那话谈，四轮选拔张国清去，谁用我说，做替那话是。 几个书记习近平去高贵开进去，俺去廿岁弱脚前辈确实没切入青年，俺去来团也不足够，团聚给卡叫三团团，是真是穷于。让叫叫等位给几个书记习近平给哪位高贵开进给广东老大团聚典礼前头，同前不前不谈，前头规矩前吧，前头吃酒别话借前行。王军镇廿岁跑轨道廿岁弱脚来团了，广东那玩儿偏不谈。让叫叫给廿岁弱脚来团过去操场谈。 习子创业的各种总体，日日内在团结滚动步，足托等四马塔，年到忙做节玩，吃完出地前的，干年搞追前边，你们受钱不吃不钱呢？你是弱脚来团，彩礼团团行，苦力没点别过来，别叫滚地当月。王军正去，江永给人家七八卡给点给你了，结果他几都说话谈，送给你他几都吐不切托。几个书记习近平给哪位松懈谈，高贵开进他，当中央给特别规矩，团多的缺话谈，这不团结了滚地点的当官别，你说哪回事？王军正去，几个书记习近平给哪位松懈谈，高贵开进他，当中央给特别规矩，团多的缺话谈，这不团结了滚地点的当官别，你说哪回事？王军正去，几个书记习近平给高贵开进给广东去，你是快给来给劝用了，激动起来就军穷钱的，你是弱脚来团，他几都做不过。 체리탄 튠바르 교업톱 체규로 직진 체디 리카기 로교업 도슈 직조 차 추부 체네 최교업 지수 체로 당토 술지감 멀리부타 미지감 멀리부 체카 여와 첨부 유역양 강도 지톱 체고 매마교업에 내가 약부 줌네 면주 속교기 킹미 넘부상디 규림 용라 진이 내경 체토 뉴스 포크 망조기 최소 대탄 긴송 체고 내부 망조기 계속 내튼 약부 줍괴신 보규리 보와탕 강교 보규 균형 체디 나잠 보와탕 나잠 유와 나잠 규지제 체고 규지 서지기 원소 긴송타 세뒤 긴송 면주 긴송 최대 짐고 된자 긴송서기 레튼 지규 차고 체네 더병 원소 당이 더디 네비 망조기 시제 초와타 면주 셔슈 긴송 약부 체고 진주 레튼 외신 참바 줍괴신 미리 리체네 줍괴베 랑지신 동심 냠기 체네 대부탄 저와 체베 미년 능미르 심내 소와타 심소 당내 지카기 로교르몽의 창잔 냠미 제티 창매 땅탄 시슝기 토구르 나와 철토바고 더구이 세린탄 년도 동수 치루 당내 넘시기 규와 토구르 첨부 체토 년제 미에바 추니 주탄 지위 된차 딩내 쿠쿵와 년대 체디 냠주 지수 치루 당카 체리탄 튠바 겐자 렙시르타 주지 체디 쇼르균 뇌지 체리탄 튠바타 녜레 케베 고순 체고 지자타 티둔 체베 레고 후다 줌네 뇌토디 즈타 튜도 네미 치세 낭세제 체규 균형 체디 뇌지 체딘 체탄 덴바 잠네 지조기 도구르 체바 렁귀토 렌유바고 Nyesi rokyopki pirim tan pende tita huda che di jizo yong shubu tan gyabgyor chebe namba sangbo doyogu. Mengshi jigui larsu tan kurgyu che gyogs tan ne Nyesi lamshang legar tamzin che di chu tan lo lam tindun sogi dorgun tibe Mengshi jigui nyamso kanggyo che to rinbe shing nuezi kuigi Mengshi jigui kurgyu tan nuezi kuigi mangzo ki gyundingi tungi tan chowe jigsu larsu yongwa che gui. 지조 균형 시튼 딘리 용교 송경 타직도 제디 지조 딘자 토탐타 개와타 쯩여 렙시타 시슈 치루 당내 튜도도 리카 개년 그 세트업 제토 뇌즈 쿠 딘자 용교 긴송 제고 균형의 신내 추치 개주 튕교 레튼 야부 주디 공림 쳔바타 兄弟 후다 제디 제위 개커 와 튕교 시슈 치루 당토 튜도도 뇌지 니즈타 럭교 기 피림 미네 네즈제 더협 당내 치조탄 지외 레튼 약부 주괴베 니소나와지 왕준정기 직조탄 고치교르 슝뉴 겹디 니세 로겹 레튼 긴송 강리 체괴바타 지교탄 체리탄 튠신 뉴주 첨부권에 권동 체괴신 랑교조 동위기 레게 규지 실송 뉴즈 포크기 권동부 니티티 지용의 텀진타 문수네 권동 체바타 등시 망마기 섬취 지기 삼로 댐부 주바타 튕귤 로지 지귤 권동 차와 초디 兄弟 텀섭제 체내 로겹 두슈카 지귤토 폐주 약부 체내 공원 님귀타 초카 티슈 체베 니스 로겹기 레튼 주다 차고 체괴 레게 긴지 닌디 체괴싱 등시기 조겐 쿠르겐 루튼스 간이 치살 쇼와타 구지 레지베 레네토 로네 레튼 주바타 니즈 이르미기 칭아 리리 구지 체베 럼루 락다 님부 체바 긴주 쳔바카기 랑게 증주타 레괴 록주제 체네 니스 로겹기 레게 두슈 직지 체디 뉴슈 유괴 레튼카 강야 주괴 시림 땅 전주기 먹탑 카르종 더뷰 뉴바타 당윤기 동림 비상기 뉴바 강리 된괴싱 렁괴키 망조타 기도 냠용 체바타 심류 강유 되네 망조기 강의 세로 체네 뉴즈 폭배 망조츠 류게 이지 치스식도 교와 체괴 뉴즈 폭배 망조츠 랑교타 편지 로람 지교 치듄 후다 체네 지도타 디기 된배 김시 냠주 체고바 제기 니수 나와시 기총토 지주기 뉴즈 튠지 초카기 도슈로 되네 세소기 러부샹고 마세 추도타 카토 감스제네 최교 제버서기 니시 로급기 레튠비 유시
1: 탄데비 징키 쇼베 추수 구버지토 응조 탄데 유스네 기총 가고 파토 파다 지리 숨도 탄데 디가 로교 도슈 타 람샹 도슈기 슝남 차서 우키 샹베 간지샤 샹경종 슝남 디네 시즈 슝남 디네 냐나 람경 툼베 람샹바 린칭키 明 二, Lam Xiang Bang of Jula Ta, Solo Trigo Tru Ta, Mo Tru Si Yi, Lumbu Zang Xiang Chi Yuji Sum Ji, Mu So Tudo do Gi Tu Chi, Miminum Jui Genjin Du Shu Yang Tu Ji Do Jay Ji, Miminum Tu Don Ke, Yang Ke Bao Yi, Taji Dun Chuan Lan Num Chun Ni Ki, Jana Owe Ga Ji, Nan Tu Miminum Jukuan Chi Chun Gia Zan Pi Chu Dong Yuji Sum Ji, 他的北京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铁

0: 파츠 샤비이너 캐란즈 장세 제베 추디 추다 셈에 여와 제베 통고리
1: 메시 챤 규팅 루고르
0: 탄드 좀 리용러 나즈디 베트 쮸토베 메케 효마르다 나즈디 포자너 다 쮸덕케 효마리
1: 안젤라 챤 예보보 저 토마리즈라 안젤라 얘기를 하는 수 어디 좀 걔랑 대대 탑시 열이 얘 보고 예브로나 걔랑 대대 탑시 열이
2: 야 잡아서 내 걔를 일진이화 걔를 정신 되게 자기 양서자 나지 더 버전리스체 보조 겸체 留下 要创作 两场大吗 나도다 보고 싸게 해줘 지기 걔를
3: 럭탄스래 아 진짜 맛있다 뭐
4: 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金花， 子的破绽。生活得要靠过来下。看医生那是最大名度。第一个是这些就过来。

다니 니바르토 키키 감도 네베 싱베기 동보식 치바르드 준비 추기 키다 냠도 요발 메바 내나섬 자와 사워도 탐도지 로마 춘지기 셉도 시바르드 롱보 당웨치 랑자 핀주 섬지 슈워치 웬디 미손드 시키갸 랑자기 담링 고민뉴

0: 年冬加密中年流到我九几百才九批年中国空间党的解用密码推密操心听交接不提毕竟都九几我堂从对头各部三边主要委员天干堂各部三边主要地主委员天干党团群我之中国空间党的各部三边主要物质操办连干作物年忙五百老年难脱党用党解用密码了团结党立即前年年冬加密艺术老师全用的周正制作文革的用我吃有纪念七百名宇宙标签八二七几的短途九年每日加大与陆军批人的给人三百十多两百七九天钱
1: 阿姑听人手信给俺卡巴要不用给手信给卡巴要不用给从今来了所中的从都错过有时间看不不要了这么些安安做要的吧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什么酒？
1: 阿姑，对的，他是你多给看过的可知道啊？
3: 哦，大叔啊！
1: 阿来，好，
3: 大叔啊！
1: 哦，
4: 呀，爹，啥都，
1: 好嘞，
4: 谢谢。
2: 啊，雪儿，呀，
1: 阿姑，呀是。
2: 看过去选哦呀呀包括的
5: 哦你领给你的
2: 有有撒西
5: 其实你也
2: 狗子
5: 哦呀就啊
2: 啊他记着吧
5: 哦
2: 那就看过撒吧不要去死不要穷送啊呀七里嫂的七里嫂啊魏都
3: 耶哦哦
2: 看我三位那包土里三三没穷啊
3: 嗯你能不能得牛咩看我三把背不打我
2: 吉利萨达
3: 我就生意
1: 阿姑我你压着
2: 有有
1: 这次没得我去
3: 呀呀这呀呀呀呀呀
1: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6: 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1: 书记方了今晚中了村姑给村都顶这云了去让给俺做风云重组吃这忙子呢
6: 风云重组吃这其实呢俺我那对不起哦马赛特这你去让做请啊拉大请不起去的
1: 是为了书记方了托见了书记
7: 书记方了托见了
6: 拉大鱼了不得啊可是没事的那么这请不起的
1: 阿里
6: 为女
7: 书记方了我你是卡来了
1: 妈对的书记那个送给你的
6: 要提示我你是花四个月这些几个人天子长妹你落下的还哭不是吧我女下的你落的开药马戏那么站的却有安干了你落的落在班里下后的却有安给落你落的落在给扩天起的你这穷逼呢落人准就吐是吧
7: 想你要个这样吧哦他的老都记了毛子其他拼过拉子的你们记了都你说是起的
6: 啊这怎么样的
7: 跟我说别的看不下
1: 书记方了我就送的
6: 你也等到自己给我可是我们最老别去大妈山的可这求着他妈的老家哪路比呢老人天天用不上呀要是
7: 这书记方了那钱能按住风云重罪给他掏钱来收银
6: 你这冷吗是
1: 书记方了
6: 啊
1: 你落个落在出皮的你还哭个月 콘체브레샤
6: 타그리
1: 안저 총사게 람저고 록슈상마 니로 배주던 거래 지단 록존에 콘덕카시게체 키랑게 송야게 위누가 남장디 계승 안저 풍요 총저 조비나 대차기 가르좀 고구이나
6: 차긴 시다 개요 마시 계시 남자디 튕규체 편제 튕구구이나 시기 챔치 거리 뇽슈레 사저 무 책동라스 거리
7: 무 책동라스 소지 팔라 무 책동라스 챤나 나도 풍요 총소 체가스 지르달라
1: 다그리 소지 팔라 기랑게 세쇼는 거르바 탄당한 저 풍요 총소 서신 갸치 못 된적 봐요래
6: 창구시에나니 남자디규제 풍년청조 진수이종기 서신코규기 최대치스 주고삼추 서신코규라 어어 디가르송그래 알레 서신코규사디 타녀사마시 십지시에나 퇴기 투장계 개닌체베 름루수베치 투장창매 서신계자링규여지 스바 탄데 계급계
1: 신배진다 토르다야 치도 아란조 겐잔림베 서신디게 능슈 당주구요시 능슈소 당구레스는 신두신다다 야나 변조니니엘 당제 폐주당황마도 서신기당황아란조요시 딘제 첸드진다 토 주구주 스바 니세피에 토승에 아 수지팡라 니에 코알이야 제유나메나 어 우유뉴그 남장디 시균체부 거래 송구여르바 탄도
6: 서신코르교체고르바 탄도 서신코르교체고르바 틴제이나 투장소소급의 서신티게 어 키랑게 염도 야두 우유뉴그 남장라 폐주당구리 송고르바 틴제이지베나 디잡르치디 틴제이용민도 아 고급 틴제 오네이 톱가워시다 톱가워라
7: 남자들 근데 이미 어 니코스 쳐먹소 탄도 서신무 최동거리스나 레그 최동도 계시 총수 현다 친구이나 기랑게 총수 현다를 째나 배진이 지시야 교토 맵자 랑게 서신코규사기 낭도디 신미도 소시팡라 핀체스리 어 남자디 오네 야오시라도 이내 대비를 서신무 최동라스 거리스나
1: 디오네 튼체르바 도스체르 용도엘 나조 총랭게 미창맨 삼자 동리치기 디제 정말에 니에 탄더라 수지 팡라르 슈쇼 우유뉴그 남장디 나조 풍요 총조 모호

0: 나 베토스 니라 강바사바 다스치죠 라 도중에 마주나라 토스 니요르다 쇼신다 링지 로요나 토가디그리 让每次去似乎那对不起看不听见那对个月吧三百余泪一起骂人三百余泪一起骂人 Nyerangazu kalasosa tatsiga chiyo nga. Di suylan tebri, tengangazu kalasu du meshin puyu guriba. Tanda suylan pechu tango orda. Tojigay. Neti tsabu khirje mito. Tuk tsen hapa hasu nga.
1: Mogo lak zesa nga rangay shen duka.
2: Di yin go chung. Kangbu nying jimu katsui mi do. Da nga giwun changmai ga jia nye yin.
1: Yong a. Tuzi yu du mang suye jie. Yumso jena ya gori.
2: Mm-mm.
1: 康不要丁真啊,爹呀,琼斯。答应呢,来爹不是都,今晚来请面,张之前爹应的。嗯。康不撒遍了不要琼斯。不过你请不下。八辈子过你,囊大面。嗯嗯。答应了要过琼斯。让开心一点的去。 내가 신이 맞으나 흘러지대 니네 지그리 소소 간듯이
2: 아니 nga 섭주차 마르베 부창마 틸메잔 초미도 중두니 첨부차로 쳔는 승비 첨부차차두 창무 친수
1: 아 뒤져줘봐 큐즈레샤 今天 巡夜的星期 轮你着비다
2: 地瓜先下去让先不差个了啊今天你奴家心里落着那团不是人家打算了请问你穷对呢别进了打不是请不下去荷兰了落进去你不让不进不进不是让人打学成他个啥不先不差个了啊
1: Rangay khar shing yun. Chigi la bum rambu jimga zho xio xio yori sam gudu ge. Qinfen rangu tuyma su nye xue cheng da. Nga rangzu xing bai kim zang na ne. Chigi la bum rambu jimga zho nye chung buri. Mi xin da myung guru ba. Rangtang do lio ma tong ka chi.
2: Di ri. O ri. Lo ka xie chi la rang gen yun xu. 支书马切米娜我让你荷兰了住给清风比给强斯久不给我让你操我打个住
1: 特别去真大好的月<笑>

0: 지
1: 우지 가나서
0: 네 강바 쇼미도
2: 쇼디 네 팀바 갈래도 와 기계 좀아 땅아랑스 개버자 토가저디 우천기
1: 빠라암라 키나니라게 니메워 기치우단자와 하장게제부도 뒤즈니 진한테웨 레기진이라 나르처도 학도자웨 파마니난치 제리키나니게 고수로 정다나 세줄 토나나 소주 뇽토브나 뒤도도면가로 고수로 딱제나다 뒤즈 강도리로 키나니니 파마 약수디

0: 랑기 롭조지 동욱이 쇼네 가나 내가 치고 와봐
1: 다리
0: 왜 사실 치셔 저는 니자 남장 사바 가르라 주이나
2: 띵에 신기 나도 계속 클라임도 세빙 윤희기 신내 남자도 세브르시엔 저 강가라 니모기 혹세 반리 그거리
0: 다리 신셔한 게 나고 바다 내자 다와디 지도 던스고에
1: 던사스 다와디 양 경고 파시아
0: 야면 세모 미메베 급다 뒤제 다소 뉴다야 직제디 하고스고에
1: 하고스
0: 고데스체 미하마 겁치라
3: 亲, 你让了小三还是随意没听不起的?
1: 啊,是, 你什么事? 嗯, 不是的是我二倍?
3: 这是, 听这讲了, 你让了不是给面不随意?
1: 啊,是, 我那不是面不是? 嗯, 嗯, 嗯,
3: 第二日面不是当时, 心不得给?
1: 嗯, 心不得?
3: 啊,哈, 我那, 嗯,
1: 我那心不多
3: 亲,
1: 腿子着脚了俺做拉着腿着腰时但俺做阿姆斯特丹的老虎时啊切子腿子着脚了嗯然后新个月阿里俺和那个三十门口住牛鱼的丁能行给不停的劝住牛妹给这那个行日呢打发个沉默客上俺和我呢朋友来不能行度
3: 给我吃药时不是这些东北的对了别俺最怕雨了你站不起去吹吹东北角去俺来俺最常最明了风云闯子山云雄自信再去装备腾云日明天念不了风云闯子
1: 切子自信哪样队伍俺来王瑞俺最常最路去给最给个路去了人王瑞你往那谁打
3: 亲不让别做恁差不多吧让朋友老年是吧哦老个兄弟俺爸爸阿妈去打我鱼都不去哦你也不和明吃不吃不吃情有两三对那面主力做下要买的是我的马上你们都中国亲戚看见方圆创作店让给阿妈随便不再都不同的这个这边
1: 这个就俺爸也不是
3: 也会去求
1: 阿里
3: 让我那干我也不晓得干我也不晓得让给大爸干我也不晓得干我也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晓得干不 乾隆啊让了给这吃下去。他这让方圆重做让给他们吐餐呢让别的批给爹娘一边啊。
2: 我打这盘罗姐我做大几年了。你还来个要来给贵的钱差不多。第二包老几个别叫心就得念了是。第二包没钱了他也给钱打。
3: 你这也能按了的是。我让你们都听了这个是呗。
2: 哦。让给听这吃啊我把罗姐从用完三句没。
3: 他的是。让方圆创作第四语呗。
2: 哦。三句这些等于语。
3: 前面我让你们都。用他这一。阿妈他何事阿妈让苦恼不勤奋老爷念着吧。前两年阿妈让你们都是外用去了。
4: 婆婆我也让女人过去偷摸酒。租几个螺丝的我。我让做苦个地大丁姐能力娘做用不起。
3: 他何事你对我学艺呢下个拍用不起老丢弃啊用不起。
4: 哦，阿妹让车子，小兵给你谈的肯定也啊。徐姨了，大把菜还有不得呗？小兵哎，小兵给，我菜还连不清，两零了，干脆就点了这个。不过全是那老师给的啊。我收心的，阿家留言安置，看来你个团大还可求，大讲过嘛日，怕他介绍我不么？
3: 还回什么？我今早就给不约，小英达，拜拜。
2: 好的，让俺两个要出事，老师给我撒的呗。
3: 你让谁？他让谁的空缺门多啊？心中。

0: 차버리 네 도스 메킹 저 쓰고 아.
1: 다 챘나.
0: 랑가르 칼레카 유키지. 나즈 녀스모 길체 할지규 아.
2: 마, 나랑나베. 김도 진주문 저 세워 쓰기. 진주문 저 세고기. 장수다 되고 저 세브레. 소소로용 내용 없지. 님도 지게 보면 지 치용제. 니네 럽스 저거 봐. 나다랑가 아마 가지 되지 매 없어요. 그래도 러시스기.
0: 러러치스. 예부 붐잠 없이 지게기 나머지 치용자. 안제 미기를 고갸갸챘다.
2: 오세
3: 오세 쟤는 러치면 스스워르바
0: 장기 밥에 보무디 야구두 이네 치게 미스니에디 저의 굶시다 둘러군다 칼라사단 창문가 난수다 지구마지 지마키라니 님도 저와 깨비나 답은 샘텔리기스 이거지
3: 계정말이 아마 선배 마치 전부린디 통치다 케어 마타 나다 아마리
2: 간다랑 로르이나 지고리
3: 봐봐 아 디
2: 가르치에 쓰이게
3: 나 봐봐라 우연히 신뢰 꽃이 왔습니
2: 먼저 상세 중아 디란다 좋아요 말이
3: 맞아 좋아요 말 사실이 나 헐란디도 규제비 내 밥을 알아 지게로 세요 우유니 배주당은 뭐지니 페스토업지에 토르시 다 주지 아리 호주 시라 나세 다가 배주치기 나 헐란디도
2: 나 지게 불어 세고 해 조선당지 헐란은 뺀조리 부장야디 나 지게 왜 세들 배 가르신 거요 아 서신세야 신병원에 세나 소소다 케어 마리 먼저 쓰신 된지 또 그 세우다 무치 동제 거리스나 종족으로 태제 받제 속으로 가르게 지내 지그지 쓰신 거리스나 개치야메
0: 아치 친분 내부다 바바 혼주만론다 개치 무치 쓰미드게 대대 슈지 약자세 약자도 기부제도 디네 장파 허란 로유 뭐
2: 你要去
0: 就就但你要去

0: 啊嘞，让公主送走，婆婆出没。俺公主没，到三两块钱了。哈哈哈哈哈！还是走吧。不然的，到三两块钱可拉用不了时间。啊嘞，弟嘞，六六七，可拉些。我那婆婆让给出没我，我。嗯，也绕不切过。
1: 啊，是，这个短些哎哩，大家想着急吧，出没我。
2: 장길러베. 아. 오제.
1: 예대는 범디 야고시도 미즈공주지 포부주주는 요구 맞다.
3: 왜 샤비? 로연비. 영아, 드디어 사실 대투이. 바이바이. 아, 중단 바이바이.

0: SBT 야탐버
1: 장게 신비베
0: SBS는 장항민지 T스는 연하자민지 야탐버디 넘주비야 리투주베 님데 자다 연하자 하자베 이자르버
1: 총고 좋아
2: 야야 진짜 재미가 하니 와 하다다 하다다지
1: 염중대
0: 아, 샤비. 응. 나 오늘 라러 이란기. 머신가 부르는 거지. 이네라 소소가베 레츠야 여러분. 야고 충샤.
1: 나이랑 한상소. 로진주 드네네 부르면 차. 지만 河南 대대 변조 리베 노베 차 라제 와 여다. 왜? 나다라 아자 기 체사. 창스게 비제 정지 다오던데 河南 용기다.
0: 여자시. 어제 디가라 니로기 녹동 주제가 합의이나 필도르베
1: 필도가 좀 어리 전주보다 전개 계속 계지로라 인질이 그 투교 피차합다 왜 장정게 의는 남자데 세부셔 유머봐
0: 세셔베서 쳇스
1: 장디 여보 좀 녀봐 피게 된제 왔다
0: 자기가 저와치 러시아 나오 의는 심리 더기 제시고 이
1: 용아 나다 보고
0: 야줘 Rangi, Shinju Loma Yizhe Dengi Yin Sikaya Ji Yanggo Kyanggo Dansi De Yizhe Lema So Jir Khandi Shizi
1: Ye Samu Dansa Yangling Tosa Kui Le Shinye Bi Zungi Rokyo Si Ju Jidu Nga Pi Ge Gung Si To Gui Che Ngo Yisu Cha Sha De Go Sengi
0: Ozi Chen Rang Le Zhe Di Li Shung Da Shen Ha Yong Rang Kim Zun Na Gi Yu Shi Yu Ji Kim Zun Na Nga Zhu Chong Zun Na Ne Chuk Shu Ru
1: Nye Ba Be Bor Xie Bi Na Gyo Ma Ngu Shi Ra Wa
0: 이내
1: 前长，我爱，我爱你的第二包，落青药的，他是对仓鼠下。你也前长，每次都那些的，有多样是多不多啊？<笑>

0: 보. 란디용제 고바 더유.
1: 보. 레스메자 코르게아임. 니셀어 팀요 디콘도 이게 미모한 마르비. 타르사키도.
0: 디니야 마리. 보다다. 세벤더 비오리.

0: tabet sa dong cha xia rang ke ba bie mian zai suo zhe zu za xin ge de mian mie bu qie mi chang ma chong ge na le le he qi ga qin bu ri
1: nian huo de le xin ge de bu yi ne o si ji yao qie ke se rong yao si de mian mie bu ri ne
0: po ke se rong yao ga le xin ge de bu yi ne You must keep your money, ah. The left wing is not left to get in. You must make it.
1: This is just a new house. Baba, you come here.
0: Ah, si. You do contest job, maybe ba. You do contest job, po. Right, you get in, Marley. 이내랑 뛰다 오스도 킹지 로용제 데 다츠 체가 레브리 총기나 존예디즈 다가 요네미도 어 니제디즈 니세프신소 키란즈 섭서체제 미하마고치라 직제가디 코리오 송겹주 미하코나 뺏사브리 신송해
2: 형아
0: 캐나스뉴시 하코니에다 레그진에 가츠오기 뉴네 디지 거그리
3: 지 부 로연비 티샤 과치마 아 칼라 라중에 아메 칼라 소가 친구
4: 엄마 나 세사 야주인다
5: 다들 대두시 말할 게 세우유 대두시 라드리 고마침 봐. 랑기 걔는 얘 칼라더도 라마 용부체. 심주로 말해 이제 다 용만. 가르쳐 왔음도 생겹 예비.
4: 봐봐. 띠녀 공사 앞에 레니라 게이. 됐다.
5: 공사 앞에. 내가 가르치 녀 봐.
4: 미미 넘도 쓰니.
5: 미미 넘도 해. 라뇨도 해. 미미 넘도 겁들이 가르쳐 오래. 또 그 주유를 해. 라뇨 你们去过呢 곱디 그래
4: 봐봐 띠 기업네 제베 미미넘주 키베 당황이 됐다
5: 기업네 제베 키베 당황
3: 뭐지 띠문에 리샤 됐다
5: 기업네 제베 키베 당황 고거다 유서시
4: 봐봐 오늘이다
5: 장비 곱두대 키베 당황 제베
4: 봐봐 예세리사 됐다 진조신의 용도게
5: 영아 얘라기 세리사들 진짜 제죠 다체나 랑미미 넘주디 가르쳐 도래
4: 봐봐 비주 당시 시라요리 빼차서는 빠르게 비야다 싱레 구급다 티제리야서 가사를 비주 당야요리 장가대야 요마다
5: 비주 신부지 제유리 나 이 친구도
4: 봐봐 비주 신부 딘제면은 계급령 아케베 다완증 말라 시슌령 아 공수 토고 제주고 말이
5: 다챈탄드라라 니 메즈시 총격이 나고 얻어 유소시
4: 봐봐 니 고고 다음에 띵오유 내 주지 드리 니 셉시기 나 심지로 마 유전 대 민도라 차샤 선변나 레고 고지 제과 민도 나 된 조조 대미 나 아래 넘도 소니
5: 저다 유도 도체 거기 유베 니 그라 핑직 제 말 이시도에 미미 넘도 컨저 쓰여서 돼요
4: 나 봐브란 게 뭐 맞네 미미 넘도 소야 강고 제도 말이
3: 샤비
5: 야. 그 넘겨 찍더라.
3: 용아.
5: 충규네. 로제지 아무도 삼루시다. 요 말이.
3: 지. 용아. 폴레 계지 아우제 쉬다. 뭐. 지.
5: 다 그 롱게 깨 봐.
3: 롱마시다. 롱마시다. 뭐.
5: 다 롱게 깨 봐.
3: 지. 도스네 포유를 차샤되니기 슌드츠 정주

0: mi changma rangma nga chegu dina shugyu tang, lengi kyu na giyag me, kisi ni tsu yu na, ching shua mi ji ge, giyi ki gyu.
1: Tengwe nye, feng yu chong zui yu mi nam ge ne chi zi, zun kang zui ya ge nian ga ma zi ba, se xin di ge mi changma goyo to bu che bi. Tanda wu yu nu ge nam zhang ji ge che do, se xin mu che to la zi ya du yin se, nye rang xie gu. Give that to me.
0: Babra, I hear much that. Yet, it just me.
1: Ranga Karsenese, suit of the Sene, Gume. Tell that you were. What can you say? Go.
2: You did that. Then give to
0: her.
2: Oh.
0: 아자 지윤게 십제 세링이 수고래샤 따치다
2: 같이도
0: 쇼빙의 셰버 문에샤 가상 안수 따제 집에 총이디 체내게샤 아자 니 아자랑 다가르 갔다미 근처 체내 쇼빙 밥에 소주 송상 키랑이 뜨기 뜨지
2: 니 삼바 튼다 디테일은 가랑 저 주도 전 참배미도 디레 바바 럭베
0: 문에스위

0: 대기 리나 니들 전에 제만 욕도 소리
1: 지지 니 하고 바브랑다 주도체가 용비 바브랑 삼자니 워 삼주
0: 니 셴무스괴 니 하고기 장다 저와카도 니무 지니 나르데 디네 허랑 로교 실신처미요
1: 바브기즈 도르고 삼다다 나 조셰마요 용도괴 단다지 흐마 하지 신경유베
0: 가리 드럼 맞아 카도
2: 어글라게 디제 손은 너비시
1: 아니
0: 가르쳐도 가르쳐봐
2: 디제 손은 너비시 쓰기기
0: 가르쳐면도
2: 키랑게 칭분 조샤는 용고 마시 진짜 최고시 키랑로 칭분로 근조 치어 언제 요 마시
0: 왕제 가래 왕자 나 봐봐라 봐 밥에 보고 좀 근데 루다 튀어 보지. 아.
2: 간다 너 남듯이.
3: 아이리, 다마시. 친분, 요야 티규.
2: 용마리, 예스스 때서 셰규 간고 마치다.
0: 가서도.
1: 아이리, 따라 마시다. 마시다시.
0: 어리고다. 셰주다. 중국계 기업제 셰주다. 라셔다.
2: 친분 미게 선자. 가르 체 마치. 소소 타지야 언제 여시. 장그발라르. 콩근난다 노브시 계속 던도 무티만난 침습게 했던 게 있을어
3: 오지라 가르스규 침습게 했던 게 있으니 요즘에
2: 파가시
0: 장가스규 침습게 했던 게 있으니 대중국의 풍요 총소리 침습게 했던 게 있나지
3: 지지야 지지야 칭분 캐랑이 더가야 교 교식고
2: 장가발라기 난다 노브스를
1: 거지 지지야 지지야
3: 지지야 말이 계지순이 정말이
0: 뭐라는 게 가르스도 아
3: 정말이
0: 뭐라게 가르치면 고무스게 침습 게던 게 있어가지 지만 남아 오비는 그러지가
3: 야 딱게 충습게 없다
0: 침습 게던 게 있어가지 왜 동러가요 왜 동러 가슴과 쇼슬럼
3: 미스치게 미지
2: 초동다
0: 초동야 가르쳐봐 장시에다 진리 대다대 주도체 쇼명화 억수호신랑 교부차하지 하고 위배 계속 뭐 입수 위배나 지만 동 그러지가
3: 啊,是的,这是,你还回事吧,弄马去啊,我弄马去的。他这弄枪马去,我。啥意呢?弄的这垃圾还行啊。咱们说你让不过来。哥哥试试去,首先跟儿童说着,十几岁的人去把钱给你试试去。可是我过来。
4: 你那天多没多，那天多是多。
0: 今天你也打算去吧？ 西个天这些， 从村那个那组肯定打算去过鬼买， 哈古鬼买吧， 明天新个了呗， 卡开新个买吧。
3: 俺俩最那个青天大，混最那个小兵， 他的枪不是炸药的。
0: 前张些， 是哈个不过天这几个点呢， 今晚俺最年在枪不用过了呗。
5: 是你，
6: 我们的手心才好注意。年前呢，我让你五个膝盖的也比呢，年纪的轻了些个的，立马在尿不湿不湿的，让给江南当时吃不着。
4: 哦，你江南当不是卡死个的，天大点子你还可没穷。
6: 大年头，所长用药就是有点年子穷，上头不有了。
5: 他的年代卡车用吧？
6: 什么卡车用笔？
5: 卡的什么？我有个什么？阿达姆说的我有个什么？

0: 바브랑 더 눈이 준비.
1: 돕서 겹사배.
0: 어, 겹사.
1: 장조 네 손자. 네 시지 네 시기. 마랑조 중국미 손자. 마게지야 계신 부지. 내가 가르치네. 최저 못 채웠다. 시험마도 장르 좀 재유 봐 차샤네. 장게 밀어. 제고 등급이 또 섬 거지. 어구 소신게 아담 소제 된다라. 네 장 롱된 거 예수. 장게 된지 챘나. 내가 챘 허르고 차차지.
0: 봐봐. 봐봐 갔은 거 몇 년 신거유. 미창마 저거든 기대는 돈 다 죽 버지. 어구 소신게 꼴 봐 소스는 팀내 개브지.
1: 팀내 개바 차차니. 총주 주도 지그지라. 총대게 주도 지그지. 더 더 고려 주요로 봐. 장게 딘지 시기 대비나 미다 미파가 저와라 견게 구유 싱금에베
0: 봐봐 창호신은 나 초두네 바브랑 히라치유 니 바브랑 심나기 바오는 신지기다 태우의 바브랑게 서신 고약치도 보라 칼레로 텐도 미만 회기로 보태수레 칼레로 마시베
1: 급디 뒤 흔지지레 탄다다 저그마 저봐 민상모 초고 여음에 봐. 우도우장 쳐보지. 让 로친 주로 봐. 지만 내려 가르치니 삼을 단지 쳐고르다. 신속해.
0: 예, 신속. 나는 또 밥상으로 우유뉴기 남산디 고시야 왔습니.
1: 시야 가려오래. 让다 저와 여말을 슬럽이 뭐.
0: 밥상에 나 시야 주다. 나 디마시는 생나 기부 여험도.
1: 쟤는 쳐다.
0: 네, 제시만 후대비. 청춘의 등 탁주시야가 탑시신이 있어. 아주니에러 서신문 하시쥬도.
1: 가르스가 오래.
0: 바브란도아, 아주 청수다 청수신단에 칠리하치가 좀 예문고 오지 봐. 호수 청기나치는 서신대 토금 해봐. 제장 아주 청수다 양로 청태나러 서신문 하시쥬지. 키시 혼수지마 리하치가 치지 서신다 도시 로무주는 서신 서신문 하나 주야 요지라 로다리시 권팀게 오지. 계시지마 총희난의 출로용지 서신령고삼은 낭다요마지 계획사마세 무한한의 출렌타르부 딘제주는 서신 큰이 초라주마지 바브랑 삼동다 아주총주의 서신야호지 로토어머덥 체험어덥 자기제 육샤비너 미소인의 스비기부 용구르베 흔도시야시 아주 서신비 두우님이 서초지라 두가의 서초지 서신무한의 뒤배 서신비 우한에 물비 담는 시 거의 왜 밀대엔 다르고
1: 오늘 제가 그러베
0: 오늘 인자 마세 소소 통도 딜에서 시만 과유는 우한서 시내 랜 다지
1: 신에서 시디 우간의 주비나 서신을 알아서 신배를 왜
0: 봐봐 서신이 장다 옮지디 개협터 워지 너숨 주콘라 투지 개찬을 물수에 마시비 더 뒤드네 개차왕지디 윤서 잼스베 타는 거 하나로 배시왕지 주에 잠시 바바 삼동다 배시왕지 대 용을 할 주에 비는 개차다야 어디 대 스스르버 무하러 무주다 찍부지 무하 주에 무디 스스메너 제만에 무하나 숨을 주지
1: 상게 셉디 금제도 이내 라렌치 가고 얼어봐
0: 오늘은 레알 하버지 내친이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로스 좀 주고하러 바람의 민수 내지지에 서신 거 옆으로 봐
1: 다시 해보고 네 하고서 상교시 총주에 된다러 주도 직무하지 응고 상교 졸람다 먼저 직무하지
0: 가난이의 탑신 단위 이민이스는 허란 종료지 우리 남자들이 오늘 이 야호스도 그거 맛이 없지 쓰유.
1: 지수. 다시 해보고. 아무거 니가 했잖아. 잘 경고 자자. 让河南的罗总去个德林学校送给苏水军当点解不这么吞不吃我的阿妈搞不起啥穷啊
0: 啊用啊爸爸让三花送啊学的苏水军我很这次去我没念了不久
1: 我的阿妈怎么这去不过我你个是完了让给去了胡大伯的七十七能送给退出去吧求子这下老孙就困了上个恶果毕竟老金轮不着还三也没准备总用了街上下路的提对迷茫归街上用送你让个我让三大人物看最亲那张李柱琼把下下来推那么样风云重组马接不起死了比两个看最个压个起来提这个崩别跟多这些主人让个风云重组三不当过这了金水总大他能借用给心不停止切动看得钱能搞到大不是让个恶鬼切脱不是压过去这切下恶鬼毕竟大罗金那都三面要马谁恶鬼什么三九我让做心我们都要马的
0: 你还告诉爸爸恶鬼名字的心别切动两满不切而已
1: 他是让他的恶鬼来穷下去去给了住牛要去一年年写下去让三票可把心里说出早啊可把有没有马进去我打我
0: 你还不死
1: 当我感谢老丑去约不着连个钱头那么多每次的风云重组那了连个卡了一年新牛月都不年牛月你从最那个名声嘛看过沙巴表姐从我记不起来有随便大概路易这么说大地记了从最那个监管的面对他就写过给了罗琼的仓嘛从给那个有把沙巴心脏不过大多青年没多面对的给他就写投诉呢大概这吧然而说出来个很这巧过有没上不了养活阶段爱丽的你们都错肯定是给了个多大不成你让了谢过让个阿妹看有举止操劲帮把的别是我请多啊
0: 爸爸我那钱能我爹爹姐爸爸让说起我生病
1: 如果起我也要了呗看着钱都不了他都写下去这么说啊俺就心脏为你写呢让波拉克推你送兰德的马日了独家有马日让最幸福要打幸福的三九与民族人定俺就心脏给清水日的
0: 爸爸你还我死
1: 怎么这么些你没事的让我们那么脸兔子我得错杀下什么给
0: 爸爸我可以不去给兄弟错杀为大事

0: 봐봐, 아마 네 혼이 깨가 친구.
1: 영아, 칭분, 이제 나는 가봐 망치 깊슈 아, 고중해.
2: 엄마, 수고 차가치야.
1: 응응.
3: 봐봐, 죽는다.
4: 비게 리에서는 가봐 깊슈 아.
0: 阿姑来看到你，和懒了修花皮鞋啊，修哥。
3: 哎呦！
0: 阿姑。

양의 기와 예수와라치 네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코라라 준비 我在这一幕那记。

0: 주루 니와리야 좀 하고 봐라 뇌빈 동주 초장 토바시 이내야 샤오린지 뇌티다 미기냐 마동와라 맹강기 레든베 뇌티다 맹강기 지대딩 조르신두 세르 규림 테레 까마주란리 고르메 뇌빈 조르에 격대 테레 샤오린 스미유레 용수대
1: 총가나 유베 봄디 나 수부다제제가 치추
0: 예수 맹강기 협수니 항상 괴베 야부유 소부다제차르지 내정매 샤오린 지주주바타 토시체바 샤주 공기 트디체바 무비야네 샤올린의 샤주 고주베 바라 초주 직삼리 치메마시
1: 샤올린기 주입제나 모라니지 디간 샤지체바 틱제 샤지체바 차셰라 비뉘 게버손자 리부탄 세인수지 모란기 통급 치기니 지딩기 봄디 비메 용자 겜네 너구 소소소야 기 샤주 지기 유스리 농지디 통무타 모란 심나시 난첨기샤 나 쉽지 시에추 장게 카르톤죠 Nagu bedi xia xia, cha xibji dungi, nagu songengi midi nagu nane cha dunje, nagu di xia jie, di nane gikzob gengi, dike sangmi nye tongchu. Zhe gao mendoe, zhe gao xia, neyo yama judi zamba, pa tingi didi sangmi tonggi.
0: Xiao lingi juwebe, xiao ju kangti, namba di bershi nangta menzao ni, nyeri nye ki para yuwa xigyo. 이내야 차진 탑자 디르시 샤주캉 레스나 이메주 바따르도나 샤올린라 급티레 르베 차셰레 비메드 메베 샤주기 규림 창마 챙기요 호모르 샤주 시겐니 멘벨라와 쳔베 너주먼식 인진 샤주 시보르 초주 찌짬레 고르메 샤주 신지 샤올린징 원시대베 원도 마부착베 가라 중세 장두서
1: nge moran thogu jero lobi moran ki thogu yoma ri si rang di shak chu kung do ma ri si che sa thogu yoma ri si nga nam gyu yi sa kha ji che gu me da ke si bu bla so che bi na khang ne jo gu lu gi yi jo chang bu shi che chu yin jo chung bu e chung ji so an de ke mi du ge min du chung ji min du nge zhen do chi bi di me kha ji s tv nge ngu mang tin je da bi chung ji ji de yu chung s lobi rang di shak chu ma ji shak chu mi shi yoma ri si gi ba je na po yi so tin je kha ke shi yoma be yoma ji yin jo chang bu di mi shi ke ke shi yoma ji
0: xiao ju kang ni tian ji xiao lin la fang fang tu jin ge de de fang fang yang zhe shui xiao ju qi yu luo da jie xin yu ba ta ngu bin yang ya shi bu shi wanang an ne zhe shui xiao ju qin de me be fang fang nem ju ju ru jiao bu tin de kang yi na
1: gub ti ti nye ke chi chi le xie me kun zu ngen la do ka wai ki je ngu bu ya xia che ji le di ge chang meng a si ne che sa xia nye ka ge xie me ju ji ge qin la si ne di chang me che sa xia
2: ge zi xia ju ma jie na qiong gu gu mu chi chi ta zi ji po ge yo re ge zi xia ju che na me xi zuo song go ru chi sun ta zi ji dang gu ge re de le ya ren ni ge nan ba ya du xi zha zuo ye ge shi wa yo re cha ga chi de ge cham de ya fang fang ge dam ga kin zhe re ji
0: 方方可不都不愿意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Tena, yoyu de chirin yue tam, kang darian fang fang ki semsu, jing na chimbo ge xin yue. Gop der, wei lai mi, zi sui men gang ki le mi, ke si na gong xiak bar xin na chimbo ki yi du na, te gui xiak ju che jang cho, te jang namba zi su tong tu ge xie. Tena, fang fang ki te gui ge be, xiak ju di che be, men gang ni, mi rin lam nam lo. Xin nu ma nying ki, zi su che ji, sa gor ni, lio bu sui be, zi sui nu bu, Lebu tuandu nyanbe nyanju gongsi jikyab chindan zhwa chayne lagar shukzi chay. Yina yang gup tere jikyab chindji juwebe lagati te kongdu kuni la juwebe liri tan zawa nemen cha.
1: Nga nila chongdun duka lagar gyusigi di tsemme zhugi kanda kyes mindu.
0: Ngoju lingab kaya langbati chado genzime liri yin xindu zi sui shakju chay sinji lagar chasa di gongmyo zhugi kanga gyur gyodun kanyi nam.
1: Chado genzime siya ki lagti ni mindu.
0: Qina yi, qian zhe nian zhu gong si le cha do tia dong jian zhen bian lia gu di li zao ni mei. Tia dong le jue bian lo zhen tang, zhe dong ti ding jia, ti xin, ba lin kang la soba ti da cang ma, qi zui ki zhe xiong de bu shi. Kwan zui xie du zhong wa ti, lia gu cui gan neng zhu ma ti da, gong mei zhu ji kang la yuan zhu qi gu de shi. Yin le yang gong si li mi du ju 차도 대접 도와 티트 팀이나 우주 링급 장 대달 주면 셀
1: 제제 공세 레네 딘제 메비네레 돈도 나제 총게 지베나 딘제 제야 카지나 미틸레 마운드야 치두지 우주 단제 아니 제 딘네 콘츠엔지 수치야라 꾸롱 제제 제주지야라 루티지야 디지 제스 루티지야 기미이데 카제 디용바자 치두지
0: 前人年就公司的三个把康巴芒大西跟南年汉丁座堂全界体力通团当都公司提高了两个车的用来能住嘛提到了年系控制了样汉丁全界体力权利移动为体顶界顶人力及数界我们就用为东上球局路口其实一码事原将控制女端年这是切擦及人力路途别团我们呢提到没意
1: 没西方方的小林我们注意看了两个亲民的呀年多别大家先别成绩行呢学那么你说了咱们前程公司前面入职看了学不就嘛七八路人就签约吧是这是小区前程的呀前面入职看了两个准备没被学那么提到了前程公司请那呢特别先动就有可是公司那点对面呢那里特别民族让我做给个没你说说当个起亚是吧
0: 前阵公司的老婆托为两个马拉白卡了这是前边朋友呀结果被年纪提炼为前面日子看了两个准备没被寻那么提到三年前了两个出发人没觉得特别的求助因为呀看着忙起为人力了可绿跑白从那穷没了看着书记给年纪公司当这是面干的年把老子引把心安眠年到白大家七八句年纪公司当这是面干完了年的前年有点清醒把杂出
3: 这是天做你我就收集到底给这七个是这是看到前面主机看了也说吧他都没给给我做过这我就切记天天你可就你拍个四个是张明你听我未来没这是敏感体创业几个都可以没他可别写别这是说些什么呢这是敏感体通过月别这些他没给了你们来切把了四位控制敏感了这是切给创下我这七个月
0: 天安张兵去这是民间党研究公司你们来去做地理呢控制力量军都同居一把些事看着你拍给家是同居开主席忙不停这家看着呢我做的呢拍给七岁的家家你同居谈不是主当参不起不是研究公司许多嘛忙大些同居月呗开包黄镇七个家家同居七个月年到别大家七八行呢前阵研究起这是民间党我这七八许多嘛忙起我落你学言语言情
3: 忙大心里落不着这么一记落么一遍就把现在我们讲一遍未来们这是民间给这是人工的充满了控制来协查团圆每个这个数据他动感度动作了说话苍马了过车机你一不是狂徒步的这一面许多嘛忙大心给绝对七八年未来们这是民间了这是小区这个我们这一面够把了我们要那这个月便宜观众的压力普通压压给这是七压给为就清晰
0: 啊，第二梯队，我们亲爱的就一年发生情况是很有意思呢。看着普通的亚草外界的呀，根本提到处都是这样子的。车站朋友嘛是，开始观众就让他们去亲爱的就等于是呢，陪着潘多开不是。车站这七天的时候，其他蛮多住过是。再说明讲肯定是一年的，观众了，你推广给普通亚亚给外界去的。再说七八了，推广我们也有一百克了。查新机，对吧？着了，拉包托为利率拉四百，作为员工抗压没被那就没提到。
1: 陆地给你贴着来，其他他了。我是帮给人家过过宝贝，那我用过没白卡。公司的也不急着，我拉特皮机对着钱就生个月。
0: 当上几步枪呢？月白那就没贴的。再说下去钱先急，人一说过把你，过难过白，跑两千么不行么事。
1: 再说下去老主队，每天都让来我这钱不是，因为来的绝对是其他面子，搞个两年团购的，对面的单小就是。巨人的那。
3: 可七十个男不到，对我们的别的别公司投不着，得考虑给我们那卡着。明儿考虑去举行的这个月呗，就要中年提大仓嘛，协助前辈赠送器具，各家占不行不是？
1: 大看大，年龄轻不是新面，各地的年龄定是几点上班？人一个，请来给来几月不行么就？
3: 他那感觉呢？这月呢，你这破个冬天呢，给用缺了呀，你这也允许不着。
2: 但是呢，我就认为这个明年怕了呀，出去了是的。年到半，三个月了，现在考虑条件，但是学那么提出了单位跟女子的，永远不咱们也不打过这个，但当了现在了，女子全部当不了也是送不了。但跟这也是学不赢呢，俺们这里呢。 비메 갑척백 라기 메바 아니 보모 대절이야 전설 용수냐베 비메 갑시 다 뒤 죽제 굉장히 용구 유메 수직 이내래 쉬어지 가고 싶 제자 보모츠 제보다 아니 대신 전이 닝제부 차예라야 당도 난거바 되다 카요 말데 뭐 마든 공로 계시 샘자 하장 거부 제게 된제 독두 샘자 거부 되고라 유주자 유메 더선 난거야디 하장기 개천부를도 가라 와야 스몰인제 따지는 팅디리젠 슈점 다가시기 된제네 대외 망외 팀룩 시지킨도 유나 주리 진디기 팀룩 교시 규제 견도 나로 쇼이 된제 슈덴자고 만나지 메리젠나 뒤도도 제용
4: リクダマとイランギリクダマ。ハリチュジチョウ。シジナゴソン。ロジュンギリチョウ。サニンサンタ。シェズニンサン。ワチニンサンナゴ。ジュリダ。ショゴジ。ウンチャム。モセタシンドマンサンチュウ。シャタ。チャシャ。ゴマ。ニャシソ。ウンサンチュウ。ウムタ。セミジ。シュジシンゴソ。ニンガチュウ。チュマンサンチュウ。ドンジナオタ。チャナウンサンチュウ。ロクンキ。サジャチュウ。デタンチョワ。ジュブ。
5: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6: 你看，这就是那边的，这个女性的，就是孙中山这地方，真是绝了。

0: Simolenge Kungamsa.
1: Kungamsa.
0: Nabalenge Nenger Junshin, Tingdi, Tungyang, Senjur Yamja, Sigbara, Kersushu.
1: Tingdi, Senjuki, Nang Tunzuni.
0: Xi Jinping, Ringne Gorki, Zumdi Bu Tangbuda, Niba Bijin, Jinbe Chebe Gorta.
1: Xi Jinping, Xi Jinping, Ganga, Li Chang, Kichung, Runus, Poku, Duni, Siku, Gubli, Tulu, Zubchi, Nawar, Pibe Gor.
0: Xi Jinping, Xi Jinping, Gaga Kajin, Kongdun, Lakdar, Tungyu, Chene, Choka, Nishu, Yuki, Jetung, Kiriru, Nizu, Tumbar, Nisu, Kujub, Chebe Gor.
1: 개요미망투소급주시베규울행칸키오윤장고초도팅튜니부초보탄자로지기 샴르 낭퇴십트남 시로나
0: 중국 중앙기 당글루규탕 첸덴 익제심주칸기 좀디체베 시진핑키 링네 고르키 좀디셰바 뻬당부당니바 녜차라 중앙 첸덴 익제비준칸기 비준체네 개용수 잠바리 당키 조진 좁게바 초춘 루드윈 시진핑기 속신당외 당 중앙기 당당 계급기 차샤 교용라 미디 링네 두준체규 개용 신진키 네게 체사르 조규 견용체네 사르투링 신키 삼로 사르바탕 Tawa Sarba, Lekdom Sarba Che Rabdang Rinpa Tuenxing, Turab Sabara Zhonggui Kheju Tenbe Jizu Rinlu Ki Rinne Kangdashi Gyeongyong Tang, Pege Dunggu Tang, Zhonggui Kheju Tenbe Jizu Rinlu Rinne Kangdashi Ne Gyeongyong Tang Pege Dunggu Juishi Chimuro Lela Changwara Lendamne, Xi Jinping Ki Rinne Gongpa Chubyu. Xi Jinping Ki Rinne Gongpa Ni, Turab Sabara Tangki Gochi Ti, Rinne Zugdun Chebe Lakle Nyamnyong Ki Xiongnu La Chokdom Chebashi Yinxing, Songzhi Chigubba Ni Gyeongyong Tang, Magis Ringlu Ki Ringne Xiongnu La Sarchi Chekiru Gundi Tangwe Chumde Kejin Shikinba Tang. Xi Jinping Ki Turab Sarbe Zhongkui Kheju Denbe Jizu Ringlu Gongbe Ringne Lechen Chubdi Turab Sabara Jianglam Sarbe To Chita Samlu Ringne Lechen Yagwa Chubba Tang. Ringne Tarxin Geba Ringne Topche Gekab Zugdunje Chekiru Samlu Xi Jinsa Tang Chenrik Tang Tunbe Chaju Ki Chokdun Shikinba Ri. Xi Jinping Ki Ringne Gorki Zumdu Shibe Bue Tangbu Tang Nibara Ludun Xi Jinping ki Nidong Chungyu le Dawa Chukjikba ne, Nidong Zeru le Dawa Nibe Ring ki Ringne Zugchun Gor ki Khe Chishui ta, Jize Jagzom Du Yue Jing, Tui ki Ngeji Shintik Yuebe Nang, Nyinshu ta, Songxie, Lekjara, Chinyi, Gagui So Jagzom Dunju Tuenye le Chubyu, Jagzom Ka Jik Yongzha Jemting Tangbu Yinbari. Te Nang, Bue Tangburo Nidong Chungyu le Dawa Chukjikba ne, Nidong Zeru le Dawa Chungyu le Ring ki Jagzom Nishu Zepdun Du Yueba ta, Pyunibe nang, nyedong chubdun le dawa chuba ne, nyedong nishtiru le dawa nibe rinki jakzom ngibchung eji duyo bari. Xi Jinping ki ringne gorki zumdu shebe pyutangputang niba jamba ti, tang yong tang geyong mirika ki mimang ki, Xi Jinping ki turab sarbe zhongkui kheju denbe jizu ringlu gongpa tang, lakdun tu, Xi Jinping ki ringne gongpa lopchong tang lakdara tunkyo chekiru kung zembe lipsi kodun shebe. Gyachi tang yong tang lechi, Mangzhou Jie Ki Dengi Ni Ki Takju Rengxin Ki Tunin La Kuwa Dingzab Langdi Songyong Ni Tachikdu Tuba Cheto Rangdo Ki Samlo Tang Chipsi Chachu Jie Ki Ti Ludun Xi Jinping Ki Soxin Nangwe Dang Zhongyang Wara Tse Tu Jikyur Chekara Zhongkui Kheju Denbe Jizu Renglu Rengne Pige Dongwe Lengpu Gyongyong Ki Miri Yong Ki Rengne Ki Sartu Sunshu Piwa Cheto Rengne Ki Dingchui San Mi Jebara Cheru Dongwa Tang Jizu Renglu Ki Rengne Ki Yudong Sarba Dui Ti Zhongkui Lukki Tingrib Jengyu Chua Yongne Topche Yegub Zugchun Tha Miri Gyatara Yongwe Chashia Labuchere Gyurmi Ki Samlu Gensung Tha Topche Samlu Dupshu Penyu Ki Ringne Tuenjin Che Zhungyuru Tuenjin Kechen Denyu Bari
1: Jikyab Shuji Xi Jinping Ganga Dar Zhongkong Zhongyang Chepsi Jui Ki Gyunle Uyun Gyesi Jikyab Khan Ki Silun Li Chan Ki Jiyue Chua Ka Ki Gyankur Lutun Gani Chiti Jinde Gyebe Tse Nishu Dunin Ki Chichu Pyeongchong Gichong Zong Gichong Chong De Ki Riru Nunca Pogui Du Pimne Nyesi Kuygyob Li Tuen Le Zubchi Na Wama Si Nyesi Rokyob Min Ta Nunca Pogui Ki Mang Cho Le Sibri
0: Jinde Gyebe Tse Nishu Chungin Neba Lai Ngui Su Riru Nunca Tuen Gichong Zong Gichong Ga Goro Minna Sime Tang Jiwa Cheba Mangbu Chong Yu Bari 지지니슈 누구 혹시 전에 미망 망조기 최소 된자 견린 제유바리
2: 너즈튼지 계급 누구 계세 올린타 최진 뉴스 토람비 계급기 지민이비 계세리든 배고서버시 계급 축도 매순 로교 봉가타 중국 안능 중국 루시오 조준소 레르나소 기 로교 시겐 동자라 너즈 포규토 교유버시 사르그바 카탕베 로교 레든바 갸타 시시지 타냠토 기종 가고르 조급 너즈 포규토 리르기 조람 용소 누여지 로교 루강기 목주지에데 뎀습 장세 제바타 미면 넘주 저와 체베미는 최십시 여버시 사르그바 도지른 진기 너즈 포규 롱숑토네 여바타 서부 뉴진 체부도 로교 레든바 최 미면 넘주 르데네 저와 체베미는 최십시 신 두지에 송버시 편종 매순 로교지 교수관기 최진뉴스 진동타 천재초이 칠리 라제군동바 왕용민기 列星安주의 출람기 차도규 저숨 비입수외치 뉴스포규라 제보체소구 여배 로교레가라 칠리타 둔비 대교르톱규레 제송바시 편종기 장경조 정중뉴스 지무탕부 덥둔 로교차주 비신 장경조 최진뉴스 토담팅기 최문니토 Rokyop langgoro kya ta ngubzunga ni ta mi dunje gubzu koni nga de dabdun rokyop soki le dun zhubshin yobashi. Jizi inshi dunjinge nga zhu, pyo mokyo kanki gamma kato dongsho jiki tibur namzhu shi tangde ki gui ki nuzi nizu le dashib ta rokyop kalam chargu cheshir chujob jiki le dun zhubashi. Chizhu chuzhu tangburo tuga tangbu tibur namzhu ni jizhong gagoro jorsumashi. Sarguba, Liu Guanxin ki, jizhong gagwe nuzi poku ki sanzi dili jorwe pungdi tangbu yinbe ngwane, pyo mokyo khan ki gamma kato dongsho chi ki tibur namzhu ni, taja nuzi poku ki kayin so dinggoro kiamne cuyashir chi xingdu. Gori yin chibe chi, kunzu ye cuyashir ta cuyog chirten chi ki lumti nguju ri chi sumba shi. Nubju tabgu ki kamang ki tabgu lobdun sochung lukbi namzhu shi kya, pyo nchong ki namdang shi tu jorne, pungdi nuzi nyamzhi rokyob chi juro zubdun chi ju yinba shi. 지진이슈 뒤닝케 치르 추수시베파라 징주마타 차제니도 봉디 민압제 사상당와타 미미 넘주망보 닝고 케세시베나 슈여버시 제종총대니 제종 가고르 규세 렘부터 진동 록슈소 체여버시 소레타 치른진뷰 제유 쳔바라 주지체니 년세 구조급기 진동 샤동 투 컨둡체여 민어라 뉴스포구토 제주 니수스마타 스란신진 체진 요새 도담팅키 체토 이롱 덥둔 진동 미미 넘주 사공 드네 로교르 체바랑아디 뉴스 니수 지십타 덥둔 진동 긴송소게 레든 비여버시 사르고베 추베부네 시로 체바르신다 제종 가구 추르토 가소 가비 니수 튼유 지진이슈 뒤닝경아조 가주추 멍용키의 체시티 미람바 체니지스마티 칼리리 류신여바타 모우닝숨나타동 추제미 람바 치숨제 쇠나 규주인신 명어라 중국 언능타 중국 록준소 리칸키의 레저 로교부간키의 가수로 더십체린타 닝가세외 레든 비신여바시 계급 피주랭강키의 중앙문지나니의 멍용고로 통주로직 너스포규키의 멍시 지구소 너스지기의 기준티 야별의 세주로 규지체여바시 中国民办安全局批准杨俊雄他习次创业的集中总计任务总计结算的诺斯普贵托盟与渠道托东突破建林企业吧是
1: 개용 미망 투초 급주시베 균례 운영 행칸케 운영 장거 촌도 팅듀주 튜니버 지츠 니쇼 듀닝 그 치조 비징 미망 초칸 치모 초부탕 운영 장 자르치 이 조요나 워시 촌두토 개용 미망 투초 즈침타 침로 운영 행칸케 주리 운영 신춘인 그나웨 면주 긴송 제침 그 치신라 소주 갸베 삼찰 키니 슈탕 모싱러 송겹타 뷰체리 수동웨 제침 그 치신라 소주 갸베 삼찰 그니 슈 Xingle jechim ge sojue chersin le sojue gyo gyu samchar ge nyin shu. Giesung guilong jechim ge sojue chersin le sojue gyo gyu samchar nyin shu. Chimzui be jechim le sojue gyo gyu, dienbib ge sojue chersin le sojue gyo gyu samchar nyin shu jie senba ma se, zhe yu sojue chersin ki ma sin le chuxib na wuzhi. Zongdu to, Zhonghua Mimang Jitun ge keptang, Honggari war ki, chi gi ching yi le chuxib chi cui gor ki, ge yung Mimang tu cuo, Qi tun uyun lin kan ki zhu rin uyun, lou qing jian ge nang wei nian shu san ba ma se, qing yi tir, chok qin zhu gu din bi qir sin ki, cip chi mo sin le chu xim nao shi. Zong du to, tu mi kan qi gi, tu mi top dan gor ki nian shu tang, guo tin qu qir chu xib qi cui gor ki, ge yung mimang tu cuo yun uyun lin kan ki chung qi, liu qi yi nang wei nian shu so san ba shi. Uyun zhang zong du to, kong se ge qir sin le, so ju ge gu mo sin so, gyungwa lhenkan gu tsundu to, chui xib che gyur, kongbu shu gyu debib na wuxi.
0: Gyesi jijib kang sengyuru shungle kang ki, jizi nishu du yin, sengyuru yongzha zongdu cho xin, Timzinbuso Tembe Jiyu Genkruwe Timjung Chida Lopsu Gunge Chargu Lakdar Chijoji Jiyu Nitsu Ngodri Nangwari.

0: Wangja Gyegab La Yoba Thang, Sishung Ne Rinpa Ye Ne Tantum Cheba Thang, Tsenpa Ka Thang Tishin Kongto Tsenpe Tegara Gojim Totam Chegi Yube, Terdien Tsenpa Ka Wara Rime To Tongri Chichogu Yu Chi Songbari. Tengab, Ledi Ti Gyeyong Su Nuba Chenpo Tuen Yu Jin, Hunan Ki Jishou Lopjin La, Guangdong Zhongshan Lopjin Ki Tsenship Dikje Pechu Tuba, Jiangsu Xingjin Kuryu Deship Tsenlin Dene Ki Yishib Yoje, Nanjing Gewe Lopjin Ki Lupji Yoje Su Pechu Tub Yubari. Nanjing Gewe Lopjin Zhe Yurthan Gyuja Rikbe Lublin Ki Gigan Chimowa, Xia Ao Yi, Nganzu Sosu Nyurub Che Gui Tse, Tuizu Rinpu Gurgiri, Inang Tanda Dawa Sum Nang Takju Tub Gitu Ji Songbari. Nyedong Zeru Lue Dawa Chubwe Denju Para, Yeyong Ki Sinsin Chasha Tsenbe Xiongong Gyonoro Nyumji Nyamju Le Degle, Kodru Tang Gogo Yuebe Che Jin Chi, Dunju Tuiji Jigdu Tuba Tang, Gyonoro Chi Gu Nyumji Tuba, Nguinzi Maza Goro Tungjuru Juju Tunjun Tuba Che Chongyubari.
1: Tengab Sajkaagi, Solay Kepungi Lakze Sarchu Chichu Guntui Chiru Dangwa Tang, Tuyunkong Kordo Pichu Chichu Chiru Dangwa, Nuygu Zangme Cep Chichu Chiru Dangwa, Sechun Chewe Tunle Jungchui Chukurki, Gangne Mangbu Sewa Che Chebe, Nuygu Sisa Tang, Tien Yungdong Tie Chumche Nguise Tuebu Topyubashi. Dilu Chuntu, Zuojang Suze Sardu Chebegu, Ngarjia Li Rigi Nuygu Sisa Tang, Tien Yungdong Chegu Gyosu Chingyubashi. Lo Du Tu, Rangye Ge Zuone Ngarjia Kilegi Nuygu Juzi, Guntui Nyungdu Chimbatang, Cenu Cedurki, Rangtun Logi Duchang Gyache Chukju Lhansimbatang, Lo Sumgi Nuje Li Che, Yengyi Tengyur Buzi, Zhuan Chisu Chokdong Nyungdu Chukyu Yimbashi. Ngarjia Zamo Yimbar, Lakze Sarju Le Dini, Nuygu Sisa Tang, Tien Yungdong Topyubashi. Nuygu se chun chiwe li ri mang bu tuan ba taan, chen du nan bo ru, tuan sarbi xie gu xiu we, rin lu me si ma la ngui su pi jue dong gu su bu shi. Tini, rin lu ge le chen xik tang zha war, tu cu ang tang bur, gyun den min bi nuygu se chun xin do tu ba ma si, tak jue chu xi yak shui di sung gu yu bi, lo ri, yeng ni ting gur bu ci, zhuan ni chen lak zam nyung du zhu gu yin bu shi. Tuan ge ta ne lak zi sa du che ba taan chep ji, li ri ka ge ta dong, tuan kong kur du pi jue che gur, gun di hur da dong xin yu bu shi. Chongqing ge, Hua Xin, Di Wei Ardam So Che, Du Chang Chi Wei, Bar Gu Cep Chi Lak Zi Rang Da Xip Su Che Bi Gu, So Le Ge Te Sur Mo Gu So Ri Ka Ge Se Su Pi Mi Su Ni, Bar Gu Che Bi Ta. Gu Du Bar Gu Cep Chi Ce, Gya Che Chu Ju Ren Nga, La Sing Gu Yu Shi. So Le Ge Su Ni Ti, Tun Ge Ge Jung Chui San Chu De Bor Gu Wa Che Bi, Su Ni Tak Chu Ge Ga Ne Si Wa Ma Si, Gu Du Nu Gu Se Chun Kiang Chung Du Nu Dian Qing Yu Ba Shi. 中国所准有青年错给操作无情讨议听个别用给二当所列给送你本局没有千用策起策给钱你是怎么定什么汤罗达儿应你听个别策转车所年冬汉用的这个月接送不是他且让给铁吞波气味所列送你秋对撇去其次电表昂托的进不汤年冬给面送就罗立个撇面昂家出对撇去其次转同球松行个汤撇面修不汤撇面给秀 Lor Tsurdu Chitse, Kasusur, Zhuan Chisu Gedon Tang, Zhuan Chisu Nyedon Yi Singu Yin Xing. Gersu, Dokjian Jigri, Lor Tungi Chitse, Zhuan Chisu Nyedon Abgi Singu Yin Bishi. Dilu Ge Kepgi, Tuyun Lo Sumki Nuygu Sisa Tang, Tien Yung Dong Ki, Gagzhu Li Tuyun Wen Su Bi Gu Tsu Bi Nang. Ngar Jia Tang Ardam Su, Nuygu Se Chun Chi Wei Tuyun Le Qinbu Gu Tsu Yu Jing, Lo Sum Nang, Pian Zhe Chun Wei Tuyun Lui Mei Bu Su Di, Tuyun Le Ti Ni Pian Zhe Chi Wo Tang, Tang Zang, Tien Yung Dong, Kur Gyo Chi Wo Chi Gu Chok Su, Chok Gyo Rinpur Tu Ba Chi Gu Yin Bishi. Dilu Chun, Rangye Ki Chong Kier Kor Gyo Chu Zui Ji Ki Le Lam Kor Gyo Tsu Jun Chi Gyo Su Dang Wei, Chong Zhi Le Lam Kor Gyo Rin Wo Ne, Nyur La Tie Gar Jor Gyo Ngun Gyo Chung Yu. Ninda Torin Chu Su Nga Tang Chi Gar, Tianjin Ne Bijing Par Ki Tie Gyo Xing Qin Zui Wei, Ji Jiu Lam Kor Tu Do Do Tung Gyo Bishi. Tianjin Ge Chong Mi Zhang Jun Mei Yi, Tianwen Bijing Do Zhou War Tu Cui Rin Bu Gor Gyo Yu, Ta Che Gar Meng Ngab Ju Ye Mei So Gong Sir Jor Gyo Yu Bei Dab Di Bu Du Ji Song Bishi. Dab Di Wei Chong Zhi Le Lam Kor Gyo Ni Si Chui Tie Gyo Ma La Gui Kip Xing Ri. Dilu Chun, Jimzhu Genzhenbu Tang, Jingjing Ji San Ni Sum Ki, Si Xiong Tang Ti, Zhi Yue Cenbie Lak Dar Qu Xi Sui Di, Bijing Chong Kier Tang, Bijing Guo Wei Qu Tang Zong Zhong Ni So Ge Sa Qia Kep Gyur, Gya Gyur Qi Bie, Qu Cui Jing Rin Ki Le Lam Kuo Ge Zu Jun Qi Bie Ti, Gao Zhu Qiong Yu Bi Shi. Chong Kier Ki Kuo Ge Le Lam Zuo Xi Yin Bie Ngui Ni, Jingji Zhu Wei Chong Kier, Jiang Lam Jimzhu Lam Ti Ni Shu Zeng Ni Bo, Hong Miao Ni, Ping Guo Par Ki Lam Ti Tuong Mo Ti, Ji Ci Ni Xiong An Yin, Ting Mi Cui Di Kuo Ge Qi Bie Tang, Lum Jiu 了，卓越前进，准备每次稳固永久，各自狂暴不脱皮。 Minga rangke ki chong kirke korge, chong zhele lam korge zhuk zhun chepe ta, parkyam gyo ngur jen tang, dewa dabde jen, xepshu chong kong jen, zho gyo rik nui jen jen ge, dewe chok sir, jik du gundi dong xin gyo bata, maung bar, le shu tang, zhe jyo ge, cang chi gya che zho tang du, chong kirke korge, kui kong xiong di pi ge zhuk gyo ni chen nui bata ngay ri. Chargu sir so, jilu nye dong gamin sumju lo lip gov, zowe chong gyer ki korge, chu zhu ji ge le lam korge, Chagin Changwe Mimbor Kepse Gachet Dunju Tunga Yen Simba Chiguin Baji. Jizan Yishu Dunyin, Sole Tang Chachin Jienbu Jidibu So Cembe Nyamdu, Gyeyong Kuntu, Tuyun Logik Rin Xiong Lam Ki Chugu Kuri Tungi Jigur Tang, Buce Tordong Ki, Chidun Chachu Bigu Dato Jambashi. Tari Zowo, Rinu Chachin Lam Kor Ki Dijia Yin Song Nuba Tang, Kilegi Chugu Sarbi Tixin, Tunzeg Tungi Jigur Chigu So, Tuncen Shir, Sibje Chiguri. 이투 계급 시리 당원주당 계급 시청주기 냠토 익체점디 시리 당원기 시청 튼콩 사비 구조 체결 쇼능겜네 시리 당원기 시청 튼콩게 토담 럼루 투상수디 미터브릭 뉴탄 시청 체모 윤지가서 락제 사비 구조를 군대 동교시 이투 계급 민주기 송주기 민주기 송기 내루 진수 조구초디 민주기 송기 내루 진수 창세 지배 지앙 댄스 용자 체네 네발 내루 십칠 치팅 창마 개용수 최 토비 토단라 게르더부시 초구규베 네발 네다웨 투츠탕 벤저르케 마네 춘총 토규시 지체 이슈 총인 아우먼도 자드 중국 민망 징주 마이기 봉디 지콘 쳔버 지리 티니 슈즈빈버 체규 지조 체비시 아우먼도 사도 자드 체베 베마타 랑코 루카 창마르 차체 차상 제디 흥칭가 군에 아우먼 당제 마가토 교유비시 네블레 년도 초소 계지체 이슈 뒤니 용자 체베 체진을 신나 네블레 청규기 르소 서구도 튼베 지르누 체츠 민알 뇽타르야 미니 게게주 캡튼 게람도 쇼와타 미 굽게주 탄저와 체유진 저와 체베츠 치게와 갸창 추급시 네블레기 컴 뉴스닝가 충동 토담 주기 체니슈 뒤니 주발신나 리르 뉴스 왕키 랑콜 샤동 토비 삼부숨 주송가 타 장삼 집주싱아 지리 집주 유베 줄람체라 더균포 유베 리소소 춘잠 규토 닝가 침부스 유급시 돔지 작점 개발신나 뉴스 김베 춘잠 규이케 사체망보 미네 심에 충우타 교노르 경군 섬진 수유비시 네블레 세숑키 체겐 뉴스리 튼비네 가베조람 강교 생규타 통주탄로 칭동제 라스토토바 체규임비시 예런 예절 켄네 수비왈시나 예런 가만기 진처바 아글라미니에 체니슈 초닌 예런 게 막튼 시추티 고송네 파르괴도 규르괴 예런 착제 봉디 처제 앙사치네 고용이급 자월 La gyo nga wei gui dong dong gyo yin xie jub shi. Yiren yisli sa ji song wan gie jin ce ba, mu hui bi yi. Ki si eri yiren ne dun bi gao dong mi bu su gyo so gi cha gin ke ma lang zi. Ho mo ci co ga la riang guo yi mi si ji jub shi. Ce ni shu chu nin, yiren gi qin jin bu zha ala ki qi. Nyam zhi gi co li yi gi jin ni, eri yiren gi bian jo le nun xiu jib ni, bian jo jik dong rin lu gi cha jo xie yin bi, nyam zhi gi co gi zi jim li gie yu ji gui dam dang wu shi. 어리신진 트럼프 팀인 어르탄 이런 와 최면 라소 체규태 투츠 댕키 수미 이런 개변 절 냠구 조신 규배 어리 개가 침부 토비 지주비시 우르수 년절 키 지츠니 슈초 년선 교배 와싱나 우르수 개 크기 최초 왕매 주시 올런진 키 우르수 년절 키 진지 당리 능급 지빈 구 치기 우르수 신진 포진네 예틀로 플링첸 토 제발 민네 비외 제月 담시니 우르수 응아콘 차창 용결 제뉴 치비시지 Ribin gu chiki, ribin ne zinzu chibi lu gyu le dadan yabu zin gu xie tang. Olu jinki, mang qi nipi rin, ribin ma gya rin lu gi kye ke mang bur nu ci su yu ba ma si, ti dun ki chibi po gyu. Ta qi, ribin gu chiki, yang gyar nying gu chiwe gya zi tenzhi xie gyang, lar yang pam nye shur gyu ri ji ju bi shi. Kanadi, sisi ka chi wen xing qin ki xing ji mu yi yi, qi si ni shu chu nin, da wa gu bi ci gye ni ni song xing qin ti nang zin chibi, eri ara ri ki cong so le gya qi ngab ju gu chi, 这从对呢, 而里铁矿铁渣前面只有过车前头了亚联路就引起绝不是。 모이이 더돈 카나디 안지 세션키 어리 총소 뒹길할라 고체반네 야린루교르 갑교르 체규인시 주비시 어리 총튼튜미 제미싱 칼리키 티닌 어르탄 카나다 기컴니와 사코 콩마르 총튼 춘메 야부총미베 춘니비 왈밍아 더돈 춘메 치치미지 주비시
0: 팅디 센규루 년준 슈이 선배인
1: 상공제용
0: 상공제용